0: 자,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띄워드렸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을 했네요. 네, 이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 절기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나면 계절의 발걸음이 빨라진다라고들 하는데 그 말이 실감이 나죠. 찬물 쪽에 고정돼 있었던 수전을 언젠가부터 가운데로 슬쩍 좀 옮기게 되는데요. 대신 이제 슬슬 뜨아를 찾게 되고, 물론 여름이 가을에게 조금씩 자리를 내주면서도 낮에는 매미 소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햇살의 기운도 네, 여전합니다. 요럴 때 자전거 브레이크를 너무 급하게 밟거나 갑자기 그네를 세우지 않고 천천히 멀어지는 여름의 뒷모습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우리의 여름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화려했고 굉장히 정신없었습니다. 잘 보내줘야겠죠?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광고도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한 경리 업무, 경리나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3: 집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기.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칼펜터스의 Close to You, BG's의 How Deep Is Your Love. 이거는 최경민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띄워드렸어요. 길버트를 찾아서님. 아까워서 못 버리고 가지고만 있는 가죽 자켓. 셀프로 염색 크림 바르고 있습니다. 다들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붙이라는데 칠할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네요. 크크크. 이거 과연 입을 수 있을런지. 미련이 많은 성격 때문에 사서 고생합니다. 이러다가 염색 크림약만 그 값만 더 드는 거 아닌지. 전혀 경제적이지 못한 결정.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집착. 이거 약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센티멘탈 밸류라고 하는데 T 성향보다는 F 성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죠. 뭐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행동 자체가 경제적이다 못하다라고 판단할 일이 애초에 아닌 거죠. 아마도 죄송합니다만 염색하시고 버리게 될 겁니다. 이 옷 리폼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리폼된 옷을 입는 내가, 네, 또 그런 리폼이 된 옷을 입었을 때도 오태가 나는, 그러니까 좀 그런 몸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가죽 자켓 같은 그런 좀 한 피스가 헤비한 옷은 좀 트렌디한 무늬나, 네, 그런 소재들 혹은 그때 당시에 기술력으로 만들었던 그런 무게감 때문에 입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재밌게, 네, 그림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마무리하시고요. 한번 입어보시고 아닌 건 아닌 거구나 하고 이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많이 팔아요. 2467님. 차 시동을 켜는 순간 알렉스님의 잔잔한 멘트가 나오네요. 98.1로 저장해놓은 과거의 나를 칭찬합니다. 차에서 라디오 들으면 몇 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어폰을 끼고 퍼블릭에서 듣는 라디오랑 차 안에 어떤 허락된 공간 안에서, 네, 라디오를 듣는 거랑 또 느낌이 되게 다르죠. 네, 옆에 친구 타 있는 느낌? 그런 느낌 아닐까요? 자, 좋은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운전 조심하시고요. 아이유의 복숭아, 비비의 밤양갱 띄워드립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력장에서 유일하게 잘하는 종목이 오래 달리기였다면 달리기는 그에게 적합한 운동일 가능성이 높다. 인내심과 지구력이 달리기에는 제격이니까. 난 참는 것도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원하지 않는 인생에 갇혀 억지 연기를 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법이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기적으로 자기 혐오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달리기는 그저 산삼이고 명약이다. 심리상담과 일에서의 성취와 친구와의 대화조차 또 못해주는 일을 30분가량의 달리기가 간단히 즉각적으로 해결해준다.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산다는 건 근사한 일이고 황홀한 경험이며 가치

너는 이제부터 중학생처럼 살아.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중학생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아빠로부터 이 말을 들은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을 둔 40대 후반의 중년 여성이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속해 있던 결혼 제도에서 나오기로 결심했고 부모님께 이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전달하러 간 참이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께서 그 문장이 나왔더랬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처럼 살라고. 아직 젊으니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기죽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어깨 펴고 새로운 하루를 맞으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지난 세월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기초 수업이었다고 생각해보자. 아빠의 문장을 부적처럼 가슴에 품고 달리다 보면 달리기의 페이스라든가 기록은 이미 중요하지 않아졌다. 나이도 있고 직업도 있고 한때 후회와 동의어였던 선택들도 까맣게 잊어버린다. 달리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가 된다. 나는 지금 여름의 한가운데, 인생의 한가운데에 있다. 여름의 햇살 아래서 달리다 보면 그 사실만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책이에요. 좋아한다 말하기엔 조금 숨이 차지만 이라는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번역가로 활동 중인 노지양 작가의 Middle이라는 글 중에서 일부를 또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옥상 달빛의 달리기였고요. 달리기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아주 솔직한 에세이였는데요. 중학생처럼 살아라 라는 아버지의 한마디. 굉장히 이렇게 툭 던지는 말임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뭉클한 말이었습니다. 중학생, 그죠? 15 정도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이. 뭔가를 좋아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또 막 밤을 꼴딱 세우고 또 왈칵 울어버리는 또 그런 나이죠. 중학교 과정을 미들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나만의 취향이 확고해지고 자신만의 세계가 단단해지는 그런 때인데, 인생의 중년, 삶의 한가운데 접어들었을 때 여전히 15처럼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이 책이 출판사 판미동이라는 곳에서 책 증정 이벤트를 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었었어요. 네. 이 시간 뛰면서 함께 하시는 그대창 공식 러너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에밀리맘님, 여왕926님, 0721님, 2966님, 비롯한 또 다른 10분께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읽어드린 이 책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책이어서 꼭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러닝 앤드 어너지, 좋아한다고 말하기엔 조금 숨이 차지만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임영웅의 런던 보이 0677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이렇게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까칠현주님 지난 주말 10km 마라톤 완주한 큰아들 칭찬해. 마라톤 대회 참가만 벌써 세 번째. 오늘은 푹 쉬게 안 깨우고 있습니다. 32살 직장인인데 왜 이렇게 애기 같은 건지. 아, 저는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이고 야 어린아이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중년이시군요. 아니다. 32살이면 중년이라기보다는 청년에 가깝죠. 건장한 청년. 확실히 요즘 이 마라톤 뭐 달리기 이런 것들이 진짜 유행인 것 같습니다. 약간 시작하게 되는 계기도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좀 힘든 일이 좀 있었어. 아, 뭐 탈출구도 보이지 않고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아, 그래 뭐 운동이라도 해볼까? 아, 뭐 헬스 같은 거는 또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래 날 덥고 살도 좀 빼고 그럴 겸 해서 유산소 달리기를 좀 해볼까?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효과를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고 계시죠. 다들 보기 너무 좋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그 빨리 걷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릎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자,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Stacy Ryan의 Fall in Love Alone 듣고 오겠습니다.

0: T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T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0: 공정하게
1: 함께
0: 새롭게
1: 마음껏 꿈꾸자
0: 경기도에서
2: 꿈꾸자 경기도에서.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11시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기소했습니다. 구속기소는 7명, 법인을 포함한 불구속기소는 51명입니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와 예산 불법 전용, 감사원의 조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최대 110조 원의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한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 6%대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55% 내린 27만 1,500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국내 기업 사상 최고 규모인 90조 내지 110조 원에 달하는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이는 기존 연간 최대 규모의 5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휠체어로 서울역 등지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타협하기로 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예고했으며 이 자리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전 장현은 지난 19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 이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 30곳에 투입된 연간 운영비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매년 불어나며 지난해 사실상 처음으로 200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열린 관광공사의 업무 보고에서도 기관들의 해외지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6도, 습도는 78%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5: CBS
6: 1분 기상정보입니다. 어느덧 8월 하순으로 들어서고 절기상 처서도 지났습니다만 오히려 늦더위의 기세가 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조금 전 서울 동북권과 경기도 김포, 하남, 광주, 강원도 동해, 삼척, 강릉, 충남, 공주, 청양, 보령, 경북 구미, 예천, 김천, 울진, 경남 통영, 함양, 그리고 부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좀 더 확대 강화 발표됐습니다. 오늘도 양산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대구 35도, 대전 34도, 서울 춘천이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무척 무덥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에 대부분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 물결이 강하게 밀려와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0: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9: 주방 싱크대도.
1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9: 어디로?
1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 하우징이지.
5: DS.

0: TB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T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 바다 좋다.
2: That's right.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이거는 조이5575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듣고 오셨고요. 자, 선물 드리면서 2부 시작할게요.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거나 또 가맹점 통해서 혜택 받고 이용해 주신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은 꼭 인증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많이 쌓여 있죠? 네, 이 잭잭 쿠폰 가맹점 찾아보시면 음식점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종들, 뭐 펜션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업자님도 계시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요. 인증 문자와 함께 여러분들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0: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배쳐 싱크볼 배쳐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배쳐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0: 콜레스탄.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러블리즈의 아추 그리고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 네. 저를 위한 찬양곡들 두 곡이군요. 좋습니다. 김영표님, 결혼 전 나이트 한참 다닐 때 아내가 저더러 자기는 춤출 때가 제일 멋져 라고 했는데 이제 뭐 까마득한 일이 됐네요. 결혼 전 그 아내분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셨나요? 보통 여자친구나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이트클럽을 가지는 잘 않잖아요. 아니면 춤추는 건 정말 좋아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말이죠. 까마득한 일이 됐다. 아닙니다. 조금씩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그 리듬감으로 요즘 그 유행하는 쇼폼을 좀 찍어서 올려보시는 건 어떠실런지.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춤추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좋은 노래 두 곡 준비했거든요. 네,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존 레전드의 All of Me. 약간 안무보다는 흐느적거림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듣고 올게요.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G-Dragon featuring 김유나의 Missing You. 푸른 여름이 오면 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띄워드렸고요. 화이트 K님. 특전사로 군 복무 중인 아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훈련한다는데 엄마 마음은 항상 걱정이네요. 보고 싶은 마음 꾹 누르는 중입니다. 다치지만 말아라 아들. 그죠? 네, 다치면 안 되죠. 다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멋진 네 그런 특전사로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모님 마음들은 항상 늘 같겠지만 또 너무 걱정하신다고 네 또 다칠 상황에 안 다치는 거 아니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잘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돌아오면 수고했다라고 어깨 이렇게 툭툭 한번 쳐주시고 맛있는 음식 해서 먹이고 그러면 되는 거겠죠. 걱정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발 다치지 마세요. 우리 군복무 중인 우리 남성분들 다치지 마십시오. 자, 듀스의 나를 돌아봐 그리고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8393님께서 신청하신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6595님. 처음 사귄 여친과 결혼한 아들이 다음 달 아빠가 됩니다. 사랑스러운 며느리 은빈이 건강 잘 챙기고 마음 편히 가지길 하셨어요. 오, 야, 처음 만난 첫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 아빠가 되는군요.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내가 아들 잘 키웠는데? 라는 생각 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 처음인 거잖아요. 여자친구도 처음 사귀어보고 결혼도 처음인 거고 아빠도 처음 돼보는 걸 텐데 왠지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은빈님도 네, 건강 잘 챙기시 바랍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자, 노래 두 곡 또 듣죠. 레이디 안테벨룸의 Need You Now 그리고 핑크의 Just Give Me A Reason 베네시티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요곡 띄워드릴게요.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자,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월요일 방송 또 마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잠시 후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저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Good for You 요거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하나, 둘, 셋. 안녕!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0: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동해 평지와 산지, 삼척 평지와 산지, 강릉 평지, 경기도 김포와 하남, 광주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경남 통영과 함양 중부, 경북 구미와 예천, 김천 북부와 울진 평지, 부산 동부, 그리고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 충남 공주, 청양, 보령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0.2%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6.9%로 직전 조사 대비 2.8%포인트 상승해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보다 우세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며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며 대표직 속에 대통합 추진단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4선의 박범계 의원이 단장을 맡는 대통합 추진단 산하에는 진보연대 분과와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 확장 분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 베이스 서초 빌딩 9개 층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오후부터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한 특검은 조만간 특별검사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6도, 습도는 69%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2: CBS 멍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3: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2: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3: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2: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아기들은 태어나서 3-4개월쯤 되면 소리내 웃기 시작하는데요. 아메리카 원주민 나바호족은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아기를 처음으로 소리내 웃게 만든 사람과 함께 잔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것, 그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거겠죠.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미소 지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만들어 볼까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입니다. Beautiful Day.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왕눈이님께서 여름이 가기 싫은가 봐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덥고 습하고 월요일부터 지치는 날씨, 이럴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마주보면서 지은 미소 하나로 하루를 가볍게 만들고 누군가 살짝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랄랄라.

0: 또 그렇게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요즘 박장대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웃게 만든 이야기, 만든 일 있다면 들려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아, 그리고 랄랄라 화요일 코너 드라마가 좋아서 이번 주부터 월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의 추억을 불러올 드라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가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8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바란 첫사랑 모던 주스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요즘 나를 웃게 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5438번님. 옆집에서 고추를 15근 샀는데 거의 18근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고추를 빻으러 갔는데 바로 빻고 왔어요. 완전 럭키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시면 정말 행복한 날이 되겠죠? 와, 럭키 비키한 날이네요. 막 알싸한 고추 빻은 냄새가 사연에서 막 나는 것 같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4859번님. 어제 남편이랑 딸이랑 드라이브 하다가 주유하러 갔는데 남편이 주유를 하면서 어떤 아저씨랑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보니까 와이퍼를 교체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나를 바꾸라고 했다고 하면서 농담을 하니까 와이프 바꾸라는데? 그래서 나는 와이프가 소중해서 못 바꾼다고 했대요. 쿵짝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더 서로 웃었네요. 웃기도 하고 얼마나 다행이네요. 에? 와이프요? 와이프 바로 옆에 있는데 얼마면 될까? 얼마면 교체가 될까요? 이런 농담이었으면 싸움이 날 수도 있는데 귀여운 농담으로 소화한 남편의 센스 4859번님께 커피도 한 잔 드립니다. 우동통 너구리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오늘이 첫 생신제였는데 새벽에 제 치르면서 신랑이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같이 출근하다가 제가 엘리베이터 타다가 넘어지니까 신랑이 깔깔깔 아주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몸개그로 신랑을 웃게 해줬네요. 저도 웃음을 주는 사람 맞죠? 일부러 넘어지신 건 아니겠지만 남편이 보고 깔깔깔 웃으셨다니 아내를 귀여워하시는 마음도 느껴지고요. 오동통 너구리님께 커피 한잔 드립니다. 다치신 건 아니죠? 2138번님은 주말에 많이 웃으셨겠어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고딩 친구들이 지방에서 영종도까지 여행을 왔습니다. 졸업하고 35년 만에 우정여행 수다방 오픈했어요. 우리 우정 이 멤버 리멤버 하셨는데 네, 그 방에 CBS 라디오 레인보우 앱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랄랄라 공유하게 되거든요. 우리 들으면서 같이 수다 떨자고. 0061번님, 심란한 마음 천천히 산책하면서 원경님 목소리 들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3123번님도 아파트 산책로 걷다가 들어왔다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운동하고 싶어요 하셨네요. 지금은 걷기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퀴즈도 풀어보세요. 융진 걷는 마음.

백원경의 랄랄라. 이 대사 어디서 들었더라? 추억의 드라마 속 대사를 듣고 제목을 맞춰보는 시간, 퀴즈. 드라마가 좋아서.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드라마는 몰라도 이 대사는 기억나시죠? 하지원, 이서진, 김민준 씨가 출연했고요. 세 사람의 애틋하고도 비극적인 운명을 그려낸 퓨전 사극입니다. 2003년 당시 엄청난 인터넷 팬덤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배우 하지원 씨가 부상당했을 때 한 이서진 씨의 이 대사가 지금도 명대사, 명장면으로 꼽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조선의 여형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 이 드라마의 제목 아시는 분은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있는 문자메시지로 또 무료인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커피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OST도 명반이었어요. 페이지에 관심가 들으면서 정답 받을게요.

20대 시절 가슴 절절하게 들었던 노래예요. 9486번님. OST가 너무 좋았죠? 제초내음님. 그래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김범수의 비가 흐르고 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서진 씨는 지금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좋아하긴 합니다. 1031번님. 20년도 더 됐는데요. 그럼요. 방학기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 무협 영화를 보는 듯한 액션과 가슴 아픈 멜로가 어우러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허준, 2번 주몽, 3번 다모. 이 곡 마치고 정답 발표합니다.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정말 이 드라마 추억 많이들 가지고 계시네요. 시간이 흘러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명대사 많네요. 보물들 맘님. 진짜 오랜만에 듣는 명대사네요. 열혈 기도님. 오, 그때 추억. 햇빛 가득님.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 정말 손 오골거렸어요. 아기 먹돌 3남매님. 티세요? 전 그때 정말 가슴 저려서 눈물 흘리면서 봤었는데. 0214번님은 가끔 남친이 따라하는데 이서진 배우님처럼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프냐? 나도 아파. 듣기 싫은가 봐요. 네. 이렇게 변형도 가능한. 네, 정답은 다모였습니다. 최애 드라마였죠. 벚꽃 휘날리던 장면 지금도 생생하네요. 1963번님. 이 드라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요. 우리나라 드라마 참 잘 만들죠. 6270번님. 그러니까요. 당시에 다모 페인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뜨거운 팬덤을 만들어냈습니다. 8313번님. 정답 이산! 사극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 드라마 정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드라마 이후로 이서진 배우의 팬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답이었습니다. 오늘 다모의 추억을 같이 나눠봤어요. 다음 주 월요일 드라마가 좋아서도 기대해 주세요. 이승기, 내 여자라니까.

미스 미스터 널 위한 거야. 노래들이 다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현이맘 용님. 이 곡 때문이죠. 이승기 내 여자라니까. 이 곡 나갈 때 반응이 엄청납니다. 다모보다 이 노래가 더 반가운데요. 추석풍님. 누나들 설레었던 곡 넌 나의 비타민님. 캬, 이 노래 유행일 때 연상연하 커플도 늘어났죠. 매일 빛낮 추님. 저는 왜 그때 이 노래가 명곡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 노래가 한창 사랑을 받을 때 저는 이 노래가 그렇게 좋은가? 좋은 줄 잘 몰랐었거든요. 제가 너무 어렸던 거죠. 지금 들으니까 이렇게 설렐 수가 없어요. 명곡이네요, 정말 명곡. 홍차곤듀님, 저는 연하 남친들한테도 오빠 오빠 잘했어요. 주로 두 살 연하, 다섯 살 연하도 두 명 만났었고요. 얘들아, 누나 잘 지낸다. 너네들도 건강히 잘 지내. 홍차곤듀님이 오늘 저를 이렇게 웃게 하시네요. 못 살아 정말.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키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모바일 음료 쿠폰도 준비하고 있어요. 보보, 늦은 후회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네, 크게 후회하진 않지만. 네. 백원경의 랄랄라,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팀

0: 검찰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군과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 전직 검찰총장과 국정원장, 현역 국회의원 등까지 대거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다수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특검은 모두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와 예산 불법 전용, 감사원의 조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공은 있지만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37살 장미란 씨의 추정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과 함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실종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늘 세월호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글을 게시한 53살 강모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며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의 거짓 글들을 블로그에 게재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해 모욕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돼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애초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을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하려 했으나 지난주 연이틀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40명이 반대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7도, 습도는 64%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렸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느새라는 말은 부사인 동시에 감탄사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다른 일에 한창 집중하다 보면 누가 다가오는 것도 모를 때가 있고요. 계절의 표정이 달라져 있는 것도 뒤늦게 깨닫게 되죠.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어느새일 텐데요. 지금 창밖을 한번 바라보시죠. 어느새 가을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월요일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알렉 벤자민의 Let Me Down Slowly였습니다. 어느새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느 틈에 벌써 이렇게 풀이되어 있고요. 어느덧이란 말은 어느 틈인지 모르는 사이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 묘하게 좀 다른 것 같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린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깨닫게 돼서 다행이다 싶은 묘한 안도감이 드는 말 바로 어느새라면요. 어느덧이란 말에는 조금 더 뿌듯한 기분이 섞여 있죠. 어느새 가을이고 어느덧 8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느새 따뜻한 커피가 더 좋아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글래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Years and Years의 Shine 들으셨고요. Portugal the Man의 Feel is Still 또 Taylor Swift의 Open Light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2138번으로 하늘과 맞닿은 거실 창가에 앉아 느긋하게 밖을 봅니다. 저는 19층에 살거든요. 아, 더울 때 이 여름을 이곳에서 보냈는데 짜증 많이 내면서 팥빙수도 여러 그릇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9월이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오늘도 팥빙수는 그렇지만 계속된다. 진짜 온갖 종류의 빙수가 참 많잖아요. 일주일에 하나 두 개씩 맛본다는 계획으로 여름을 보내도 여름이 갖고 있는 소확행이 아닐까 싶고요. 아, 이제는 빙수도 재미나게 시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조금 이 계절이 지나가는 게 아쉽기도 하네요. 8월 24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신청곡 이어지고요. 보람님, A Great Big World, 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Say Something.

님, 로넌 키트 얘기했어요.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죠. When you say nothing at all. 또 1182님, 레오나 루이스의 Better in Time. 또 A Great Big World,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Say Something이었습니다. 2190님, 아, 이 복권 또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통장이 울고 있습니다. 사연 주셨는데.

네, 큰 마음 먹고 챗GPT한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니 얘가 17가지나 알려줍니다. 한 주에 5천 원씩 샀는데 오늘은 한번 2만 원 가까이 사보려고 합니다. 챗GPT가 제게 귀인이 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 동화줄을 잡고 싶다. 아, 주위에서 뭐 주식이다 뭐다 해서 돈번 사람들만 많고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하시면서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변동장이라고 요즘 막 나오더라고요. 이 예전에 기사 한번 났죠. 이 포머로 인한 사회적 비교에서 오는 불안이나 박탈감이 전치 사주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말씀하셨잖아요. 맞는 말씀인데, 길게 보면 사실 정말 긴 인생으로 보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 어느 게잘된 거고, 어느 게안된 건지는 진짜 모를 일입니다. 파이팅! 그래도, 잘 되시면 해피송에만 살짝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월요일에 함께 합니다. 코파는 곰돌이님, 제임스 잉그램이에요. Just once.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소중한 사람 가수 팬님 노리스데이의 Perhaps, Perhaps, Perhaps이었고요. 브라이언 맥나이스의 Back at One, 또 토니 브렉스턴의 I Don't Want To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났습니다. 돈 헨리의 The End of Innocence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수색 중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인데,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상태로 미뤄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종결 처리한 A경관은 장 씨 외에도 지난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자의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경관을 긴급 체포한 후 자세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A경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한성수 국무총리는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가슴

0: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장시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의 내용을 언급하며 관련 조치들을 제안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의 실종사건 이중확인 의무화와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 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문 의원이 제안한 대책에 대해선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정부 여당과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매우 소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축사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의의를 강조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의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가 본인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최정원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3031님, 카밀라 카베요, 영떡이었어요. 하바나.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넉넉하게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

혜숙님, Bruno Mars의 Marry You 였고요. 5184님, Britney Spears의 Lucky. 또 6707-1419님, Maroon5의 Sugar 였습니다. 1748번으로 딸이 수영선수라 저희는 쉬는 날이 없고요. 늘 빨간 날에도 수영 훈련을 갑니다. 종종 차 안에서 해피송은 함께 듣는데요. 올해도 휴가 못 가는 우리 가족 노래로 마음을 달래보렵니다. 하셨네요. 아직 학생일 것 같죠. 남들과는 다른 하루를 보내고 다르게 시간을 쓰는 그것도 매우 치열하게 애쓰는 사람들 주변에 계시죠.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하게 사는 분들. 분명 남들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실 겁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뜨겁게 보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파이팅! 유지수의 해피송 월요일에 함께하고요. 9496님 신청하셨어요.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카운팅 크로스의 Accidentally in Love였고요. 마이클 러스트랙의 Someday, 닉스트림의 More Than Words였습니다. 0721님, 기나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드디어 저희 집 고3이가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여름, 이 가을 잘 버티고 견뎌서 웃으면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응원해 주세요. 힘들고 지치겠지만 잘 버티고 견디자. 파이팅! 아, 고3이는 이런 얘기 싫어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좀 바쁘겠죠? 수능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몸도 마음도 어렵겠지만 지금 오늘의 나에게 충실하다 보면 아, 남은 시간 꽤 값진 시간이었다. 훗날 그렇게 회상하지 않을까요? 이 즐거운 또 희망찬 겨울을 위해서 해피송이 열렬히 응원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도로시님 신청하셨어요. 스티비 원더, Ribbon in the Sky.

밀리 주엘의 비엔나였고요. 아레사 프랭클린의 리스펙트, 또 스티비 원더의 리본 인 더 스카이까지 와 진짜 명곡이다 싶은 노래들 잘 들었습니다. 4670님이 해피송 늘 감사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5개월째 재활치료 받고요. 이제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얼른 더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핫종님 엘리 굴딩이에요. How long will I love you?

다이도의 음성이었어요. Life and Rent, 또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지리사님 제라드 졸링입니다. 티켓 투 더 트로픽스 남기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뜻을 전하며 협치의 의지를 밝혔고, 장 대표도 감사하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 함께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자 김 대표는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초과 세수의 50%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김 대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가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수석 대변인은

0: 위원회는 최종 결론을 확정짓지 않은 것이지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례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정보사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노상원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령부 내 독극물, 독약을 이용한 암살 공작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봉규 대령에게 접근해 사격 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을 물색하고 계엄사 제2수사단에 교관 출신 정예 특수요원을 편성하는 등 폭발물을 이용한 살해 실행을 위한 준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A급 수거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일자리가 6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30만 개 가까이 증가했으나 20대 이하 일자리는 14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고용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올해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만 8천 개로 1년 전보다 29만 2천 개 증가해 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7만 6천 개 감소해 14분기째 감소하고 인구 감소 여파로 40대 일자리도 1만 9천 개 줄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23만 3천 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30대는 11만 5천 개가 늘면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으며 50대도 4만 개 증가했습니다.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은 반도체 일자리는 5천 개 증가했는데 다만 전체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그쳐 반도체 업종 자체가 일자리 창출력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6도, 습도는 60%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8월 24일 월요일 송인찬 없는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진우션, 엄정화가 함께한 말해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출타 중인 송인찬 DJ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함께하게 된 CBS 아나운서 이강민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이 효과음. 어떤가요가 진짜 오랜만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종종 놀러 왔었는데 그동안 강녕하셨나요? 저를 뭐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CBS 표준 FM에서 저녁 7시 30분에 이강민의 잡지사 잡다한 지식사전 하고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예. 저녁 7시 30분이 굉장히 좀 어두컴컴하고 쓸쓸한 시간대거든요. 예. 응달에만 제가 맨날 있다가 이렇게 양달에서 방송하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뭔가 좀 동굴에서 갓 나온 사람처럼 적응이 안 되는 감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제가 낮 공기와 또 이 발랄한 분위기에 적응 좀 잘할 수 있게 말도 좀 많이 걸어주시면 좋겠고요. 어플 레인보우에 접속하셔서 표준 FM 화면에 있는 보이는 라디오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시면 오늘 날짜에 실시간 방송을 뭐 딱히 보실 만한 건 없지만 그래도 보실 수는 있습니다. 오늘 A면에서는 실시간 신청곡과 하고 싶은 이야기,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뭐든 좋습니다.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남의 집 곳간이니까 그냥 뭐 거리낌 없이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도 예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오늘 지나면 못 듣는 방송입니다. 이강민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12 문자 메시지, 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큐!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0: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형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10: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9: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0: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베이비복스의 겟업에 이어서 원더걸스의 아이러니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송편 여러분. 애청자 애칭이 바뀌었네요. 송디의 편이라고 해서 송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기준에선 그냥 남의 편이네요. 송인찬 아나운서는 남이니까요. 나라님께서 동굴에 있다 나오셔서 그런지 우유빛깔이에요 얼굴이. 도놀자님께서는 동굴에서 나오셔서 오늘 모자 쓰고 오셨군요. 눈이 부셔서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매일 뭐 저녁에 너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낮에 보라는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자를 좀 눌러 쓰고 보는 라디오지만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봐주시고요. CBS가 요 근래 인사이동이 많다라고 하신 분 계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송인찬 아나운서가 어디 좌천되거나 지방발령 간 게 아니고요. 예, 송인찬 아나운서는 가족 행사로 인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예, 자리를 비울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함께할 예정이고요. 송디님 언제 오나요? 여자 만나러 간 거면 용서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가족 중에 뭐 여자분도 계시겠죠. 예. 커피조아님 음지에 계셔서 그런지 아직 해동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목소리 한 톤만 업해주세요. 오늘 2시간 내내 이 톤으로 갑니다. 예,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요. 아나운서 연차가 쌀수록 몸이 커져가시네요. 목소리도 중후, 몸도 중후. 과거의 소년미는 어디에 내동댕이 치셨나요? 저희 집에 내동댕이 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라고나 할까요? 예. 초코라떼님께서 강디가 보기에 송디는 어떤 후배인가요? 송디랑 친하신가요? 친하다면 친하죠. 예, 제가 우리 또 아나운서부에서 예, 심장으로 뽑아서 마음으로 키운 친구입니다. 우리 송디 많이 아껴주시고 그 친구는 정말 근데 빈말이 아니라 뭐 인성이면 인성, 외모면 외모, 기량이면 기량, 몸이면 몸 빠지는 게 없어요. 예, 정말 요 근래 보기 드문 빠지는 게 없는 친구인데 본인 방송을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빠질 수도 있죠. 가족 행사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신나는 노래 많이 틀어드리겠습니다.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카라의 Rock You 발랄한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시크릿의 Shy Boy 만나봤습니다.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박나요, 여기? 원래 스튜디오라는 공간이 볕이 들어오는 공간이었구나. 예, 부담스럽습니다. 예, 여러분 서해에 놀러 가시면 이제 갯벌에서 맛조개 체험 같은 거 하지 않으십니까? 예, 갯벌에 소금 뿌리면 그 안에 숨어있던 맛조개가 쏙 하고 올라오면 그걸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 맛조개 같은 상황입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예, 소금도 많이 쳐주셔서 그래도 제가 양지로 나올 수 있게 좀 이끌어주십시오. 9759님께서 잡지사 열심히 듣고 있는데 한낮에 만나니 괜히 신기합니다. 저도요. 그래도 너무 반가워요. 지금 아르바이트 마치고 더워서 큰 대자로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힐링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남의 곳간 처음으로 털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지맘님께서는 제가 전에 어떤가요 왔을 때를 기억하고 계시군요. 전에 대타하러 오셨을 때 스스로 저텐고지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저텐션 고지식이라고. 아, 추억입니다. 예, 제가 전에는 어떤가요 스페셜 DJ로 많이 왔었거든요. 예, 그때 전 지금도 느끼지만 어떤가요는 가끔씩 저 같은 사람이 와줘서 텐션 디톡스를 좀 해줘야 됩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여러분. 텐션이 너무 과다입니다, 과다. 예, 잡지사를 진행하는 제가 또 이렇게 모처럼 와서 텐션은 살짝 낮추고 지성. 방금 맛조개 얘기하는 사람이 예, 지성을 얘기하니까 좀 멋쩍긴 한데 지성을 좀 예, 함양하고 가겠습니다. 사달라구 조르지오님께서 가족 행사면 송디 상견례 간 거 아닌가요? 이제 유부남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회사 동료여도 그 내막을 닿을 순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가능성 중 하나겠죠. 설마 이제 갓 입사한 녀석이 이렇게 또 저만 남는 건가요? 예, 너무 슬픕니다. 생각만 해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길 바라고요. 뭐 그러길 바랍니다. 예, 그러길 바랍니다. 6618번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기침 기운이 있어서 오늘 몇 번 콜록콜록 할 예정이니까 디폴트로 깔아두세요. 6618님께서 제 남편이 퇴직서를 냈다가 상사분이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서 오늘 나갔는데 제발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길 바라주세요. 조금 심각한 사연이네요. 보통 이런 사연은 남편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겠지만 힘내 난 남편 편이야 이런 사연이 많은데 마음을 좀 바꾸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현실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618님은 남편 상사 편이네요. 가재는 개편, 송편은 송디편, 6618님은 남편 상사 편. 그런데 이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남편분은 또 남편분만의 이유가 충분히 있겠죠. 좀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랜만에 음악방송 하니까 6618번님께서 청해주신 곡을 서PD가 센스있게 준비했군요. 김원준의 쇼!

0: 황계영의 나는 문제없어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자, 어떤가요? 서 PD와는 처음으로 방송에서 호흡을 맞춰보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문제없나요? 크게 대답해보세요. 문제없나요?
1: 없습니다.
0: 없습니다. 원래 좀 샤이한 친구입니다. 예. 서 PD와는 제가 CBS에 굉장히 전통 있는 사조직이 있어요. CBS 방탈출협회라고, 줄여서 시방협이라고 하는데, 시방협회원으로서 한 방탈출을 2, 3회 정도 같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이 친구가 좀 추리력도 좀 겸비하고 있고, 예. 여러모로 탈출 능력은 제가 검증을 했는데, PD로서 선곡 능력과 어떤 제작 진행 능력, 제가 오늘 감시하러 나왔습니다. 2430님께서, 강민 아나운서님, 전에 봉디 어떤가요 시절 나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특집 때 알렉스 씨 분장하고 화분 들고 노래하지 않았나요?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다 좋은데 제가 그때 분장은 안 했고 그냥 제 얼굴로 그대로 그냥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어떤 분장으로 인식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옆에서 송인찬 아나운서는 삐에로 분장을 하고 저글링을 했죠. 궁금하시면 저희 그 너튜브에 있죠? 예, 너튜브에 가셔서 특집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BS 표준 FM 98.1MHz 송인찬의 어떤가요? 잠깐 출타 중인 송인찬 DJ를 대신해서 이강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범보로봄님께서, 강디 막내로 이쁨 받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방송 대타할 때마다 선임들 칭찬이 자자했잖아요. 얼굴이면 얼굴, 목소리면 목소리, 인성이면 인성, 입담도 좋아서 그 이후로 강디 팬 됐습니다. 자타공인 C보, CBS 보물, 잡지사도 잘 듣고 있어요. 보라로 보니 더 반갑습니다. 라고 마치 제가 지어낸 듯한 사연을 실제로 청취자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느덧 11년 차예요. 저의 그 꼬꼬마 시절을 기억하시는 부분이 계시다면 조금 벌써 저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11년 차가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무게감이 좀 생기고요. 신체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알렉스 화분 왜 듣는 거야? 비교되잖아.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그대가 오네요. 와우 와우 와우. 알렉스 화분 듣겠습니다.

앞에 괴음부터 듣고 들으니까 알렉스 씨 목소리가 유독 더 감미롭다라고 하신 분 계신데 제 의도였습니다. 알렉스의 화분 들었고요. A면 마지막 곡으로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숱한 밤들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휠체어로 서울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단체가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1, 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전 장현은 시의회 민주당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합니다. 긴급한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 등록 없이 한 차례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고 배차 차량의 도착 예정 시간도 안내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경찰이 위장 전입 의혹 등이 불거진 손아정 인천 영종구청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최근 손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 구청장의 과거 보좌관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2031년까지 주차공간 5만 6천 면 이상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는 주차장 증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 여객터미널 동편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1, 2터미널에선 유휴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여객 증가세가 계속되는 상황에

0: 에서 주차 공간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이용객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멜론과 수박, 오이 등 박과작물에서 발생하는 황화 바이러스병 확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멜론 재배지에 박과 진딧물맥의 황화 바이러스 발생률이 최근 3년간 평균 8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딧물과 담배가루이를 조기에 방제하고 수확 잔재물과 주변 잡초를 제거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추락 사고가 잇따른 인천대교에 2.5m 높이 와이어형 안전 난간이 설치됩니다. 인천대교 운영사는 올해 안에 설계를 발주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09년 개통 이후 인천대교에선 총 104명이 바다로 추락해 78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5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지켜둡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지켜두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통하면 통할지니 숫자로 전하는 제 마음이 들리십니까? 오늘의 시그널을 받아주세요. 강기화의 텔레파시. 도파민과 텐션을 한껏 끌어올리는 어떤 가요의 간판 코너죠. 제가 어떤 가요에 올 때마다 저텐고지를 외치긴 합니다만 이 시간만큼은 저도 텐션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저랑 잘 통하기만 하면 치콜 세트가 바로 간다는데 치킨 앞에 어느 누가 텐션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강디와의 텔레파시 이 코너는 제가 생각한 두 자리 숫자와 송편님들이 보내주신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내주실 숫자 범위는 00부터 99 사이인데요. 1, 2, 3 이런 한 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면 앞에 반드시 0을 붙여서 01, 02, 03 이렇게 두 자리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숫자는 1인 1숫자입니다. 양심껏 정직하게 한 사람당 딱 하나씩만 보내주셔야 합니다. 문자나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시고요. 집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 시간은 3시 8분부터 3시 14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에게는 곧장 드실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아, 사실 며칠 전부터 서 PD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선배, 정말 텔레파시 보내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건 크나큰 오산이죠. 제가 물론 회사 후배들 앞에서는 기품 있고 고결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지상파 아나운서의 필수 소양 중 하나는 텔레파시 능력입니다. 제가 텔레파시 제대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제가 생각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짠! 받으셨나요? 제 텔레파시 받으셨나요? 그럼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가겠습니다. 리버브 올려주세요. 야! 제가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적었을지 텔레파시를 받으셨다면 두 자리 숫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112 문자 메시지,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샌디. 너 몰래 몰래 몰래 다른 여자들과 비교 비교했지. 이 노래 원래 H.O.T 노래인데 언제 NCT 드림의 캔디가 됐어요? 예. 저 너무 잡지사에 파묻혀서 음지에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노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텔레파시 잘 받으셨나요? 비명에도 지식인의 기풍이 담겨있다. 제대로 받았습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숫자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화이트보드에 적은 1의 자리 숫자는 바로 넘버 6, 6이었습니다. 자, 1의 자리 6까지 맞추신 분 계신가요? 잔뜩 흥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의 자리, 제가 다 떨리네요. 마지막 10의 자리 숫자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3이었습니다. 오늘의 텔레파시 숫자는 36이었습니다. 이야, 뭐 언뜻언뜻 답이 보였던 것도 같은데 저희가 굉장히 정밀하게 집계 들어가겠습니다. 당첨자를 뽑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일릿, 매그네틱.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

네, 아일리스의 매그네틱이었습니다. 과연 제 텔레파시의 슈퍼 이끌리신 분들은 누구이실지. 노래가 나가는 동안 당첨자를 뽑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저의 텔레파시를 받은 저와 마음이 동한 선착순 1등의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36을 맞춰주신 선착순 1등의 송편님은 준우 아빠님 축하드립니다. 아, 준우야 오늘 치킨 먹는다. 준우야 아빠가 해냈어.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6을 맞춰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별 1호님, 행복한 가정님, 1621번님, 또 리아님까지 저희가 준우 아빠님께는 치콜 세트, 나머지 네 분께는 간식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의 뭐 한 3주치 길을 다 썼더니 지금 좀 탈진 직전입니다. 오늘 잡지사 방송이 걱정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코너 진행하는 동안 저의 회사 여후배 한 명이 스튜디오 안에 스케치북 메시지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CBS 북부 대공이라고 적어줬는데 문제는 제가 저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좀 없어 보이지만 인공지능이한테 물어봤더니 요새 이제 로맨스 판타지물에서 굳어진 남자 주인공 클리셰다. 검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큰 체격, 말 없고 냉정하고 황제나 중앙 권력에도 쉽게 굽히지 않고 과거의 상처가 있고 하지만 여주인공에게만 엄청 다정한, 아 역시 회사 후배들에게 저는 기품 있고 고결한 이미지였다는 거죠. 북부대공 아닙니다. 북부대공입니다. 예. 비주의 노래 듣겠습니다. Love, Love.

러브 레시피 거미와 바비킴이 함께한 곡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역시 저 같은 북부대공 캐릭터한테는 이런 슬로우 템포의 노래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아주 감미롭게 들었습니다. 북부대공 단어조차 모르는 게 정말 북부대공이네요 라고 구구코님께서 예,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새 연예계 대표 북부대공상이 있는데요. 에이티즈의 멤버 최산입니다. 최산님. 예.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요새 잡지사 응달에만 있어가지고 에이티즈 그룹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곡이 나가는 동안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이 최산님 같은 스타일이 북부대공이군요. 예. 하나 배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이름을 예, 그냥 이강까지만 할까 봐요. 그래서 산대강. 북부대공 대 북부대공. 북부대공 대 북부대공. 예. 산과 강이 만나서 함께 나는 자연입니다. 이런 데 출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까 텔레파시 할 때 36은 왜 하신 거예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예, 몇몇 분이 물어봐 주셨는데, 아,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예, 말하는 거를. 36은 뭐 제 나이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제 나이하고도 뭐 멀지 않지만, 지난 주말에 제가 진행하는 이강민의 잡지사가 너튜브 36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40명 중 한 명이 구독하는 이제 준중형을 넘어서 버젓한 중형 채널로 성장했다. 여러분도 잡지사의 존재를 모르셨다면 예, 지식 교양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찾아오셔서 예, 좆댓구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종님께서 아 결국 로그인해서 댓글 남기게 하시네요. 이강민 아나운서 뉴스할 때 엄청 카리스마 있어서 오늘 라디오 노잼일 줄 알았는데 반전 매력 대단합니다. 이제 뉴스 들을 때도 웃길 것 같아요 라고. 저도 뉴스 할 때 여러분이 제 뉴스 들으면서 웃을 생각하면서 웃길 것 같아요. 은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커리어 최대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남은 시간 오늘만 들을 수 있는 방송 이강민의 어떤가요? 좋은 곡들로 채워보겠습니다. 자우림, 헤이 헤이 헤이!

체리필터의 달빛 소년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송인찬 없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인찬 DJ는 가족 행사로 누구도 가족끼리 전혀 정확히 뭘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족 행사로 인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자리를 비울 예정이고요. 좀 스페셜 DJ들이 돌아가면서 수요일 자리를 지켜줄 예정이고 저는 이강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만 합니다. 여러모로 송디가 어떤가요? 진행하는 게 찰떡이긴 하죠. 송디 보고 있나요? 라고 알랑방귀 문자 왔는데요. 그럼요. 제가 아무리 CBS의 북부대공이고 아무리 뭐 연륜이 한층 더 있다고 해도 주인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첫 프로 아니겠습니까? 송인찬 아나운서의 초반에는 뭐 약간의 어떤 적응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인찬 아나운서는 저희 아나운서부에서 심장으로 뽑아 마음으로 키운 친구입니다. 진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4시 프로, 4시 5분 프로, 하이킵합이래. 뭐죠? 하효진의 라이킵합하는 하효진 DJ가 이제 송인찬 아나운서의 동기인데요. 이제 그 친구는 실력으로 뽑아서 알아서 혼자 잘 큰 케이스고 송인찬 DJ는 제가 심장으로 뽑아 마음으로 키운 그래서 더 정이 가는 친구입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깨볶으세요. 머라켓산노님께서 이강민 아나운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전에 어떤 가요에서 중간중간 틀었던 이강민 아나운서 웃음소리 효과음 듣고 싶어요. 한 번만 틀어주세요. 이게 아직 남아있나 봐요.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뜬금없네. 예전에 이제 전임 DJ가 제 동기인데 제 동기가 이 프로를 진행할 때는 저의 이 간사한 웃음소리를 이용해 먹었어요. 본인 멘트 좀 비고 좀 시간 때워야 될 때 제 웃음소리로 그냥 잠깐 때우는 구간 이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거 저희 서PD랑 송디가 원한다면 제가 저작권이 없이 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톤도 안 나온다. 녹색지대에 그래 늦지 않았어 듣겠습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5: 네, 심장으로 뽑아 마음으로 키워줬더니 선배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보답한 송디를 대신해서 하루 한정 이강민의 어떤가요?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이지민 아나운서가 또 수요일은 송정훈 아나운서가 송디를 대신해서 수요일도 송디 내역으로 보니까 예 어쨌든 대신해서 어떤가요를 자리해 줄 예정이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실력으로 뽑아서 알아서 잘 커준 우리 하디의 라이키팝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면 끝곡은 아 제가 사심을 담아서 이 곡을 끝으로 빼놨습니다. 우리 루비 사랑님께서도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아 제가 요새 정말 음지에서 가요를 많이 못 듣지만 이분들 노래는 정말 주야장천 듣고 있거든요. 정말 사심을 담아서 특히 우리 기타리스트 희나양 냥냥냥냥님 예 너무 좋아합니다. QWER의 고민중독 보내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S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는 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좋음을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숨 마시는데요.
1: 맞네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환경보호도 하시고.
2: 네? 무슨 보호요?
1: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인천 한우수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2: 인천 한우수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한우수.
3: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한우수.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할 유의미한 단서와 정황들을 확인했다면서도 필요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백 수사팀이 김 여사 피의자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김 여사의 예상 답변이 기재된 예비조서를 작성하는 등 불기소를 예단해 수사를 진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일부 참고인들이 해외 유학 중이고 일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기관 내 필요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 없었다고 이첩 결정 사유를 밝히고 추가 수사를 통해 디올백 수사 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 실체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명백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재판에서도 반복되면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뒤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권 특검은 종합특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재차 규정하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 기록을 입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해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탐역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게 한 20대 작성자가 국가에 1,4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는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수사 수원지법 민사 22단독 장성신 판사는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A씨는 20년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일련의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도록 했다며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

0: 단순한 우발적 살인사건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광주 보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베트남에서 귀화한 아내 B씨의 허위 신고로 가정폭력범이 됐다는 망상에 빠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3살인 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서 15km가량 떨어진 축사에 숨긴 것으로 조사돼 시체 은닉과 아동학대 위반죄도 적용됐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2도, 습도는 61%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9: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린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으며 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는다고 해서 뭐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몰랐던 걸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준 것들, 이건 안 될 거야 하면서 접어둔 것들, 막상 한 발짝 넘어가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를 가둬두기엔 아직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조금만 넓게 생각해보자고요. 아메리카의 The Border.

0: 아메리카의 The Border,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Hop, 하유진입니다. 금 하니까 벼락시키님께서 초딩 때 나무 책상에 금 긋고 넘어오지 말라던 짝꿍 생각나요. 뭐하고 지내려나. 이거 우리 초딩 때 다 한 번씩 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금 긋고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내 거. 그러면 또 이 짓궂은 친구들이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손을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손 쓱 들고 그럼 내 손 네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싸웠던 기억이 있죠. 어, 손 내놔, 손 내놔. 이러면 손을 어떻게 주냐? 이러면서 진짜 유치하게 싸웠어요. 초등학교생 때는 뭐가 그렇게 어, 얄밉고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 그런가 봐요. 어려서. 아 여러분 근데 오늘 진짜 덥습니다. 갓블레스유님께서 올해 여름 징글징글하네요. 너무 더워요. 여름아 빨리 가려무나 하셨고 마포극장님이 처서도 지났는데 아직 덥네요. 겨울 끝자락에는 꽃샘 추위가 꼭 찾아오는데 여름의 끝자락에는 단풍샘 더위가 꼭 있는 것 같다고. 어, 이 표현 너무 귀엽다. 꽃샘 추위에 대적하는 단풍샘 더위. 단풍이 오는 게 샘나가지고 지금 더위가 아직 못 떠나고 있나 봐요. 이 자리를 계절의 자리를 줄 수 없어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서 어제가 이제 처서였는데 오늘은 절기 처서입니다. 요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래요. 왜냐면 오늘 딱 하루만 처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그 처서가 시작되는 날부터 다음 절기까지의 그 기간을 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서는 이제 시작된 거고 아주 천천히 정말 정말 느리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기다려보자고요. 덥긴 하지만 제가 지루하지 않게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하유진의 Like Hip-Hop 오늘도 여러분이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Insurance.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보물섬님께서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같은 하루입니다. 시원한 동치미 같은 음악 주세요 하셔서 띄워드렸어요. 8887님께서 보내주신 MC 해머의 You Can't Touch This 였고요. 8280님 실청곡 로스텔리오의 마카레나 였습니다. 이 두 곡 그 특히 마카레나는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우리 라이커님들 진짜 추억여행 하시는 것 같은데 4147님께서 마카레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하디도 한 번쯤 따라서 쳤을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마카레나 제가 이 노래는 알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어릴 때예요. 96년이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그 96년은 제가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때라 춤추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즐겼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여러분 행정안전부에서 기상특보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기상특보입니다.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도 양평 동부와 서부를 비롯해 경남 산청 북부와 거창 남부, 합천 중부, 경북 영천과 청도, 성주, 의성과 김천 남부, 안동 동남부와 서부, 영양평지, 봉화평지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또 전남 영암, 해남 북부와 남부, 제주 북부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예정돼 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여러분 덥다고 이렇게 그 폭염 주의하라고 안내가 와가지고 소개해드렸어요. 깜짝 놀라셨죠? 진짜 날이 덥긴 더운가 봐요. 이번 주가 좀 고비라고 하던데 우리 한 주 잘 이겨내보아요. 파이팅! 파이팅! 86121님께서 하디 주말 보낸 이야기 어때요? 하셨어요. 주말 보낸 이야기 여러분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요즘에 그 영화관을 휩쓸고 있는 두 개의 영화 있잖아요. 오디세이와 그 뭐죠? 스파이더맨. 저는 오디세이는 지난번에 봤고 이번 주에는 스파이더맨을 봤습니다. 퐁퐁 너무 재밌었어요. 도리도리님이 하디 행안부 소속이었군요 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CBS 소속으로 그냥 이거 행안부 전화라고 하면 전화는 아나운서로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그 뭐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폭염. 셀린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이 함께했어요. 뷰티 앤 더 비스트 그리고 아틀란틱 스타입니다. Always.

하효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사리님께서 우와 이 곡이 나온다고 하신 이 노래는 존 캐퍼티와 더 비버 브라운 밴드였어요. On the Dark Side였고요. S님께서 오늘도 캐우신 광부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그럼요. 이런 노래는 또 라이키팝에서 나오죠. 우리 소 작가님, 팝계의 광부 작가님, 소 작가님 덕분에 또 좋은 노래 들었어요. 그리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10th Avenue Freeze Out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맞다. 1333님께서 하디 간식은 잘 받았는지요? 사위가 궁금해하네요 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그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맛있는 그 휘낭시에랑 마들렌이랑 이런 그 구운 과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저랑 소작가님이랑 그리고 우리 방송을 항상 도와주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스튜디오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나눠 먹은 그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1333님의 사위분이 직접 만드신 거래요. 이런 감동적인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이 방송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말에 뭐 했나요? 아까

물어보셔서 저는 스파이더맨 봤어요 했는데 빵빵한 호랭이님은 주말이라서 겨울잠 자는 곰처럼 잠만 잔 듯해요 라고 이런 주말이 또 있어야죠. 좀 회복하는 잠자고 회복하는 그런 주말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잘하셨어요. 1497님은 어제 다슬기 잡으러 다녀오셨대요 하고 사진까지 보내셨는데 와 진짜 다슬기가 가득해요. 이거 어떻게 잡으셨대? 뭐 여름에 이 끝자락을 제대로 즐기셨는데요. 1497님이 아픔을 얻었어요. 다슬기 잔뜩 잡아오고 허벅지 부셔져요 하셨는데 진짜 아프셨겠다. 이만한 이 다슬기를 잡으려면은 와 꽤나 오랜 시간 잡으셨을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또 여름에 추억이 하나 늘었네요. 다슬기로 뭐 해드시려고요? 504 하나님은 어제 산책 갔다가 벼의 풍경을 찍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와 벼가 어쩜 이렇게 초록초록한지 이 벼가 익느라고 지금 이렇게 더운가 봐요. 진짜 우리 더워서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우리 벼의 이 풍성한 수확을 위해 우리 인간들이 조금 참읍시다. 어쨌든 시원한 날은 곧 오니까요. 안 오지 않고 조금 느릴 뿐 오고 있으니까 잘 기다려봐요 우리. 이 노래 들어보죠. 맥스윈 나이트게일이에요. Lead Me On 띄워드리고요. A Taste of Honey의 스키야키 띄워드립니다.

테이스트 오브 허니의 스키야키였습니다. 이 노래 좀 특이해가지고 갓블레스 유님께서 가사가 무슨 내용이에요? 하셨는데 이게 노래 제목은 그 스키야키라고 해서 일본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에 느끼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담은 곡이라고 하네요. 하효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지금 흐르고 있어요. 휘트니 휴스턴과 테디 펜더그라스가 함께한 홀드 미입니다. 아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이 더운 날일수록 너무 에어컨 앞에만 있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대부분 지역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 속에 낮 기온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으로 33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는데요. 당분간 무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내일 역시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수원과 춘천, 속초가 32도, 대전 33도, 전주,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예상돼 내일도 남부지방의 더위가 특히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은 소나기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7: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0: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CBS 경제연구실.
10: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서현미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단연 입지죠. 인류 문명의 운명을 가른 것도 바로 이 거대한 입지, 대륙의 모양이었습니다. 지난 총균세 1부에서는 인류 불평등의 첫 번째 원인인 가축과 작물의 운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그 격차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든 두 번째 키워드, 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단 168명의 군대는 어떻게 수억 명의 신대륙을 정복했을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속 남은 퍼즐을 맞춰주실 남궁민 북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1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0: KPN컵.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N컵.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쇼리실라!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0: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입니다. 책 소개해 주실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네, 운과 부동산이 문명을 좌우했다는 건데.
4: 예, 부동산 우리는 보통 입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도 한반도라는 땅의 모양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바다가 삼면이고 나라가 길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라시아와 신대륙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지도를 보시면 느껴질 거예요.
5: 네.
4: 유라시아 옆으로 길쭉합니다.
5: 네.
4: 그런데 반면에 신대륙은 남북으로 굉장히 길죠.
5: 그렇죠. 가다가 또 끊어져 있기도 하고.
4: 그렇죠. 네. 이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든 부동산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5: 네.
4: 이게 사실 이 책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작물과 식물의 이런 분포 차이라는 거는 학자들이 충분히 논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사실. 유라시아는 옆으로 길고 아메리카는 남북으로 길어서 네. 차이가 났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
5: 위도?
4: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결정적인 건 옆으로 길면 위도, 즉 위아래 남북으로 퍼진 위도가 대체로 비슷해져요. 한 위도 안에 땅이 많다는 거죠.
5: 네.
4: 반면에 신대륙은 한 위도 안에 땅이 적습니다.
5: 네.
4: 그러면은 아니 그럼 위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위도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5: 위도가 같으면은 날씨가 비슷하죠?
4: 그렇습니다. 이게 날씨를 결정적으로 바꾸게 만드는 차이인데요. 이거를 위도로 이해하려면 이 위도가 얼마나 우리 생물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봐야 돼요. 제가 가장 직관적인 예를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인간의 피부색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피부 색깔 차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딱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북쪽의 극지방 사람들 딱 떠올리면 어떻게
5: 하얗죠?
4: 새하얗죠, 정말. 네. 그럼 뭐 특히 북유럽 이런 분들 보면 피부가 정말 막 투명하다 싶을 정도로 하얗잖아요. 반면에 딱 더운 나라 떠올리면 그분들 피부색이
5: 짙어지죠.
4: 굉장히 짙어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그냥 편견이 아닌 게 실제로 지도에 이렇게 분포를 해봐도 이 적도 주면 가장 더운데 가장 피부가 짙고 북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피부가 하얘집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다를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5: 그렇죠.
4: 왜냐면은 왜 흑인들끼리 여기 모여 살기로 하고 백인들끼리 여기 모여 살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만든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위도에 따른 햇빛의 차이라는 겁니다.
5: 사람들 진화를 하겠죠.
4: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보통 시작은 아프리카에서 모두가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더우니까 사람들이 이게 피부가 굉장히 우리가 놀러 갔을 때 피부에 그 햇볕 세게 맞으면 화상 입고
5: 맞아요.
4: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피부 암 걸리고 이러잖아요.
5: 네.
4: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 피부 이걸 자연 천연 선크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은 선크림 우리가 바르고 다니지만 이때는 없잖아요.
5: 없죠.
4: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까맣다는 건 멜라닌 색소라는 이 천연 선크림들이 피부에 많다는 거예요.
5: 살아남기 위해서.
4: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이게 부족한 인류도 있었고 많은 인류도 있었을 텐데 더운 지역에선 부족한 피부 멜라닌이 부족한 종은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5: 아,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았구나.
4: 그렇죠. 원래 네. 진화를 얘기할 때 보통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다. 뭐 살아남자 강한다고 하는 것처럼.
5: 네.
4: 그러니까 이 더운 지역에서 출발할 때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퍼져나가잖아요.
5: 네.
4: 근데 결국 퍼지고 퍼지다 보니까 시베리아나 북유럽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햇빛이 거의 안 내려져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 선크림을 바를 필요가 없어지죠.
5: 네.
4: 근데 선크림을 안 바르면 안 바르는 거지. 그러면은 짙은 게 뭐 나쁠까 싶은데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야 햇볕 좀 쎄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5: 네.
4: 그게 실제로 비타민 D를 우리가 합성을 하려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거든요.
5: 맞아 햇빛 받아야 돼요.
4: 그렇죠. 햇빛 네. 보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20분 정도는 최소한 밖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유럽이라는 이제 햇빛이 조금 내리쬐는 데까지 갔는데. 햇볕을 선크림을 제가 너무 많이 바르고 있는 거예요.
5: 그러면 또 비타민 D가 부족해지겠구나.
4: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그거에 따라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럼 병이 생기다 보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 선크림을 덜 바른 즉 피부가 하얀 개체들이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0: 더운 지역은 얼굴이 까맣고 추운 지역은 피부가 하얗고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1: 네.
0: 네, 제가 이런 뭐 인종변 피부 차이까지 왜 얘기를 해드렸냐면
1: 네.
0: 제가 이 부동산론의 가장 핵심은 위도 차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한 위도는 대체로 날씨가 비슷한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비슷한 날씨들이 쭉 이어지는 게 옆으로 긴 대륙, 즉 유라시아 대륙이고 반면에 아메리카 대륙은 한 위도의 공간 면적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다 층별로 날씨가 다른 게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겁니다.
1: 야, 그럼 진짜 위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진화한 수준이 다 다르니까.
0: 그렇죠.
1: 네, 진짜 부동산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 이상으로 더 이야기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인간의 피부색에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달라질 정도면 햇볕을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작물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1: 작물은 어떨까? 또 동물은 어떨까?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농사를 구대륙에서 시작한 거는 이제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농사라는 것도 처음에 그냥 씨를 막 뿌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작물화가 되는 애를 찾고 그중에서도 개량을 막 거쳐서 얘는 잘하면 먹을 게 많다. 추수하면 좋다. 이런 애들을 찾아낸 거예요. 수천 년간. 그럼 성공을 했는데 그게 이 작물들, 이 식물들도 자기가 자란 지역에서만 잘 자라겠죠.
1: 그렇죠.
0: 얘를 갑자기 추운 지역에 데려가거나 더 더운 지역에 데려가면 당연히 못 자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그 말은 같은 위도권 아니라면 얘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1: 속도가 더 빠른데
0: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지도를 보면 지금 이라크에 딱 점을 찍고
1: 네.
0: 옆으로 쭉 이어보면 대체로 어디가 나오냐면 좀 전에 인도, 중국, 더 가면 한국, 일본.
1: 그러네요.
0: 대체로 이 범위가 쭉 이어져요. 유럽까지도 이어지죠. 그 말은 한 번 여기서 성공한 농사가 옆으로 다 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시아에서는 한 번 성공한 농사가 순식간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1: 네. 근데 그 동서 방향으로 있는 곳은?
0: 그런데 이게 굉장히 느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대륙에선 이게 퍼진 속도를 대충 그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1.1km 정도씩 퍼졌다고 해요.
1: 1.1km면 되게 조금 아니에요?
0: 그런데 인류 역사 수천 년이잖아요.
1: 아~
0: 수천 년 지나면 다 퍼지는 거죠.
1: 네.
0: 그런데 반면에 이 아메리카 대륙은 어떠냐면요. 예를 들면 미국 동부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 네.
0: 미국 동부 가보신 분들도 뭐 체감하셨고 거기 기후 굉장히 좋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서 어쩌면 농사를 시작했어요. 옥수수를 잘 키웠다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퍼져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미국 땅이 물론 넓은 땅이지만 근데 유라시아 대륙에 비교하면 굉장히 좁죠. 거기서 농사를 하는데 그러면 밑에 쪽이 또 어디가 문명권이 있었냐면 멕시코 쪽이 있죠.
1: 네.
0: 멕시코를 넘어가려면 날씨가 확 달라집니다.
1: 그렇죠.
0: 미국 네. 동부 여행 해본 분들은 날씨 오히려 추워. 겨울엔 참 춥고 평소에는 좀 온난해 얘기를 하는데 남부 미국 가본 분들은 너무 덥다 얘기하거든요. 멕시코 가면 더 덥죠.
1: 네.
0: 근데 그 사이에 사막이 있고요. 그 사이에 열대 우림이 지납니다.
1: 와, 여기 진짜 난이도가 너무 높겠네요.
0: 그렇죠. 예를 들면 옥수수 얘는 미국 동부에서 적응해서 자랐는데 퍼지려고 보니까 날씨가 너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색이 달라질 정도니까 이 농사법이 여기로 퍼지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대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위도가 달라지면 기후대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농사라는 게 어디서 성공을 해도 퍼지지 못하고 또 멕시코에서 성공한 농사가 미국으로 퍼지지 못하고 남미에서 성공한 농사가 북미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즉 구대륙은 한 곳의 성공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 퍼지는 이런 축복을 누렸지만
1: 네.
0: 신대륙에서는 한 곳의 성공이 그냥 거기서만의 성공에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생각해봐도 친구 한 명이 성공했을 때 그 친구가 친구를 다 먹여 살려준다. 그러면 다 같이 부자가 되기가 쉽겠죠.
1: 네.
0: 그런데 혼자서 평생 혼자 사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누굴 부자로 만든다든지 함께 부자가 되는 게
1: 너무 어렵죠.
0: 어렵겠죠.
1: 네.
0: 근데 이거는 오롯이 부동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아메리카 대륙이 남북으로 긴 거는
1: 네.
0: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1: 네.
0: 그런데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큰 문명 발전에 제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1: 그럼 결국에 이제 아프리카도 같은 문제가 있었겠네요.
0: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1: 네.
0: 아프리카 대륙도 두 가지 분류법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남북으로 긴 대륙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보통 북아메리카 쪽은 이제 지중해권이라고 오히려 묶을 정도고 남쪽 끝머리 이제 남아공 쪽으로 가면 여기는 겨울엔 너무 춥다 할 정도로 날씨가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농사법이라는 게 퍼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단절돼 있다는 건데 이게 위

0: 또만 문제가 아니에요. 아메리카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로 가던 길에 사막이 있고 네. 열대우림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리엔 갭이라는 쪽이 그 중간에
1: 네.
0: 정말 그 남북 대륙을 보면 여기는 정말 툭 건너면 부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조그마한 땅이 있어요. 여기는 심지어 현대 기술로도 다리나 도로를 못 나가지고 끊어져 있어요.
1: 왜요?
0: 여기는 열대우림이 너무 많고 너무 이런 지형 같은 것도 계량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우리한테 치명적인 전염병을 풍기는 그런 동물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북미에서 남미까지 이어진 팬 아메리카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를 보면요 중간에 뚝 끊겨져 있습니다.
1: 여기에요?
0: 그렇습니다.
1: 와.
0: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현대 기술로도 도로를 못 놓을 정도로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대륙 간의 이런 교류, 특히 어떤 가축화를 시켰을 때 그거를 퍼뜨리는 속도도
1: 네.
0: 너무 느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 네, 그럼 결국 진짜 아프리카도 그렇고 멕시코 쪽도 그렇고 다 부동산 때문에 너무 늦게 발전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부동산의 차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안 그래도 살림이 부족한데 그게 이렇게 나눠 쓰고 같이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하기 어려웠던 게 신대륙의 차이였다는 거죠.
1: 진짜 들어보니까 구대륙은 운도 좋았고 땅의 모양도 좋았고 그렇죠. 부동산도 좋았고
0: 그렇습니다.
1: 와.
0: 그리고 이게 그 가축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요.
1: 네.
0: 정말 큰 격차를 만든 가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거든요.
1: 말.
0: 민류 문명에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자동차 역할을 해왔어요. 특히 전투를 하거나 이런 데도 싸우고 상행위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층 얘 말들이 뭐 보통 우리한테 가축화된 게 한 기원전 4000년경에 우즈베키스탄 지역이라고 해요.
1: 네.
0: 여기를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이 대륙의 정말 한가운데예요. 거기서 이 말들이 퍼져나가니까 수천 년 전부터 이 구대륙의 인류들은 사실상 자동차를 타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타면 어떤 점이 좋냐면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고 어떤 정보나 이런 무역이 가능해져요.
1: 네.
0: 우리가 보통 이런 소문 같은 것도 다 시장에서 퍼지잖아요.
1: 네.
0: 옛날에는 더욱더 이런 인터넷이 없으니까 어떤 상인이 예를 들면 뭐 사우디 아메리카에서 와 중국 상인한테 오면은 거기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요즘에 뭐 우리 지역은 어떻다. 저쪽은 어떤 일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이 무역상의 정보의 통로였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에서 뭐 종이를 개발했다. 이러면은 그게 유럽으로 퍼지는 길은 이 말을 탄 상인들에 의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어떤 상행이 자체를 가능하게 하게 됐고 사실은 지금의 우리의 SNS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1: 인터넷, 뭐 그렇죠. SNS 같은 느낌이네요.
0: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식을 나눠야지 서로 이제 똑똑해지고 연구도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일찍이 유라시아 대륙은 이 정보의 확산 또 물류의 확산이 굉장히 빨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만들었는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고대 페르시아 기원 전부터 어떤 거리마다 말들을 어떤 이제 튼튼한 말들을 수 마리를 배치해 놓고 지금의 우체국 제도 같은 걸 운영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정보도 빨리 편하고 하니까 모두가 똑똑한 얘기가 있으면 금방 전파되고 종이를 개발했어? 그럼 모두가 다 쓰고 이런 발전이 있었는데 그 남미 쪽은 말이 없다 보니까 알파카 얘기 드렸잖아요.
1: 네. 아유, 그 친구는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0: 답답할 것 같죠. 네. 그 친구를 말처럼 막 이동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무엇보다 하고 싶어도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열대우림이 가로막고 있고 또 날씨가 달라지니까 이 친구도 어디까지만 가고 어디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이 없는 것과 같은 차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1: 네. 쇄국을 하고 있던 나라라고 봐도 거의 뭐 과언이 아닐
0: 그렇죠.
1: 것 같은데. 네.
0: 이 라마가 체구가 굉장히 작아서 사실 사람을 태우지도 못해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태워야 사람이 이동해야 뭐가 되는데
1: 그렇죠. 라마가 말을 전해주진 않을 테니까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1: 네.
0: 남미에서도 고산 지역에서만 산다고 해요. 날씨가 좀 선선해야 사니까 내려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의 기간 동안을 원주민들은 이런 그 가축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문명 발전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합니다.
1: 그랬구나. 그럼 다음으로 우리 그것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뭐 가축이나 작물이 있으면 이게 남으면 잘 보관을 해야 될 텐데
0: 그렇죠.
1: 그 문제는 어떻게?
0: 사실 우리가 쌀을 지금도 다 먹고 있고 뭐 보통 서구권은 밀 문명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근데 보관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쌀이 그래도 몇 달 정도는 그냥 먹거든요. 심지어 뭐 다음에 그 햅쌀이 나올 때까지도 먹기도 하고
1: 네.
0: 이게 쌀은 보관성이 굉장히 좋고 밀도 거의 이거에 버금갈 만큼 보관성이 좋아요.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0: 흥청망청 쓰겠죠.
1: 그쵸.
0: 월급 들어오면 빨리 급하게 써야 되고 이거 어차피 네. 다 사라져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저장이 되니까 우리가 투자도 하고 어디다가 이거는 어디에 써야지 생각을 하는데
1: 네.
0: 농사도 똑같았던 거예요. 쌀 같은 애들은 몇 달을 보관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한 사회에 거대한 창고도 생기고 그걸 쌓아놓은 걸 전문적으로 먹는 사람들 즉 자기가 생산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전문직 같은 게 생긴다는 겁니다. 저장이 되는 순간부터 냉장고에 가득 있으면 좀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1: 그쵸.
0: 손에 예를 들면 물 안 묻히는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 문명에서 누구였냐? 관료.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학자. 그리고 어떤 전문 직업군인. 그리고 왕. 이런 정치인들. 이런 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들은 아무런 생산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을 먹여 살릴 저장수단이 발달하면서 이들이 탄생한 거예요.
1: 네.
0: 물론 뭐 이들이 뭐 일으키는 잘못이나 뭐 부정부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문명의 발전은 이 사람들 어떤 행정을 조직하고 연구하고 또 전문적인 직업군인들이 실제로 남미를 정복한 것 같은 전쟁을 수행하고 이래야 발전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구대륙은 식량 저장이라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전문적인 집단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미 쪽은 제가 곡물이 작물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랬고 또 이런 교통 물류가 잘 안 좋다 보니까
1: 네.
0: 내가 먹을 걸 빨리 만들었으면 떨어지면 또 빨리 만들어야 돼요. 저기가 남았다고 해서 그걸 가져올 수도 없어요.
1: 여유가 없네요.
0: 여유가 없고 또 보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산활동 안 하고 전문적인 연구나 전문적인 활동만 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도 부족하고 전문적인 국가를 만들 정도의 관료도 부족하고 또 어떤 전투 기술을 발전시킬 군인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대륙은 이런 게 발전, 문명이 발전하고 한쪽 대륙은 그게 굉장히 부족한 네.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1: 네. 저 그리고 우리 인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인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게 식량이 저장이 된다 함은 우리가 당장 내일 조금 농사가 안 돼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이 더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국가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지금이야 뭐 AI나 기술의 발전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에는 인간이 거의 전부 노동력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대륙 쪽은 먹여 살릴 부양력이 높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어요. 근데 신대륙 쪽은 이런 게 수렵 채취를 하거나 말 그대로 사냥해 먹거나 정말 과일을 먹거나 농사를 져도 보관을 못하거나 하니까 인구 자체가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져야 어떤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나오고 천재도 나오고 하는 거고 또 군인도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부족했는데 스페인에서 신대륙으로 쳐들어갈 때 불과 168명의 군인이 쳐들어갔어요.
1: 그러면 신대륙에는 몇 명이나 있었는데요?
0: 그 당시에 이미 수억 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 168명이 대륙을 정복했느냐 하면은 발전한 엔지니어링 기술로 탄생한 무기.
1: 장비들이 그렇죠. 되게 좋았구나.
0: 그리고 스페인에서부터 이미 체계화된 이런 조직 체계, 행정 체계, 그리고 과학 기술 이런 게 왔는데 이건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에서 파생된 기술력, 경제력에서 온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은 무서운 게 또 전염병이잖아요.
0: 그렇죠. 사실 방금 얘기 들었을 때 168명 얘기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 근데 내가 듣기론 대부분 전염병으로 그 원주민들이 죽었다던데 네. 하는데 그게 맞거든요. 한 90%에 가까운 원주민들이 아마 전염병으로 죽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천연두 같은 질병이 있는데 아메리카에 당시 돌았던 질병 이것만이 아니에요. 뭐 홍역, 독감, 페스트 우리가 아는 질병이 정말 원주민들을 순식간에 휩쓸어서 거의 모두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가축과 연결이 됩니다.
1: 가축이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인류의 우리가 이름대로 알만한 그런 전염병들은 대부분이 가축에서 인간에게 넘어온 바이러스들이에요. 조금 지금 생소해진 질병인데 네. 우두에서 우자가 네. 소우자를 쓰거든요. 거기다 천연두에 그 두자를 붙이는 건데 그것도 소에게 온 건데 실제로 유라시아 사람들을 괴롭힌 전염병의 대부분은 소나 뭐 돼지 이런 곳에서 온 가축에게서 넘어온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수많은 가축에게서 온 질병을 이겨낸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스페인에서 넘어간 사람들도 이런 질병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넘어간 겁니다.
1: 균 일부러 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0: 근데 실제로 네. 이게 균이 퍼지는 걸 보고 나중에는 균이 묻은 담요 같은 거,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 질병으로 죽은 병

0: 아니, 담요를
1: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0: 선물로 주고 네. 담 그런 어떤 화해 표시 선물로 줬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고 하죠. 실제로 일종의 생화학 무기로 활용했다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대체로 하는 말은 그런 걸 할 새도 없이 퍼져서 죽었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가축의 차이에서 온다는 거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소나 말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소나 말에서 온 질병도 처음이고 우리가 코로나 처음 겪었을 때처럼 아무런 면역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에 순식간에 당해서 결국은 어딘가는 정복을 하고 어디는 정복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1: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구의 90%까지 이제 전염병으로 다 죽고 그러니까 스페인이 먹은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됐어요?
0: 그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다 인구가 죽어버리니까 싸울 사람도 없고 조직 체계들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천연두가 초토화된 영역을 이제 잉카 제국 뭐 천연두가 초토화된 지역을 소수의 인원들이 쳐들어가고 그래서 잉카 제국의 경우에는 스페인 사람을 직접 만나기도 전에 황제가 천연두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 황제의 죽음으로 아니 이제 우리가 누가 황제를 계승할 것이냐 싸움이 나니까 계승 전쟁이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틈을 스페인의 피사로가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린 거죠.
1: 자 그럼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면은 가축과 작물이 많은 대륙이 운이 좋았던 거고
0: 그쵸?
1: 그리고 그 대륙이 마침 동서로 길어서 기술과 작물이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거고 이건 네. 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고
0: 그렇죠.
1: 그 결과로 총균쇠가 생겨서 다른 대륙을 좀 그나마 쉽게 지배하게 됐다 이런
0: 그렇습니다.
1: 이야기인 거죠.
0: 아주 정확한 요약이신데요. 운과 부동산 즉 어떤 동식물이 어디에 있었고 또 그 대륙이 어떤 모양이었느냐 이게 부동산 이걸로 갈린다는 건데 두 가지는 사실 전부 거기 살던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죠.
1: 네.
0: 태어나서 그랬을 뿐인 건데 아무도 자기가 태어난 걸 선택할 수 없었고 그들은 어떤 거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었다는 게 이 제르드 다이아몬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1: 네.
0: 이 책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선을 바꿔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위인 중심으로 보통 배우죠. 뭐 예를 들면 칭기스칸이 막 위대해서 뛰어난 군사 전략으로 세계를 제패했다든지 뭐 알렉산더 대왕이 뭐 동서를 뭐 이있는 제국을 만들었다. 어떤 위인 중심으로 배우고 어떤 과학자가 뛰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 그 지역 사람만 똑똑하고 위대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저에는 훨씬 핵심적이고 어쩌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요인, 즉 운과 땅의 모양이라는 이 지리의 차이라는 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1: 네.
0: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 어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볼 때 아, 그 사람들은 게을러.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은 똑똑하고 성실하더라. 이런 식의 어떤 사람, 인종, 국민성 이걸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차이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의 발전의 그 바닥에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다. 뭐 열심히 교육을 받았다. 이건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많은 차이는 타고난 그런 불운 누군가에겐 누군가에겐 타고난 행운 덕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뭐 책임을 돌린다든지 어떤 우열을 가리기에 앞서서 이런 타고난 차이 구조를 파악하고 우리는 왜 성공했으며 누구는 왜 힘들었는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맞아요. 진짜 지식인들은 결국 누군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운과 부동산 때문이지 개개인의 역량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0: 그게 그렇죠. 이게 위험한 네. 부분일 수 있지만
1: 네.
0: 그러면 노력이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죠.
1: 네.
0: 하지만 뒷고선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구조를 보는 게 좀 더 지식인에 가까운 태도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자, 오늘 총균쇠 정말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700여 페이지를 다 읽기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요 정도 감 잡았으면 나도 총균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0: 한번 이 정도면 뼈대를 잡고
1: 네.
0: 한번 쭉 한번 독파해보시면 사실 책이 진입장벽은 어려운데 글을 잘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어려운 건 좀 넘어가도 되고 읽어보면은 참 재밌는 설명이다 이러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 이번 여름방학에는 꼭 이 책을 읽으리라 라고 다짐하시는 분들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민 북칼럼니스트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C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경찰의 허위 사건 종결로 제주에서 수색 작업이 중단됐던 30대 여성이 실종 3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허위 종결 처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특검팀은 그간 쉬운 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특별수사본부에 새로운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30대 사무관이 숨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했으며 사망사건 이후에도 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제주경찰관의 허위 사건 종결로 수색이 늦어진 30대 실종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첫 실종 신고 이후 3개월 만인데요. 허위 종결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제주 CBS 고상현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고 기자.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사건을 거슬러서 30대 여성 첫 실종 신고 그 경위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7: 그 지난 5월 12일 밤 30대 여성 장모 씨가 제주시 한림읍 자택에서 홀로 나온 뒤 실종됐습니다. 함께 사는 장 씨의 남자친구가 사흘 뒤인 15일 저녁 경찰 112로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부모경장이 실종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실종 3개월 만인 오늘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한림읍 인근에서 발견됐고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6: 네, 그런데 그 과정들에서 부경장이 실종자와 연락하지도 않고 그냥 종결 처리했던 사실이 확인이 됐던 거고요.
7: 네, 신고 당시 통화 기록을 보면 부경장이 실종자와 연락한 사실 자체가 없었는데요. 연락되지도 않았는데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종결 처리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문제는 부경장이 허위로 실종 사건을 이미 종결 처리했는데도 이를 재차 검증하는 이중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이 실종 해제 전에 상사가

0: 재차 검증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시스템에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1: 네, 또 실종자 가족이 재차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었죠?
0: 네, 지난달 19일 장 씨의 사촌 동생이 서울 노원경찰서에 2차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담당 경찰관이 사촌 동생에게 다 큰 성인이 그냥 가출한 거 아니냐, 왜 굳이 직계가족도 아닌데 친척 언니를 신고했느냐고 미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눈물로 호소하고 나서야 2차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만약에 접수 자체가 안 됐다면 사건은 영영 묻힐 뻔했습니다.
1: 네, 부경장의 허위 종결로 집중 수색이나 뭐 또 CCTV 영상 확보 등 이런 작업들이 모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첫 실종 신고가 이뤄진 5월 15일 밤 관할인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이 장 씨의 마지막 위치가 확인된 한림항 인근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는데요. 부경장의 허위 종결로 2시간 만에 파출소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특히 실종 수사에 있어서 초기 CCTV 영상 확보가 필수적인데 경찰이 뒤늦게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보니 이미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유일하게 확보한 영상은 A씨의 남자친구가 찾은 자택 CCTV 영상이 전부입니다.
1: 네, 그렇게 허위 종결한 부경장에 대한 경찰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경찰은 장 씨 사건 외에도 부경장이 처리한 300여 건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그 허위 종결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일 부경장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실종자는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주말 긴급 체포된 부경장이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부경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는 석방 결정과 상관없이 내일 오후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CBS 고상현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모 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종결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건 종결 지휘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에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례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서 청와대는 오늘 다시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 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신임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이중규 기자 나와 있는데요. 이 기자.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서 지난주 성기용 홍보수석이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청와대 입장이 또 나왔어요. 누구의 말이죠?
2: 네, 오늘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서면제청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홍익표 정무수석 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1: 네.
3: 헌법에 보장돼 있는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이
4: 관행에 어긋났다.
3: 대통령의
4: 좋습니다.
3: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1: 네, 기존 관행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야당과도 상당히 다른 입장이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헌법 제10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1: 네.
2: 제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제청이 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는 대법원이 후보자 제청 전에 어느 후보를 제청할지를 청와대와 논의해왔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제청과 동의와 임명이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임명권을 존중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제청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조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지난 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처럼 이 제청권과 임명권이 마치 이 동등한 권한이라고 한다면 매번 행정부와 사법부가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 위헌적 행위나 위법적 행위가 아닌데 이 굳이 관행을 들어서 문제 삼는 것은 원하는 후보를 대법관으로 앉혀서 추후에 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어쨌든 서면 제청도 제청이니까 제청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청와대는 그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2: 네, 이 전례가 없는 서면 제청이다 보니까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전례가 다시

0: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청와대는 가장 갈등이 적은 방식으로는 이 대법원이야 다시 재청을 하는 이른바 이 결자 해지 방식을 꼽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결정을 내려서 재청까지 한 만큼 스스로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은 데다가 이 재재청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하는 것 또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아예 없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반려 또는 논의가 없었던 이 손봉기 후보자만 한 명만 반려 등과 같은 이 반려 방식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는 대법원을 불신 한다 이런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또 갈등이 커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국회에 넘겨서 동의 과정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방식도 있는데 청와대가 이 서면 재청 사태를 그냥 넘겼다 국회에 넘겼다라는 지적이 또 우려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심 속에서 청와대는 아직까지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문제적인 일인지를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데도 목소리를 낼 전망입니다.
1: 네, 요새 월요일이면 그 전날 일요일에 벌어진 뉴스 따라잡기도 힘들더라고요. 네. 어제도 당정 간의 부동산 그 세제 개편안이 논의됐었죠?
0: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지도부 출범 후에 첫 고위당정 협의가 열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주제였습니다. 우선 민주당과 정부는 이 비거주 1주택자의 인정배율을 넓히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직장에 옮겨졌다든지 자녀 교육을 해야 한다든지 또는 뭐 해외 체류,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 소유 중인 자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다 좀 폭넓게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출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나 가족 돌봄을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경우도 실거주 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머물지 않고 이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1주택자의 경우를 거주냐 비거주냐를 구분하지 않도록 이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고도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1: 네, 첫 당정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세제 완화를 요구한 것 아무래도 지금 하락세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0: 그래 보입니다. 앞선 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강력한 검찰개혁 등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선명성을 강조하던 민주당이었는데요. 김민석 체제 출범 후에는 이 민심 달래기에 조금 더 보다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1: 네.
0: 이 중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도권, 특히 이 서울 민심이 급격하게 이반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 갤럽에 이어서 오늘 리얼미터 조사 모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에 집을 둔 이 4050 세대의 마음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을 제기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조세 정상화 또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과제였던 만큼 이 어느 지점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낼지가 이 지지율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10년이나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드디어 지명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3명의 후보자 중에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 는 부장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를 감찰 분야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자 철저한 원칙주의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이나 변협 추천 후보 대신에 민주당 후보를 지명한 데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가 과거 야당 추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등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로 판단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수사에도 주요 의혹 상당수를 규명하지 못한 특검은 여러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2월 출범해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긴 180일 동안 수사를 벌인 종합특검. 권창형 특별검사는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했지만 수사기간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4: 이후 수사에 대해서는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하여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체계적이고 장기간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
3: 그러면서 내란범죄를 전쟁범죄에 빗대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남은 의혹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수사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조직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윗선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0: 내란 특검이 불기소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기소하면서 특검 간 판단이 엇갈리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수사 종료와 함께 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합니다. 180일간의 수사가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마지막 과제는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입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1: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의도까지 언급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의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피해자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송선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흉기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A 씨를 찾아 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보이지 않자 김 씨는 112에 전화해 죽이러 왔는데 없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김 씨는 거래 대금 3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A 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에 섞인 뒤에도 김 씨는 A 씨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CCTV 등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의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 A 씨의 재접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3: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칼 들고 있는 정황도 있는 사람이 영장이 기각된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하다.
2: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의자의 연령과 영장 심사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1: 지난달 30대 사무관이 숨진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올해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신고 10건 중 8건의 접수가 올해 이루어졌고 특히 5건의 신고는 사무관이 숨진 뒤 접수됐습니다. 양형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 지난달 30대 사무관이 숨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최근 3년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건 가운데 8건이 올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실의 기후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가운데 5건은 사무관이 숨진 뒤 접수됐습니다. 사망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에는 기후부 4급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망 당일과 나흘 뒤인 20일에도 숨진 사무관과 관련한 신고가 각각 들어왔습니다. 이 두 건은 고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사망 이후 주변에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면서 기후부의 조직 문화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후부 출범 이후 기능과 업무는 확대됐지만 인력 충원이 뒤따르지 않아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기후부는 사무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저연차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인력 충원 없이 조직 문화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혜경 의원은 이번 통계가 조직 내부 위험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경고라며 정부가 인력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1: 이달 초 경기 여주의 한 호박밭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폭염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을 찾아보니 그늘이나 쉼터도 없고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계절 노동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망이 절실해 보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지난 8일 계절 노동자가 숨진 경기 여주 호박밭. 수천 평 규모 농지에서 목을 축일 공간은커녕 그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근 공장에서는 당시 무더위에 오후 근무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공장 관계자입니다.
6: 근처에 외국인 애들이 많아요. 대부분 하우스 쪽에 많이 일하고 밤일 있잖아. 밤잖아요. 많이 더. 내일 오후에 근무를 무더위에 33도 이상. 네.
5: 취재진이 1시간 동안 이곳에서 대기했지만 행인은 없었고 누군가 사고를 당해도 알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A씨도 7시간 연속 야외 노동을 한 뒤 잠시 쉴 장소를 찾아 나섰다가 인근 농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탓인데 실제 계절 노동자의 폭염 안전을 전담하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 체계가 법무부와 지자체, 농림부로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입니다.
7: 네, 문제는 이 계절 노동자들은 지방정부하고 농림부하고 법무부에서 관리 권한을 갖고 있어요. 투자의 종류가 다르니까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다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고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못하는 거죠.
5: 현장 관리는 관할 지자체인 여주시가 맡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3명에서 4명. 반면 채용된 계절 노동자는 1,900명에 달해 감시망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수진입니다.
1: 육상 경기에서 인간을 가뿐히 제친 로봇들이 이제는 요리 같은 일상 업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얼마나 대신할 수 있을지 실험하는 중국의 로봇 운동의 현장을 베이징 정영철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8: 어지러진 사무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책상 밖으로 삐져나온 의자를 천천히 밀어넣습니다. 이후 종이 상자를 들어 옮기려고 했지만 미끄러져 놓쳐버리고 맙니다. 로봇은 10분이 걸려도 바닥에 물건 3개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는 일을 맡은 로봇은 타이머가 꺼지자 느린 동작으로 음식을 꺼내 쟁반으로 옮기는 동작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미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옮기다가 놓쳐버린 상황이라 결국 빈 전자레인지를 돌린 셈이 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맞은 베이징 세계 로봇 운동회는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기 위한 종목들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은 사람처럼 일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생활 종목과 달리 육상 경기에선 오히려 인간과의 격차를 벌리는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엊그제 개막일에 열린 100m 경주에서는 중국 로봇이 우사인 볼트가 세운 세계 신기록보다 빠른 9초 39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격투기와 축구에서도 지난해보다 정교해진 몸 동작으로 높은 기량을 뽐냈습니다. 로봇들은 종종 헛발질을 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9: 로봇들이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인간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우 즐겁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8: 한국에서는 인하대 로봇팀이 오늘 야간 축구 경기에서 첫 승에 도전합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1: 실제 인물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음란물 생성 사이트 64건이 접속 차단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접속이 차단된 이들 사이트는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을 올리면서 성행위 등을 묘사한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고 이용자가 입력한 문구에 따라 가상의 음란물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11: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11: 장난으로 올린 살인 예고글. 대가는 1,400만 원입니다. 그 온라인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려서 대규모 경찰력을 출동하게 만든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2024년 9월, 그러니까 2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2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야탐역에서 월요일에 30명을 살해하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1: 기억나네요.
11: 네, 당시 야탐역 일대가 그 경찰 특공대 장갑차까지 배치되고 비상 순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56일 만에 붙잡고 보니까 황당하게도 자기가 만든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이런 짓을 벌였다고 털어놨습니다.
1: 네.
11: 경찰은 이제 당시에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 등 5,50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민사 소송을 냈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이 오늘 피고 그러니까 20대 남성에게 국가에 1,484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협박글로 인한 공권력 낭비에 책임을 물어서 국가 배상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심 끌기용 장난이라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전적 책임까지 따르게 해야 한다. 이런 경종을 울린 판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 네, 철없는 장난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명확해진 그런 판결이 판결로 보입니다.
11: 네.
1: 자, 다음 소식은요.
11: 일본 가서 사오면 비행기 표값을 뽑는다며 기승을 부리는 비만 치료제 불법 직구 소식입니다. 그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가 4,155건,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전체 적발 건수가 1,189건인데 비교해서 벌써 3배 반을 넘었습니다. 네. 이유가 이제 현지와의 엄청난 가격 차이 때문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달치 29만 원 수준인데 일본은 이제 건강보험 체계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0: 7만 4천 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4배 가까이 싼 건데요. 이러다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스시자로라는 이런 은어와 함께 세관검사를 피하는 방법까지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엄연한 관세법 위반이고 그 하니까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인 만큼 안전한 그 안전 또 절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 마지막 소식도 볼까요?
0: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단했죠. 그 오픈런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두바이 쫀득 쿠키.
1: 두쫑쿠.
0: 네, 네, 두쫑쿠 인기가 6개월 만에 빠르게 식었습니다. 네. 그 수입량을 관세청과 식약처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두쫑쿠의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 수입량이 93% 정도 급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식감을 비슷하게 낸다는 카다이프의 수입 검사 건수 역시 93% 이상 줄었습니다. 관련 상표 출원도 한 건 6월 달에 한 건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고가에도 없어서 못 팔았지만 대기업들이 이런 유사 제품을 쏟아내면서 특유의 희소성이 사라진 데다 유행 주기까지 워낙 짧았던 탓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왕 카스테라 뭐 탕후루 이런 것처럼 반짝 유행만 믿고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원재료를 과다하게 비축하거나 무리하게 창업할 경우에 큰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어텐션 뉴스 지금까지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9월을 앞두고 날씨가 다시 더워졌습니다.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 속에 낮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대부분 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2도에서 37도의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무덥겠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서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서울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 25도,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수원과 춘천, 속초가 32도, 대전 34도, 전주와 광주, 대구 35도까지 예상돼 야외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의 더위가 특히 더 심하겠고 당분간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 후반에는 지금보다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이후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충북과 일부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8월 24일 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장한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6: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당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7: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8: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당연하죠.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0: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오늘 신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주요 내용 짚어보고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오늘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후 당원 투표로 다시 뽑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보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1부 처리와 영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평가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달라졌다.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4: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7: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6: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0: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안전.

0: 안전화 스타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네, 매주 월요일에 인기 코너 철이와 영이 시간입니다. 저는 이 코너 제목을 참 잘 졌다고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우선 철이 장성철 소장님
1: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감입니다.
0: 왜요?
1: 월요일에 인기 코너라뇨.
0: 아, 그러면 한판 승부 인기 코너.
1: 한판 승부의 인기 코너.
0: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판 승부 인기 코너. 철이와 영희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0: 네. 그리고 영희 노영희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그럼 수요일 나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본인 수요일로 나오지 않아?
1: 월요일에는 월요일이 최고예요.
0: 네. 그리고 우신이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님까지 세 분 모두 어서 오시고요. 저는 원석입니다.
2: 네. 아, 철이 영희 석이.
0: 제가
2: 좋은데.
0: 그 오늘부터 한 주간 박정호의 그 개인 사정으로 대신 진행을 맡게 됐는데 세 분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유, 뭐 워낙 이제 우리 석이 형이 잘하시는 분이라서 뭐 따라가겠습니다.
2: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1: 그러니까
0: 자, 오늘 그 신임 여당 대표 김민석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 첫 상견례를 가졌는데 먼저 화면으로 잠깐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3: 소수 야당이라서 공간도 변변치 않은데 오늘 뭐 마이크까지 현찮아서 죄송합니다.
4: 사실 제가 오면서 아니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정당 간에 방문할 때는 뭐 선물 들고 가는 거는 없는 거죠? 하고 제가 우리 비서실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우리 장 대표님과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뵙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0: 그 두 분 표정도 좋고 시작은 굉장히 화기애애했는데 우리 곽 기자님 오늘 네. 두 대표가 어떤 얘기들 나눴나요?
5: 일단 오늘 첫 공식 회동이었기 때문에 두 대표 사이에 네. 공개 발언은 굉장히 좀 협치를 강조하는 부드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네. 김민석 대표,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라면서 정례와 상시화를 넘어 수시로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장 대표도 이에 공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견제구도 한번 던졌습니다. 김 대표에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되 행정부를 견제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네. 경제 현안에서는 접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 대표가 초과 세수의 50%를 중산층, 서민,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자 김 네.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했고요. 부동산 문제도 초당적으로 고민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0: 자, 지금 여야 간의 대립이 굉장히 팽팽한 그런 이슈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잖아요.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요?
5: 네.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가 먼저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관 제청 갈등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사법부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이번에도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김 대표는 잘 감안하겠다라면서도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가 오늘 첫 상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0: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 관련해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서도 계속 이제 입장이 다르고 서로 엇갈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5: 네, 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쟁점이 딱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 문제가 있는데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 대법원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반면 청와대는

0: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는 문의에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고 답했을 뿐 면담을 거부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 네네.
0: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서도 노처장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다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관련인데요. 대법원은 후보도 청와대와 협의를 한 거다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서면 제청 당일에야 처음 이름을 들었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1: 네네.
0: 사실상 어디까지를 협의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는데요. 두 대표의 첫 만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2: 전 그래도 일단 바람직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왜 웃으세요? 그 여야 대표가 결론적으로는 서로 이제 뜻은 다르다 하더라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시작을 해야 이 정권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계속 협치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1: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두 분이 수시로 만나자고 했는데 수시로 만날까요?
2: 에이, 수시로도 안 만날 뿐더러 네. 이게 잘 될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임 당대표가 이제 나 이렇게 왔으니 같이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이제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1: 우리 장 소장님.
3: 뭘 희망을 가져요? 뭐를.
2: 화내지 마세요.
4: 장경혜 대표에게 생명수를 준 것이 아닌가.
1: 아, 김민석 대표가 생명수를 줬다?
4: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신난 장동혁, 심란한 김민석.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1: 신난 장동혁은 이해가 되는데 네. 심란한 김민석은 어떤 의미죠?
4: 말 실수했어요.
1: 어떤?
4: 나는 장동혁 대표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예.
4: 저 민주당 지지층에서 들으면은요 경악할 발언 같아요.
1: 근데 일종의 그냥
2: 아닌데 나도 우리도 좋아하는데
4: 네?
2: 많이 좋아요.
4: 뭐 장동현 대표를? 그러니까 그게 전략 자산이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2: 어쨌든 좋아하는
4: 거죠. 그런데 장동현 대표 부정선거론자입니다. 윤호개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을 대단히 어렵고 뭐 그렇게 만들고 있고 저. 백드롭한 보셨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공격합니다. 연임은 없다. 재판은 없다. 이런 말하기가 어렵냐.
1: 네.
4: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존칭 붙이지 않고 이재명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새로 뽑힌 당대표가 얘기를 해요. 이건 민주당 지지층이요.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언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평가를 들어보고 대단히 좀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1: 들어요. 그러면 장 소장님도 당대표 만남 수시화는 안 될 거다?
4: 불가능해요.
1: 그냥 하는 얘기다?
4: 물고만 텄어요. 물이 없어요. 계속 저런 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부정선거론자랑. 말이 안 돼요.
1: 자, 오늘 부동산 대책 얘기도 나왔고 뭐 몇몇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대표가 공감대를 보이는 듯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에서는 뭐 서로 물러나지 않고 뭐 반박 재반박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어떻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여야 간에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까요?
2: 사실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되기 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얘기는 이제 해왔었었고요. 그다음에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현수막 걸어라였잖아요. 그리고 실제 당대표로 뽑히고 난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도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법관 제청을 약간 도발적으로 사실 이제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방식으로 뭔가 좀 유학의 행동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되면 담망하는 거죠. 실제 그거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본인도 아마 이거는 끝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김민석 대표가 첫 최고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표현의 수위가 굉장히 셌잖아요.
4: 셌죠.
1: 조희대 씨라고 네. 표현하면서 당장 물러나라 얘기를 그렇죠. 했고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총구를 밖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4: 네.
1: 그래서 어떤 의도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우리 장 소장님 보시기 어때요?
4: 총구를 밖으로 돌려가지고 맞은 거는요.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주가 문제, 부동산 문제, 뭐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유 이재명이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분들이
1: 네.
4: 마음을 돌린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사퇴해라 탄핵하겠다. 이것에 대한 김민석 대표랑 민주당의 반응 때문이라고 저는.
1: 유 이재명이 벌써 마음을 돌렸다고요?

0: 여론조사 한번 보고
1: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리얼미터 네. 조사만 해도 대통령 부정평가가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거 보셨어요?
0: 아니 근데 이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네. 이게 코어 지지층이 돌아서서 그렇다는 해석도 있는데 네. 지금 이 장 소장님은 뉴이재명이 돌아서서 그렇다 그러면은 도대체 실체가 뭐예요?
1: 아니 기본적으로 40% 정도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코어 지지층이 있는 것이고 네. 그에 외연 확장했던 그동안 대통령께서 중도 쪽으로 가고 외연 확장하고 보수 인사 받아들이고 하면서 또 보수 쪽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야 대통령 이재명이 돼도 그렇게 나라가 위험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지했던 분들이 마음을 서서히 돌리는 마일리지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와 탄핵으로 폭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잘못과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건 저는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그 지지율 하락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그러면
1: 잠깐만요. 말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헌법상 그리고 뭐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은 재청권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한 것은 뉴이재명들에게는 상당히 좀 실망감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0: 듭니다. 노 변호사님.
2: 뉴이재명의 선봉장으로 저는 생각해 왔는데 우리 아니, 장성철 소장도
0: 뉴이재명이었어요.
2: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을
1: 아니, 노영이
2: 장성철 저는 원래 올드예요. 그렇죠. 저는 코하고
0: 일단 질문은 싸우지 마시고요.
2: 네, 저의 질문은 뉴이재명의 선두주자인 것으로 제가 인식했던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빠졌어요? 바뀌었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1: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래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라고 하면 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실망감이 너무 커졌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온 거 보면 정책 관련해서도 너무 바꾸니까 안정성이 없어졌고 일관성도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자, 일단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1: 네.
0: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슈를 여당이나 혹은 청와대가 지금 다루는 방식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적 원인인지 아닌지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면
1: 아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거칠어요, 너무 언사가.
0: 아,
1: 그리고
0: 예.
1: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0: 네.
1: 들어요.
0: 네.
1: 그러니까 물러나라 조희대 씨 이런 발언들 그리고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탄핵하겠다라고 법사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청와대 권력 핵심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아요.
0: 거칠다.
1: 예. 선을 넘었어요.
0: 자 네. 그러면 우리 곽 기자님께 조금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뿐만 아니라 탄핵 얘기도 나오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강도 높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0: 자충수다.
3: 네, 그러니까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대변인들 메시지까지 일관되게 탄핵소추 발의해라 할 거면 해라.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일종의 자신감이다. 민주당이 강경하게 드라이브로 나가게 되면 역풍이 불 것이고 그 역풍이 보수 야권이 좀 득을 볼 것이다 라고 계산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쪽에서 프레임을 그렇게 세워놓고 전장의 판을 깔아놨는데 민주당 일각에서의 당연히 지지층의 요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탄핵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김민석 신임 지도부가 이거를 바로 결단하기엔 정치적인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현수막 걸고 사태 압박하고 청문회 증인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면 오늘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와서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서면 제청이 기존의 관례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좀 이례적인 방법이었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번 재청을 어떻게 할 건지 청와대 입장이 아직은 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3: 근데 이제 계속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네. 재재청을 요구한다, 반려할 거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청와대가 카드로 고려하고 있기는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또 헌법과 법률에 뭔가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또 법원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이 법적 절차가 맞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청와대에서 여러 카드를 놓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금의 기류 그대로 강공으로 갈까는 약간 물음표가 더 많은 것 같긴
0: 합니다. 노 변호사님, 그 탄핵 갈까요?
2: 아니요. 저는 지금 탄핵까지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전에 김민석 대표가 거칠다고 하셨는데 그 거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뭐 특별히 많이 거치는 편은 아니고 일단 이제 좀 약간 우리들의

0: 뭐 태도는 이겁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정도의 정치적인 저는 언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탄핵까지 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좀 제기 뭐 이런 거 문제 제기 이런 쪽으로도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탄핵까지 가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는 게 사실 많은 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 뭔가 드러날 때까지는 조금 완급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1: 네, 탄핵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2: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 네, 박원석 아주 짧게 다음 이슈로 가야 됩니다. 박원석. 시간이 없어요.
2: 박원석 의원님하고도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 시절에 방송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 때도. 그때 우리가 계속 비판했던 거는 정권은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랬죠.
2: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의 대통령실이 재청을 거부할 수 있다. 임명을 안 할 수 있다.
1: 그랬었죠.
2: 이랬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어요.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에 윤석열을 옹호했던 그 사람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다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어요. 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1: 내로남불이다?
2: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추후에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오늘 국민의힘에 이어서 다른 야당들,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당이. 다른 정당들도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 당대표 직속 TF 대통합 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는데 관련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3: 네, 일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으로 지었는데요.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게 되고요. 산하에는 진보 연대분과 조국혁신당 연대분과 또 영입 확장 분과를 두기로 했습니다. 각각 진성준, 이해식 의원 등이 맡아 범여권 연대와 외연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1: 네.
3: 하지만 시작부터 다소 미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혁신당은 김민석 대표를 예방을 앞두고 자신들과의 연대 기구와 담당자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면서 유감을 밝혔는데요.
1: 네.
3: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만든 기구가 첫날부터 해당 정당의 반발을 사게 된 셈입니다.
1: 자, 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특별감찰관을 지명했습니다.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을 했는데 이 뉴스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3: 네. 사실 앞서서 민주당이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이 강재식 변호사, 대한변협이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을 했고요. 이번에 최길수 변호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셔서 통과하게 되면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이 되는데요. 최 변호사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직에 입문했었던 출신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기 이후 10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 자, 민주당의 대통합 추진단 단장을 박범계 의원으로 하고 그 산하에 세 개의 분과까지 구성해서 오늘 분과장들까지 다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전대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내분도 있었고 또 범여권의 통합이라는 큰 과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 변호사님?
0: 일단 이제 좀 통합이나 화합의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구조적 다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이제 정리를 할 것 같은데
1: 네.
0: 제가 조금 궁금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조국 혁신당 관련 분과를 별도로 만들었다는 부분이에요.
1: 조국 혁신당 연대 분과라고 만들었죠. 이해식 의원을
0: 분과장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은 뭐 이제 워낙 두루두루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일도 되게 잘한다고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뭐 기대는 합니다만 이걸 굳이 이렇게 딱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첫 번째.
1: 네.
0: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감이다. 이런 우리는 좀 싫다. 뭐 이런 표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조국 혁신당에서 유감 표명을 한 내용은 정확히 어떤 대목을
0: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우리하고 뭐 이렇게 연대할 만한 사람을 이 사람으로 이제 먼저 내세웠느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1: 조국혁신당의 의견은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들어서 인선을 해야 된다.
0: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거는 조금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이어서
1: 네.
0: 그런 얘기를 지금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좀 기분 나쁘다는 뜻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인지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이 좀 되고요.
1: 네.
0: 어쨌든 이런 TF가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굳이 현재 지금 조국혁신당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똑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조금 또 시끄럽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사실 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1: 장 소장님, 대통합 잘 될까요?
2: 아니요.
1: 내부 통합 뭐든지 오늘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다 안 된다 그러고.
0: 원래 그래요.
2: 아니 평론가가 비판해야지. 그럼 잘한다고 그러면 평론가로서 뭐 합니까?

0: 아니 내부 통합도 잘 못하고 있는데 네. 외부 통합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대상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1: 네.
0: 유령 추진단이 될 것 같아요.
1: 유령 추진단이 된다.
0: 명목상으로 그냥 존재는 하지만 활동성이 전혀 없는 그냥 이렇게 면피성 그런 추진단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근데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혹은 연대 뭐 합당 논의는 사실 이미 제안이 됐던 거고 중간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서 중단이 되고 취소를 했는데 어쨌든 양 당에서 다 의제로 이미 띄웠던 사안이기 때문에 합당할 건지 안 할 건지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근데 이렇게 합당을 하려고 하고 추진하려고 하면 뭔가 이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합당하자. 그럼 당신들한테 우리 이거 줄게. 당신들 우리한테 뭘 줄래?
1: 네.
0: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 총선 때 공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20석으로 뭐 원내 교섭 단체를 뭐 10석으로 줄이네 안 줄이네 이건 큰 문제 아닌 것 같고 여기 진보 연대 진보에서 정치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공천 몇 개 줄 건데 우리 집은 얼마 줄 건데 이거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 추진단에서 약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그런 유형회사 같은 걸 거다.
1: 그런데 오늘 김민석 대표가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를 만나서 했던 얘기 행간을 보면 합당을 할 건지 아니면 자강하고 연대를 할 건지 조국혁신당이 결정해라. 이렇게도 들렸어요? 곽 기자 어떠세요?
2: 좀 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언이 확실하게 우리 통합할 거야를 전제로 깔아준다기보다는 워낙 좀 당에서의 내분도 심했던 거다 보니까 옵션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놓으면서 저는 사실은 자강에 대한 방점이 오히려 좀 찍혀있던 거가 아닐까 싶은 그 약간 대표실 들어가 있습니다만 맥락을 보았을 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먼저 조금 정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혁신당과의 합당 때문에 한참 불거졌던 갈등이 재현되지 않는 방향이 가지 않겠냐는 계산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다만 혁신당 입장에서도 그때 민주당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면서 유탄을 맞아가지고 상당히 내분이 시끄러웠는데
1: 네.
2: 그걸 다시 또 자발적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도 쉽진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3: 김민석 대표가 원래 당대표 선거할 때 흡수합당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1: 그랬죠. 당명은 네. 민주당이어야
3: 네.
1: 된다.
3: 네.
1: 당명이 민주당인 이상 어떤 형태의 합당도 흡수합당이다. 이런
3: 네.
1: 얘기 했었죠.
3: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 그때 당시에 조국혁신당에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했었었고 실제 신정희 대표도 오늘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도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말은 안 나왔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아마 김인석 대표도 뭐 당대당 통합 이런 논의보다는 너네들 정확하게 조금 우리랑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해라. 뭐 이걸 이제 결정하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아마 이렇게 쉽게 뭔가 좀 잘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0: 꼬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1: 당분간 신경전이 좀 있겠네요. 양당 사이에.
0: 이것도 그냥 추진단 띄운 걸로 끝이에요. 그냥 임명장에 누구누구 그냥 분과위원장.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는데 뭘 가지고 협상을 하고.
1: 그래도 신임 대표 체제가 들어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또
0: 허니만
1: 덕담 좀 하면서.
3: 네, 너무 좀 사람을 지켜봐야지. 이렇게 비관적이에요. 네.
1: 자, 그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지명이 됐습니다. 우리 두 분 짧게 논평해 주신다면 우리 노 변호사님.
3: 일단 워낙 뭐 이재명 대통령 일가는 털린 게 하도 많아가지고 사실 새롭게 뭐 털릴 게 있을까 궁금할 지경인데요. 그래도 10년 만이죠. 네, 10년 만에
1: 10년
3: 다시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좀 뭔가 정말 매의 눈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우리 장 소장님
0: 꼭 그 부여된 역할 잘 하시길 바랍니다.
1: 청문회는 통과될 것 같아요?
0: 뭐 되겠죠. 뭐 이거는 큰 쟁점이 없을 것 같아요.
1: 우리 곽 기자님 청문회 전망 어떻게 하세요?
2: 오늘 국민의힘에서 바로 메시지가 나왔던 게 청문회를 좀 날 서서 검증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1: 예.
2: 근데 어쨌든 비록 자신들의 추천은 아니었 그러니까 여당 추천이 된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만에 임명된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크기 때문에
1: 네.
2: 아주 거세게 반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저는 어쨌든 그 권력이 자기 감시 장치를 두는 거잖아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반부패 정책 협의회 이런 거 열어 가지고 대통령이 공직 기강이나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성패의 관건은 결국 자기 감시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아닐까 싶어요. 모든 정권이 사실 그렇긴 한데 그런 면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건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정말 아주 짧게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대통령도 정당도. 근데 최민희 최고위원이 언론의 이간 보도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장성철 소장은 답하지 말고.
0: 저도 할게요. 아니, 적어놨어요.
1: 아니, 내부자 얘기 들어야
3: 돼. 아니, 먼저 말하세요. 네.
1: 짧아요. 시간이 없어요. 짧게.
0: 언론 탓하는 정치인 치고 잘된 정치인 보질 못했다.
1: 언론 탓 아니다?
0: 어떻게 언론 탓을 해요?
3: 저도 이렇게 언론 탓하는 거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1: 부적절했다. 우리 언론인 곽우신 기자님 또 최민희
0: 아, 왜 이건지라고 그래요?
2: 뭐 최민희
1: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아니 저 다른 방송 말씀드렸는데요. 예. 제가 보수 야당 출입하면서 이 당이 예전에 굉장히 언론탄 많이 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 멘트랑 거의 비슷한 멘트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체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가지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보도만 하고 있는 건지

0: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네, 국민의힘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협위원장 재선 출렵을 두고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요?
4: 네, 뭐 오늘 결론 내릴 거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안건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박성수석 대변인은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만 당원 직선제에서 후퇴하거나 원점 재검토는 아니다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내 반발이 상당한 게 좀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의원 40명 안팎이 전면 재선출에 반대했고 정글세 원내대표가 이걸 전달했습니다. 또 오늘 양양자 최고위원도 전면 재선출 대신에 원내 당협위원장은 다른 방식을 고민하자, 또 당협위원장 경선에 일반 국민도 참여시키자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네. 장 대표 오는 27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네, 지난주에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이진숙 의원의 경우는 일단 안 했거든요. 당 안팎에서는 이진숙 의원 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근데 이진숙 의원이 오늘 김민석 대표를 모욕죄로 고발을 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4: 이게 그 김민석 대표가 이진숙 의원의 최근 논란을 두고 뭐라고 했느냐.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법을 고쳐서 1년 자격정지를 시켜서라도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라고 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러자 오늘 오후 이진숙 의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 악의적인 인신 공격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민주당은 이미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3: 네,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 일단 그 당협위원장 직선제 장성철 소장님, 국민의힘에서 이거 가능합니까?
5: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이제 당협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본인의 생명처럼 생각하는 당협위원장 자리 공천 문제 이것과 연결된 거잖아요. 네. 그걸 내놓는다라는 것은 정치 생명 끝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뭐 반발하고 막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장동혁 대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3: 어떤 면에서?
5: 이게 이슈를 던지잖아요.
3: 그렇죠.
5: 그러니까 자기 운동장으로 국민의 의원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3: 예.
5: 보통 그 운동장을 자기가 안 만들었으면 장동혁 사퇴해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올공 나갈 때냐. 막 이제 이렇게 공격받을 텐데
3: 네.
5: 이거는 자기가 화두를 딱 던지니까
3: 네.
5: 거기서 그냥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거 하면 안 돼요. 장동혁 대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장동혁 또 애골복골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퇴의 논의가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3: 안 돼도 남는 장사다.
5: 그럼요. 프레임을 확 전환시킨 거 보면 참 이런 것들을 전환해 나가는 그 정무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대단히 좀 뛰어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3: 그 프레임 전환이나 이슈 주도성은 가져갈 수 있는데

0: 실제 보류했지만 네. 그러면 보류 상태에서 이제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존중해서 멈출 거다 아니면은 그냥 고할 거다 어떻게 이게요, 보세요?
1: 이거 진짜로 이거 한다고 그러면 쫓겨나요 진짜.
0: 쫓겨날 정도다.
1: 영남권의 중진 의원들이 가만 있어봐. 우리를 지금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장동혁 대표 이게 좋게 봤는데 이거 안 되겠네. 내 자리까지 내 공천 문제까지 지금 건드네. 야 이건 참을 수 없다. 장동혁 몰아내자. 신동욱 김재원 그만둬라. 이렇게 작업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감질나게 하면서 좀 당협위원장들이나 의원들을 좀 약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0: 드네요. 그런데 실제 그 국민의힘에 오래 계셨으니까 만약 저 당원 직선제로 당협위원장을 재신임을 시도하면 현역 의원 중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1: 그럴
0: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결국 당협을 현역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협위원장 중에 탈락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그치거나 없을 수 있다. 현역 의원들은 네. 이제 이런 전망도
1: 그런
0: 있어요.
1: 그런 전망이 있는데 강성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서 장동혁 대표가 밀고자 하는 후보들을 당선시키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것은 굳고 말릴 것 같아요.
0: 우리 노영 변호사님 다른 당 일이지만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사실 당협위원장 지금 이제 일괄 사퇴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공천권을 미리 주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자기들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이 사실 당연히 나올 것인데 실제 장정혁 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뭐 이 사람 전체를 막 다 물갈이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나한테 줄 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구분해가지고 좀 힘이 약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좀 내보내고 내 사람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내야 2년 네, 이 나중에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확고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김민수 조강한 최고야 뭐 당연히 지금 장조혁 대표 쪽에 편을 들어주는 사람인데
0: 그렇죠.
2: 여기 지금 보면은 신동욱 최고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한 스탠스를 지금 취해요.
0: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는 것처럼 신동욱 최고의 입장이 알려졌어요.
2: 알려졌는데 네. 또 실제 지금 태도가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분이 그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또 서울시장 경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스탠스를 조금 움직인다라는 얘기도 하나가 들려오고 또 하나는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 반대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데 결국은 정점식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권력이 전부 다 한쪽으로 넘어가는 걸 또 오케이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최고위원회가 27일날 바뀔 텐데 이게 막 전체라기보다는 양양자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좀 중간자적인 절충안 같은 걸 좀 내보내가지고 어쨌든 뭔가 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이번에 아마 아까 장도혁 저는 장도혁 대표가 되게 정치를 되게 머리 좋게 하고 있다. 물론 그게 대의적이진 않은데 아주 개인적으로만 좋게 하고 있는 건데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자기 살 길을 찾는 방향으로 지금 할 것 같거든요.
1: 생존 본능이 뛰어나요.
2: 엄청난 분이에요.
0: 그 27일 날이 이제 의원 연찬의 첫날인데 곽 기자께서는 취재하면서 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어떻게 전망해요? 이거 밀어붙일 거다 아니면은 뭐 접을 거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3: 저는 27일 날 장동혁의 난이 진압될 것 같은데요.
0: 진압될 거다.
3: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 자체가 의원총회를 두 번이나 거쳐가지고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연찬의 당일날 만약에 최고에서 강행한 의결이 되게 그냥 연찬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네. 연찬의 현장에 장 대표 못 갈 걸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 대표 입장에서 원내 워낙 우군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물갈이 카드를 통해서 조금 원내를 중심으로 좀 우군을 결합하려는 모양새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장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뭔가 절충안이 나거나 굉장히 좀 부드러운 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정은식 원내대표랑 투톱이 정면으로 충돌한 양상이 될 수밖에 없고 원내에서 지금 정은식 원내대표 평이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오히려 좀 많이 주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0: 원하는 대로 가진 못하고 어떤 절충이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형태가 될 거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징계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그 4명 의원에 대해서 뭐 아주 강한 중징계가 나왔는데 이로 인한 갈등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제기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하고는 있는데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로 나타날까요? 장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1: 나타나죠. 뭐 저기가 지금 다 각자 살려고 하는 거고 나는 빠져서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0: 그런 정도예요.
1: 또 이제 윤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좀 인터뷰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싶다. 괜히 심기 건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분위기도 좀 읽혀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잘못됐어 안 돼 이거

0: 말도 안 돼. 뭐 윤리위원장 나가, 윤리 해체해야 돼. 이런 목소리에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1: 예.
0: 그냥 이번에 당한 분들이 그냥 억울하다고 그 정도인데 이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가 만약 장동현 대표 체제로 그냥 가면은 이분들은 무조건 이제 공천 못 받는 거고.
1: 그렇죠.
0: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그냥 징계한 사람들은 공천 안 줘 이럴 거예요.
1: 그렇지.
0: 마이너스 50점 이럴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장동혁 체제에서 핍박받은 분들은 플러스 50점. 독립운동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1: 아니 근데 이제 징계받은 당사자들은 뭐 가처분이나 한편으로는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결국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좀 무리한 징계 정치를 이어가는 게 그 본인에 대한 어쨌든 반대파를 그렇죠. 제압하거나 축출하는 수단으로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거 아니야. 당내 이런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삼선 의원 회동. 뭐 사선 의원 회동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회동해서 문제 의식을 모으는 건 좋은데 그 다음이 없어요.
0: 그러니까 아직 네. 누구를 당 대표로 만들까? 누구를 당 대표로 만들어야 나의
1: 포스트 장동에 대한 합의가 안 끝났다.
0: 네, 나의 공천을 담보해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밑에서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장조혁 대표는 네. 지금 네.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 내 편으로 올 사람 아닌 사람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장악해서 그쪽이 유리할 사람 이거 다 구분해가지고 자기가 전략을 짜지 않겠어요?
1: 예.
2: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계산을 하겠죠.
1: 예. 예.
2: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뭐 그렇게 우리 아까 곽 기자는 뭐 반란이 진압될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또 그렇게 안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왜? 지금까지 1년 내내 이래왔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계속
1: 결국 장동혁 대표가 의도하는 네. 방향대로 갈 거다.
2: 네, 저는 왜냐하면 지금 포스트 장동혁이 없다는 얘기는 1년 내내 했고 예. 현재 지금 한동훈 의원을 사실은 다음 당대표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금 들어온 상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럼 누구를 내세워?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0: 이게 막 고약한 게 장동혁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또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당원협의회를 감사를 하겠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성 기준은 또 자기네를 성과. 마음대로 네. 만들어.
1: 지방선거 전에 한 차례 했잖아 이미.
0: 또 하면 되죠. 또 연말에 또.
1: 또 네,
0: 안 한 것도 하겠다. 뭐 지방선거 때 이렇게 당의 지지율보다 낮은 득표 기록한 곳은 이건 뭐 페널티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미운 사람 갈아치는데 당무감사를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또 찍히고 또 쫓겨나면은 상대 골치 아프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조심한다. 처음 봤어요. 이런 당대표 이런 정당. 기가 막힙니다.
1: 저 내일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친윤계 모임 미래혁신 포럼에 오세훈 시장 한동훈 의원이 참석한다고 알려졌는데 우리 장 소장 전망하시기에 그 두 분의 향후 행보 지금 이 징계 국면에서 그리고 뭐 당협 교체 뭐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0: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내년도 명태균 씨권과 관련해서 만약 무죄를 받게 되면은 진짜 독보적인 대선 후보로 자리 잡을
1: 무죄를 받게 되면 그렇겠죠.
0: 네. 근데 한동훈 의원은 그렇게 활로가 좀 없어 보여요.
1: 복당도 쉽지 않을 거다.
0: 전당대회 전에는 절대로 복당이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한동훈 걔는 아니지만 한동훈 의원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분들도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 변경에 대한 대단한 좀 두려움이 있어서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주요한 근거는 하나예요. 압도적인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딱 끌어올려야 돼요.
1: 네.
0: 한동훈 후보가 지금 고만고만하게 14에서 15 그냥 두세 명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은요. 네. 당에서 2028년 총선 때 뭐 공동선대위원장 해가지고 같이 뭐 선거운동 하러 다닙시다.
1: 네.
0: 그 요청도 안 해요.
1: 네.
0: 20% 넘고 30% 넘고 독보적으로 다른 2등 후보보다 두 배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와야 당에서 먼저 손 내밀고 당을 접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여러 가지 검찰과 관련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공소취소라든지 농내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아직도 좀 정치인으로서 탈바꿈이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
1: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 노 변호사님.
2: 아니 일단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항소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0: 오세훈은 무죄다.
2: 만약에 여기에서 1심과 같은 방식으로 나오면 이제 정치 생명 거의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선도 당연히 못 나오게 예. 될 것이고 물론 헌법소원까지 그러니까 재판소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가 달라지거나 이렇게까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은 이제 죽어버리는 거고 한동훈 의원

0: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이 이제 살 길이 계속 한 명의 정적이 제거가 된 상태에서 사실은 계속 살 길이 남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그냥 그대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겠느냐? 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사실 이제 그 이후에 구심점이 사실 별로 없어지게 되고 어떤 역할하는 게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가 지금 않아요. 또 항상 그 정도 퍼센티지는 나올지언정 그거보다 파격적으로 뭔가 탁 나올 만한 퍼포먼스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게다가 지금 명태균 씨가 또 오늘 또 보석으로 또 풀려났죠. 예,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의 불사조의 형태.
1: 명태균 씨가 계속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까요?
0: 아니 이제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보석 조건이었어요.
1: 아, 그 얘기는 예, 직접 언론, 자기 사건 관련 얘기는 언론 인터뷰나 이런
0: 언론하고 인터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계속했고 본인도 조심해야 되니까.
1: 아니 근데 언론하고 인터뷰는 안 하지만 장 소장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이렇다더라 이러면 장 소장이 방송에서 또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0: 장 소장하고 전화 통화를 안 할 것 같아요.
2: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수요일 날 명태균 씨가 무슨 말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자 우리 곽우신 기자는 그 한동훈 의원 원내 압수한 이후에 존재감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3: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없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빠르게 실각을 하고 그에 대한 포스트 장동혁에 대한으로 한동훈 의원이 빠르게 부상할 거라 예상이 됐는데 장 대표의 생명이 계속 연장되면서 정치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위세도 약간 줄어든 건 맞죠.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한동훈 의원은 지금 사실 당장 급할 건 없거든요. 어차피 선거는 좀 많이 남았고 장동혁 대표의 체제라는 어쨌든 시한이 만료되어 있는 거고 특히나 내년 초에 보궐선거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도 사실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보궐선거가 선다고 하면 당에서는 당연히 장동혁 체제로 서울선거 이길 수 있을까?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이 당에 들어와서 중수청 잡아줘야 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장 대표가 중진들을 중심으로 또 인기도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일각에서는 정동식 원내대표가 당대표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포스트 장동혁의 비어있이 점점 생기고 있다. 그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굳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무리하지 않고 외곽에서 그냥 지금 좀 툭툭 치기만 해도 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SNS 보게 되면 한동훈 의원 SNS는 굉장히 지역구 활동이 사실은 많이 방점 찍고 있는 기자들이 쓰는 그렇죠. 거는 중간중간에 정무적인 거긴 하지만 그런 거 사실 본인 밭이 있으니까 거기 다지는 거로도 일단 기본을 하고 간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0: 보세요.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정점식 의원이 이제 힘이 점점 더 세질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있고 이번 전쟁에서 정점식이냐 장동혁이냐 이제 싸움에서 뭔가 누군가 하나 결론이 날 거잖아요. 정점식 의원 자체가 아주 극단적으로 뭔가 갑자기 힘을 막 보여주진 않지만 이렇게 서서히 남에게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방식으로 뭔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한동훈 의원이 뭔가 이벤트를 마련할 만한 계기가 되려면 오세훈 시장의 이 선거가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의 선거는 내년 초에 못 이뤄진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판소원까지 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10월 넘어서까지는 계속해서 이 선거가 안 열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고 나면 좀 있으면 또 총선이란 말이죠. 총선 국면 들어가면 한동훈 의원이 자기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무소속으로 바깥에서.
1: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모두 얘기했던 이진숙 의원 지금 김민석 대표 고발 했는데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근데 이분 되게 특이한 게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뭐 발붙이지 못하겠다 하겠다 그랬더니 여자 히틀러라는 말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 전두환이라는 말은 괜찮다는 뜻인가요? 본인이 여자 전두환을 지향한다는 건가요? 좀 이거 되게 부적절하고 이 사람 이분은 저희 이진숙 의원은 도대체 왜 이분이 이렇게까지 보수에서 추앙받는지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1: 왜 받습니까 추앙을 장 소장님?
2: 모르겠어요. 제가 추앙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이진숙 의원 대단히 좀 실망이고
1: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인터뷰 안 해봤어요?
0: 했죠.
2: 했는데 저랑 할 때는 좀 정상적인 말씀을 좀 하시고 5.18 폄훼 발언 같은 거는 뭐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강성지지층에 좀 어필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좀 당대표 선거에 나가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의정활동이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미디어 특별위원장으로 있잖아요. 지금 당에. 거기서 패널들 뭐 몇 번 출연하냐 성향 분석한다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1: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이진숙 의원이 재선거 통해가지고 국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2: 지금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18 그 토론회 세미나 갖고도 많은 당 지도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1: 제가 보니까 방송 진행자가 된 이후에 장성철 소장이 이제 이런 민감한 질문이 들어가면 답을 잘 안 해요. 예전 같으면은 도움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인터뷰 안 나올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됐지만 사건이 허위 종결됐던 장미란 씨,

0: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1: 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오늘 오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 일대를 수색하다가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하고요.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1km 남짓 걸어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종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핸드폰 등 소지품도 함께 발견이 됐고요.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경찰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감식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숙소에서 불과 10여 분 거리였던 현장을 훨씬 일찍 확인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0: 네. 자, 근데 실종 신고 허위 종결을 한 경찰관 오늘 석방이 됐거든요. 법원에서 이 체포적부심 어떤 판단을 한 거죠?
1: 이게 이제 그 긴급 체포가 된 게 지난 22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주지법이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을 했는데요. 네. 중요한 건 혐의가 없다 이건 아니었고 긴급 체포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긴급 체포라는 것 자체가 피의자를 좀 우연히 발견했다라든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가능한 건데 네. 일단 경찰관은 소재가 계속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사건만이 아니라 지난달 신고됐던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0: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 변호사님. 그 경찰관은 왜 애초에 신고한 가족들에게 연락이 안 닿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왜 했을까요?
2: 제가 보기엔 성인 실종자에 대한 이 수사가 조금 이렇게 허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되게 게으르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차피 성인들은 좀 있으면 나타나니까 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 건만 지금 이 건의 사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두 건이 좀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사실 그랬을까? 이 사람만 그랬을까? 예. 너무 걱정스러운 예. 부분이 되게 많고 뭐 긴급체포 됐던 그 요건이 안 맞아서 풀어준 것 자체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유족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유족으로 추정되는 분들 되게 항의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서 믿음이 사실은 싹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거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0: 그 이번에도 그 경찰이 그런 식으로 임의 종결하지 않았더라면 네. 지금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실종 전담팀이 경찰에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 경찰관 같은 경우 289건을 처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실종 전담팀에서. 그래서 그 사안 전수조사는 뭐 할 것 같은데 그 사안만이 아니라 경찰 전체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 정도 되면 필요한 거 아닌가요?
2: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만 저는 그랬을 것 같지가 않고 아마 이게 성인 실종 사건은 좀 아마 좀 귀찮아하는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도 잘 안 나오고 자기네들이 이걸 잘 처리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인식들이 좀 돼 있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좀 암장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0: 이게 지금 보안수사권까지 폐지된 마당에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
3: 그렇습니다.
0: 여기까지 지금 이제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능력 부족인지 의지 부족인지 예. 게으른 것인지 귀찮은 것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검찰에서 보안수사 요구함으로써 필터링을 거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없어지면 경찰에서 자체 뭐 종결권 그리고 한 수사관이나 경찰관이 그냥 본인 조사하다가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처리해버리면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구제할 네. 수가 없는 이런 상황.
0: 네.
3: 이거 여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0: 곽 기자는 이 사건 향후에 경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까?
1: 뭐 경찰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이 사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재발 방지 관련해가지고 제도화하겠다는 이야기 대통령도 언급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진상규명 이루어지겠죠. 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나 네. 지금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신들은 보안수사권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해왔는데
0: 네.
1: 그걸 스스로 증명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네. 제도 재설계까지도 갈 수밖에 없겠다고 봅니다.
0: 자, 뭐 야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강하게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경찰이 이걸 어떻게 그 수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철이와 영희 그리고 우신이까지 오늘 순서 여기까지.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이 시각 이후로 경기북 동부와 강원 중북부, 충북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에는 최대 60mm까지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9월을 앞두고 있지만 날씨는 다시 더워졌는데요.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 속에 오늘 낮 기온 32도에서 37도까지 올랐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현재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기온은 32도가 예상돼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수원과 춘천, 속초가 32도, 대전 34도, 전주와 광주, 대구는 35도까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권창경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이 오늘 6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수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처음 네. 뵙겠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0: 그 일단 2차 종합특검 그 수사 결과 얘기하기 전에
1: 네.
0: 이 제주도 지금 실종 사건.
1: 예, 그렇습니다.
0: 이런 그 사건 처리 보신 적 있으세요, 경찰에서?
1: 저도 뭐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 같고요.
0: 네.
1: 과거에 뭐 저 실종 사건이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0: 네.
1: 그런 사건들이 뭐 강력범죄 피해자가 된 그런 사건들을 뭐 종종 접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지 못하게 사건을 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는 이런 경우를 본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 예.
0: 제가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데
1: 네네.
0: 담당자가 이거 실종 아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정리하면 그 단계에서 그냥 임의 종결이 가능한 겁니까?
1: 그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실종 사건 신고가 사실은 아주 상당히 많이 됩니다.
0: 그런 걸로
1: 예,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는데 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귀가 처리가 돼가지고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게 정말 실종 사건으로 강력범죄의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인지 혹은 아니면 단순 가출 사건인지 뭐 이런지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그런 그 판단을 일선 경찰관이 이런 식으로 자의로 내릴 수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제 시스템이 없었다는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제도적 보완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1: 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사실은 1차적 그런 그 이게 단순 실종 사건인지 아니면 아니 실종 사건으로 이게 그 강력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런 거를 아주 경험도 많지 않은 일선 경찰관의 그 성실함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왔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0: 그런데 그 사건을 이렇게 이미 종결해서 체포됐던 부경장이
1: 네네.
0: 체포의 긴급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석방이 됐어요.
1: 예예.
0: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1: 뭐 저도 그 소식 때문에 뭐 놀라기도 했고 네. 놀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엄중한 사건에 있어서 신병 처리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 네네.
1: 지금 그리고 부경장이 처리한 사건이 수없이 많다고 지금 그리고 하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면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0: 네네네.
1: 다만 법원의 판단은 일단 그 긴급체포라는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사후영장이라는 걸 청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체포가 이 법에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0: 네.
1: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여서 석방을 한 것이고요.
0: 네.
1: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는 그 국민적인 의구심을 빨리 해결하고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즉시 저 사전 영장 청구 절차 신청해가지고 검찰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안 그래도 경찰에서 사전
1: 네.
0: 구속 영장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 예.
0: 관련해서. 지금 그 보안수사권 폐지안 형사소송법이 통과돼서 이제 경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지난번에 그 장윤기 살인사건도 그렇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실종사건은 뭐 보안수사권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1: 네네.
0: 경찰 수사 전반을 이렇게 되면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이 개정 이후에 어떤 보완점 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뭐 경찰 수사가 부족하니 뭐 검찰이 수사력이 뛰어나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0: 네.
1: 1차적으로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어떤 기관이든 2차적으로 리뷰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0: 네네네.
1: 사실 검찰 특별수사가 문제가 됐던 것도
0: 네.
1: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 자체 내에서 리뷰하지 못하고 바로 공소 제기로 이어지는 그런 점에 대한 우려.
0: 네.
1: 그것 때문에 그 점도 사실 검찰 특별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점이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자면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1차적인 수사를 리뷰받지 못하고 바로 공소 제기로 이어지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됐다면 이제 새로운 그 보안 수사가 폐지된 이런 상황에서는
0: 예.
1: 모든 사람들이 경찰의 1차적 판단

0: 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2차적인 리뷰 절차를 받지 못하는
1: 네.
0: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물론 그 보안수사 요구라는 제도가 생기긴 그렇죠. 했지만 네. 그것이 과연 과거에서처럼 이게 뭐 제대로 작동할지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 그 민사에 있어서는
1: 네.
0: 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뭐 그 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뭐 보살피지 않는다 보호하지 네. 않는다라는 네. 원칙이 적용하지만
1: 네.
0: 형사에 있어서만큼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그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만 국가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1: 네.
0: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네.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은 물론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런 능력이 되는 네.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제도 하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1: 네.
0: 일반적인 그 시민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1: 네.
0: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수사를 리뷰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이 없어진 이상
1: 네네.
0: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불안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일종의 사법 자력구제의 시대가 온 거 아니냐.
0: 네.
1: 아까 말씀하셨듯이
0: 예, 예.
1: 본인이 법을 잘 알거나
0: 네네.
1: 아니면 법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쨌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리인데 그런데
0: 네.
1: 과연 수사하지 않은 그런 검찰이 이제 공소제기나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겠는가. 그 정도로 검경 간의 그런 사건에 대한 공조나 이런 게 물샐 틈 없이 되겠는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물론 여러 가지 보안장치를 뒀습니다만 그 보안장치들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저라 잘 아시겠지만은 법을 한번 바꾸면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쟁점화됐던 거에서.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0: 예, 저도 그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뭐 보완은 되겠지만
1: 네.
0: 그 보완이 될 때까지 그 고생하는 분들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지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1: 관련해서 짧게 요거 한 가지만 더 관련 네네. 질문이기 때문에 그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이 출. 출범을 하는데 검사 1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 그래요.
0: 네네네.
1: 전체 한 5%라고 하는데 일단 많은 겁니까 지원자?
0: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실 수도 있고
1: 네.
0: 100명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전체
1: 네.
0: 검사 수가 2천 명이 넘는데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중수청은 검찰 특수수사 기능, 특별수사 기능을 떼어놓은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1: 네네.
0: 그런다고 봤을 때는 100명이라는 인력 자체가 과거에 그 특수수사가 과잉 시대가 아니었던
1: 네.
0: 윤석열 그 뭐 적폐청산 그 이전의 시대를 생각하면
1: 네.
0: 100명이라는 수사 인력, 검사 인력은 결코 적은 인력은 아닙니다.
1: 근데 이제 중수청이라는 특수수사를 전담하게 될
0: 네,
1: 조직이 예. 원활하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0: 네네.
1: 100명이라는 인력은 어떤가요?
0: 그 100명이라는 인력이 그 인력의 그 숫자가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1: 네네.
0: 그 넘어간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그 경력을 가진 검사들이냐가 문제인데
1: 네.
0: 제가 듣기로는 부장검사급 이상 그리고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그런 일선 그 평검사들 위주보다는 경력이 좀 되는 뭐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사이
1: 네.
0: 정도의 경력자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런 검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일선의 수사에서는 좀 멀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이 중수청의 수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저 앉아가지고 아랫사람들 뭐 지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중수청이 운영돼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좀 더 젊은 검사들이 좀 많이 옮겨줬으면 하는 뭐 바람도 있었는데
1: 네.
0: 어쨌든 숫자로는 적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 앞으로 그 수사력이 안 정화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차 종합특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그 6개월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0: 네네.
1: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0: 아, 저 뭐 저로서는 뭐 처음 출범할 때 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물어보시면 쉽지 않은 수사다. 네네. 이게 남아 있는 과제들이 그렇게 밝히기가 실체관계 측면에서라든가 사건 처리 방향이라든가 이런 점.

0: 그래서 쉽지 않은 수사다라고는 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은 제가 특검에 개인적으로 바랬던 거는 미진한 점도 마무리를 해주고 네네. 어떻게 보면 내랑 사태와 관련된 이 논란을 좀 종식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사건 처리를 보면 노고도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뭐 칭찬해 줄 점도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논란의 불씨를 새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점도 있어요.
1: 어떤 면에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논란의
0: 예를 들면은 뭐 저 홍장원 조성현 대령 사건 처리라든가 혹은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리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뭐 지난번에 뭐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뭐 법원의 판사가 뭐 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네. 법원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증거 판단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그 일반적인 그 법원에서 얘기하는 의심스러울 때는 한번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1: 네.
0: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좀 과감하게 기소를 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1: 그래서 그런지 예. 2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좀 눈에 띄는 게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됐어요. 물론 구속을 많이 시키는 게 꼭 수사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거는 과연 수사가 이게 내실이 있었느냐 그리고 충분한 판단의 근거에서 이제 영장 청구나 이런 게 이루어진 건가 수사의 밀도가 높았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거꾸로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보기에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사실 뭐 영장 청구 구속을 많이 했다고 해서 훌륭한 수사일 수는 없습니다.
1: 네네.
0: 다만 분명한 것은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약간 좀 수사의 문제점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기소에서도 과감했지만 이 저 종합특검의 수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때 당시에 워낙 종합특검이 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질책이 있어서
1: 네.
0: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하거나 조급한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실망감도 있고.
1: 제가 좀 예. 수치를 말씀드리면 종합특검팀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26.1%, 김건희 특검팀이 31%, 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이 21.1%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종합특검에서 좀 무리한 영장 청구가 많았던 거 아니야?
0: 좀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 신병 확보를 위한 그 뭐 여러 가지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조금 조급함이 좀 앞섰던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네, 예, 또 한 가지. 조금 2차 특검에 대해서 뭐 아쉬움이면 아쉬움이고 조금 좀 그 의아함이면 의아함인데 그 지난 3대 특검에서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부분이 김건희 씨 양평고속도로 의혹이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그 의혹도 충분히 이게 그 규명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수사는 거의 잘 2차 특검에서 안 된 게 아닌가.
0: 네.
1: 오히려 내란 수사에만 초점이 맞췄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0: 맞습니다. 근데 둘 다 수사의 난이도로 놓고 보면은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1: 아, 쉬운
0: 법리적인
1: 사건이 아니다.
0: 측면에서나 실체 관계의 규명 차원에서나 절대로 쉽지는 않고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간에 진술을 뭐 은닉하거나 맞추거나 이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1: 네네.
0: 쉬운 수사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 이창수 검사장까지는 기소를 했지만
1: 그렇죠.
0: 그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용산이라든가 혹은 용산에 근무한 뭐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뭐 용산에 근무한 뭐 요직에 있던 그런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지 않고는 이게
1: 네.
0: 도저히 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1: 네.
0: 인사 발령이라든가 그리고 수사팀의 교체라든가 그 이후에 소환 방식이라든가 수사 방법 그 이후에 사건 처리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일관된 뭐 계획 하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 전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청취자들도 아마 궁금하실 게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끝났는데. 그러면 2차 종합특검에서 마무리를 못 지은 사건들, 예를 들어서
0: 네.
1: 양평고속도로
0: 네.
1: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 무마 의혹도 이창수 검사장은 기소를 했지만 다른 관련자들도 있을 거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2차 종합특검이 마무리를 못 지은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0: 아, 그 부분에 대해.

0: 에서는 뭐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라도 뭐 지금 관련된 혐의 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쉽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1: 그러면 그 사건을 어디로 이첩을 하게 되나요?
0: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특검으로 끌고 나가는 건 한계가 있는
1: 일반
0: 것 같아요.
1: 일반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0: 뭐
1: 경찰로?
0: 중수청이라든가
1: 중수청이나 경찰로?
0: 예, 그 사건의 그 뭐 이 관할에 따라 가지고 중수청이라든가 뭐 국수본이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절대로 그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너무 저 가혹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자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예. 그 또 한 가지 좀 논란을 부른 대목이 내란 특검 수사 기소하고 결과가 뒤집힌 사건들입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홍정원 국정원 그 1차장 그리고 이제 수방사의 조성현 대령.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1차 내란 특검에서. 근데 이걸 뒤집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번 내란 특검에서 조성현, 홍장원 이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뭐 이 두 사람이 이 내란 대응 과정에서 전적으로 잘못이 없었다라고 해서 기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1: 예.
0: 이 사람이 내란 과정에서 이 두 분이 보여준 전반적인 행동이 이 사실 그 뭐 여기서 약간 얘기가 새 나갑니다만 검사라는 사람이 검사가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수사를 한 사건을 공소 제기까지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울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1: 네.
0: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비록 죄가 한 시점에 있어서는 죄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공소제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공소제기를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저는 내란 특검에서는 지난번 내란 특검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두 사람이 전적으로 100%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워낙 전반적으로 보아서 이 뭐 내란의 진압이라든가 이런 데 세운 공이 크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그 시점 어느 한 시점에서 딱 단면을 잘랐을 때 그 행동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 행동을 좌시하는 경우에는 아마 다른 관련자들을 역시 그 법정에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1: 네.
0: 이 두 분들도 법정에 세웠단 말입니다.
1: 네.
0: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공소제기의 단계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법원에서 과연 이 사람을 유죄라고 해가지고 단죄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이 공을 넘긴 게 됐는데
1: 네.
0: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통상적으로 제가 업무 처리를 해왔던 과거의 그 네네. 업무 관행에 비춰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네. 예. 저희가 좀 성급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뭐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분 같은 경우.
0: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성현 대령의 경우에는 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1: 네.
0: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구성한 공소 사실 자체의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본인은 네. 거기에 관여한 바 없고
1: 없다.
0: 지시한 적이 네. 없고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1: 네.
0: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이게 결국은 내란 특검 검찰권의 공소권의 행사든 아니면 뭐 어쨌든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내란 특검이 어떻게 보면은 논란을 계속 논란거리를 던져주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좀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
0: 네.
1: 이게 이제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긴 수사 결과가 아닌가 싶고 한 가지 더 이게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조성현 대령도 홍장원 차장도 주요 증인들이고 또 이 사건을 지켜보는 수많은 군 관계자들이 저분이 기소되는 걸 보면서 특히 조성현 대령 같은 게 기소되는 걸 보면서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도 그 기소를 반대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0: 실제로 내란 특검 재판 과정에서
1: 네.
0: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 군 관계자들이 본인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증언 거부권의 그 인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정말 그 좀 걱정스러운 점은 사실은 이 사회적인 논란, 이 내란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이젠 그 수사 단계로 해결하는 것은 시간은 좀 지난 것 같고요.
1: 예, 예.

0: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수사 이외의 다른 방법. 사실 수사라든가 법은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수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내란 특검에서 종합특검에서 이 사건 처리한 것을 보면 어떤 분들 보기에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의사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논란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네. 그런 취지입니다. 예.
1: 그 관련해서 권창룡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상설 특수본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 그 유 변호사님께서는 이제는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일반 수사기관으로 가야지 별도의 특별한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네. 수사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오늘 이 특검의 이제 이 결론적인 그런 소회랄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저는 권창룡 특검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습니다.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사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라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수사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1: 그렇겠죠.
0: 네. 내란으로 인한 갈등 사태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마무리 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수사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법정에 세워야 될 사람이 있고 네. 물론 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인데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사람들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 수사를 해서 법정에 세워겠지만
1: 네.
0: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저 수사만을 내세워가지고 그 방식으로 이 갈등을 이런 그 내란과 관련된 모든 사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1: 제가 아까 질문 하나를 빠뜨렸는데 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기소됐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 수사 의혹 관련, 이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 이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이창수 지검장 기소된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공소사실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칼라리의 균형처럼 서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칼라리의 균형처럼
0: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 보면은 이게 좀 증거관계에 있어서 네. 일단 기소할 때까지는 이게 뭐 죄가 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공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지면은 그 증거 가치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카드로 집을 지었다든가 칼라리의 균형처럼 가까스로 이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앞부분 전단에 해당하는 그 공소사실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소 유지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말고 다른 부분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저도 전례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특검에서도 아주 좀 신중하게 공소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노웅래 전 의원 1심에 이어서 2심도 무죄가 났는데
0: 예, 예.
1: 결국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이제 증거를 기초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1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수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강력하게 내세운 것을 증거를 배척하고 무죄 판결을 썼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적법 절차를 위배했다라는 이유로 증거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1: 네.
0: 그게 가사 이게 설령 증거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시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검찰이 좀 더 좀 아파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이 거물 정치인 뭐 4선 5선 뭐 이런 거물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이런 식으로까지 좀 신중하게 하지 못했나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1: 관련해서 조작 기소 논란이 나오는데
0: 예예. 예.
1: 그 조작 기소의 의미에 대해서 또 여러 이제 그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있어요.
0: 네.
1: 조작 기소로 볼 수 있습니까?
0: 조작 기소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1: 예.
0: 조작 기소인지를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네. 기록을 정확하게 보고 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1: 위법한 증거를 활용했다라는 건 이해되는데 조작 기소는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아니면 허위 자백을 받거나 뭐 전통적으로는 그런 건데.
0: 그렇습니다.
1: 그거는 이 경우에 그런 게 있나요?
0: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조작 기소라면 그거는 이번에 새로 입법이 된 그 법 왜곡죄로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류혁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네, 박지용의 한판 승부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CBS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일 계속되는 폭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중장년층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데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출타를 알려주시고요. 에어컨 온도는 27도에서 28도에 맞춰주시고 얇은 겉옷을 준비해주세요. 발목을 찬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의 깃을 거의 수직으로 지켜둡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지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방송됩니다.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그렇습니다. 실제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안사 경험 있으신가요?
1: 마이크 꺼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지난 8월 22일은 이제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날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 29일은 이제 경술국치일인데요. 대한제국이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뼈아픈 날, 그 과정에는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을 비롯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 역사에서도 이완용 못지않은 악명 높은 매국노들, 이름 자체가 배신자를 뜻하는 대명사로 남게 된 인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왜 자신의 나라를 등졌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세계사 속 매국노들을 찾아 선킴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죠.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세계사 속 매국노 어떤 인물인가요?
1: 첫 번째 인물은 진짜로 나라를 팔아 넘긴 인물입니다.
0: 어, 그렇습니까? 나라를 어느 나라 사람 인물인가요?
1: 노르웨이.
0: 노르웨이.
1: 노르웨이. 오. 노르웨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0: 연어.
1: 연어죠.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은 아하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하, 테이크 온미라고. 예. 테이크 온미. 형, 그거 어떻게 알아요?
0: 죄송합니다. 네. 예.
1: 자, 이 노르웨이, 연어로 유명한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팔아 넘기려고 했던 매국노가 있습니다.
0: 어, 뭐 생소한 역사 같은데 한번 알려주시죠. 예, 누굽니까?
1: 바로 비드쿤 크비슬링이라는 저 인물이거든요.
0: 크비슬링.
1: 크비슬링이라고 당시에 2차 대전 나치 독일에 의한 2차 대전 당시에 노르웨이의 뭐라고 할까, 실질적인 권력자는 아니지만 얼굴 마담이었어요.
0: 얼굴 마담이었다.
1: 히틀러를 등 뒤에 업고 자기 국민들을 짓밟고 자기 국민들을 학살을 한 인물입니다.
0: 야.
1: 저 크비슬링이요. 그 이게 있어요. 당시에 유럽의 뭐 덴마크도 그렇고 뭐 여러 국가들에서 헝가리도 그렇고 네. 히틀러를 뒤에 얹고 뭐라고 할까 그 나라에서 독재를 한 독재자들은 많아요.
0: 그래요. 예.
1: 특히 헝가리와 덴마크가 대표적이거든요.
0: 네.
1: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독재자들을 매국노라고는 안 해요. 그냥 나쁜 놈이라고 하죠.
0: 그냥 독재자.
1: 독재자죠.
0: 예.
1: 그런데 이 크비슬링은 유독 독재자가 아니라 매국노라고 하거든요.
0: 그래요? 뭔가 다른 뭔가가 있구나. 예.
1: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노르웨이를 통치한 거는 나치 총독이었어요.
0: 네.
1: 근데 나치 총독이 통치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독일 사람이 와가지고 통치하기엔. 그래가지고 꼭두각시로 앉힌 게 크비슬링이었어요.
0: 아, 꼭두각시였어요.
1: 얼굴마담이요.
0: 나치의 꼭두각시.
1: 그래서 네. 정말로 이 나치의 꼭두각시로 노르웨이를, 그러니까 2인자죠. 통치하면서 자기 국민들을 다 학살하고 야. 손에 피 묻힌 거는 크비슬링이었거든요.
0: 저 사람 이름이 엄밀히 따지면 성이죠. 크비슬링이 아예 매국노라는 대명사 단어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1: 당시에 이제 호콘 7세라고 해서 그 노르웨이 국왕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0: 예, 예, 예.
1: 이제 나치 독일이 이제 점령한 다음에 호콘 7세가 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0: 예.
1: 그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왕이 이제 망명을 왔잖아요. 왜 망명 왔냐 했더니 이런 그 배신자가 있었다. 당시 처칠 총리가 너무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크비슬링 저런 뭐 삐삐가 나라를 팔아먹냐.
0: 처칠이.
1: 처칠이요.
0: 예, 예.
1: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식 발음이 돼서 크비슬링이 된 거예요.
0: 크비슬링. 예.
1: 크비슬링이 이름 맞습니다.
0: 예.
1: 근데 그걸 영어화해서 크비슬링, 크비슬링, 크비슬링이라고 계속 이걸 얘기하고 BBC에서도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한 거예요.
0: 어, 예, 예.
1: BBC가요.
0: 예.
1: 그러다가 이게 하도 영국 내에서 이게 쓰이다 보니까 BBC가 계속 크비슬링, 크비슬링, 크비슬링. 이게 아예 사전에 등재가 돼버린 거예요.
0: 아예 뜻이 매국노예요?
1: 아예 그때부터 진짜로 좀 영어 사전에 보시는 것 같지.
0: 크비슬링.
1: 그래서 네. 발음이 맨체스터 발음이시네요.
0: 부역자.
1: 부역자.
0: 반역자 이런 뜻이네.
1: 그래서
0: 네.
1: BBC와 처칠이, 특히 처칠이 계속 반역자, 반역자, 반역자, 반역자를 그냥 크비슬링, 크비슬링, 크비슬링 하다 보니까
0: 예.
1: 원래 말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사람이 쭉 쓰다 보면은
0: 그런 경우가 있죠. 예.
1: 그래서 영국 덕분에 저 사람 이름이 아예 그냥 영어 사전에 일반 명사화가 돼버렸습니다.
0: 네. 지금 영국 사람한테 길거리에서 You are such a quizzling 하면 뺨 맞나요?
1: 뺨 맞죠.
0: 그래요?
1: 넌 매국노다.
0: 진짜 쓰이는 단어구나.
1: 실제로 여담인데요.
0: 예, 예.
1: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그게 매국노의 대명사가 됐냐면
0: 예.
1: 나중에 이제 크비슬링이 히틀러와 만나요.
0: 네.
1: 첫 번째로
0: 네.
1: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당연히 히틀러는 난 히틀러다 라고 했겠죠.
0: 예.
1: 크비슬링은 저는 크비슬링입니다.
0: 했겠죠.
1: 했죠.
0: 예.
1: 그랬더니 히틀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0: 뭐라고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뭡니까?
0: 그게 뭐예요?
1: 그러니까 히틀러도 네. 크비슬링은 매국노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0: 단어를. 아 이미 그때부터?
1: 그때부터.
0: 아, 말이 돼.
1: 그래서 이게 물론 야사예요. 야사.
0: 야,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

0: 네. 그럼 히틀러 만나고 매국노지 타기 전에는 뭐 어떤 과정을 밟았던 사람인가요?
1: 노르웨이는 뭐 저번에 한번 그 바이킹의 역사를 말씀드렸을 때부터 네. 입헌 군주제 국가예요.
0: 네.
1: 그때도 입헌 군주제 국가였어요. 저 사람이 나고 자랄 때도요.
0: 아까 무슨 국왕이 있었잖아요.
1: 호콘 7세요. 그런데 예. 그 상징적인 국왕이고 입헌 군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내각이 꾸려지고 이제 총리가 실권을 갖던 그런 정치 구조였는데
0: 네.
1: 이 쿠비슬링의 아버지는 굉장히 저명한 목회자 겸 학자였어요. 집안은 좋아요.
0: 네.
1: 어렸을 땐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0: 예.
1: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0: 오.
1: 그래서 임관을 해요.
0: 예.
1: 그런 다음에 어딜 가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른 청년이었어요.
0: 네.
1: 러시아로 간 거죠.
0: 유학 가나요?
1: 자원봉사요.
0: 아, 자원봉사를 가요?
1: 1920년대 때.
0: 오.
1: 지금 뭐 그때가 1917년인지 볼셰비키 혁명이니까
0: 예.
1: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다로
0: 예.
1: 소리를 듣고 그럼 우리가 가서 뭐 힘든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동료들과 함께 러시아로 건너갔는데
0: 네.
1: 볼셰비키 혁명 뭐 뜻은 좋았으나 현실화 안 되잖아요.
0: 스탈린 독재였죠.
1: 뭐 예. 스탈린 독재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0: 예. 예. 예.
1: 당시 뭐 그 수많은 농노들은 다 굶어 죽고
0: 예.
1: 그거를 현장에서 본 거예요. 쿠비슬링이
0: 봉사 갔다가
1: 봉사 갔다가
0: 예. 예. 예.
1: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악이다라는 아. 멘탈을 갖게 돼요.
0: 네.
1: 때려잡자 공산주의, 때려잡자 사회주의.
0: 어.
1: 이게 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이다.
0: 네.
1: 라는 생각을 품고 그렇게 경도가 된 상태에서 노르웨이로 돌아와요.
0: 예.
1: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크비슬링과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이해하시기에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이 전쟁 중간기를
0: 예.
1: 보셔야 되거든요.
0: 예.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요때 대부분 전체주의가 다 등장해요.
0: 전체주의. 예.
1: 무솔리니의 파시즘도 파시즘. 그렇고 히틀러의 제3제국도 그렇고
0: 네.
1: 다 이때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럽이 개판이었어요 지금.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유럽은 다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0: 그쵸.
1: 신생 민주주의도 슬슬 이제 싹을 피워나가는 단계였고 공산주의도 이제 싹을 피워나가는 단계였고 둘 다 자리를 못 잡으니까 둘 다 개판했던 거예요.
0: 아, 예, 예.
1: 이거를 크비슬링이 본 거예요. 이거 민주주의도 이거 서로 토론만 하다가 뭐 답도 안 나오고 특히 지금 그 러시아에서 시작했다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건 사람도 굶어 죽고 있지 않냐.
0: 네, 그건 아니고.
1: 이거 아니다.
0: 예.
1: 그럼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의 권력자가 실권을 잡고 독재라는 전체주의가 답이다.
0: 그게 크비슬링이 내린 답입니까?
1: 크비슬링도 아. 내렸고 히틀러도 내렸고 무솔리니도
0: 내린 답이군요.
1: 그래서 그때 예. 전체주의가 다 휩쓸어요 유럽을.
0: 아 예.
1: 크비슬링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0: 네.
1: 특히 자기가 본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사람이 굶어 죽잖아요.
0: 그렇죠.
1: 노르웨이로 돌아오자마자 그때가 마침 또 세계 대공황이었어요.
0: 네.
1: 20년대니까
0: 네.
1: 노르웨이도 실업자가 넘쳐나면서 파업을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노동자들이요. 그거를 약간 삐딱한 눈으로 본 거예요. 크비슬링이.
0: 네. 아,
1: 이거 저 노동자들의 시위를 놔두면 우리 노르웨이도 공산화될 것이다.
0: 러시아 꼴난다.
1: 러시아 꼴난다.
0: 예.
1: 저거 무력 진압을 해야 된다.
0: 네.
1: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0: 지금 정계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이때 네. 마침 국방부 장관이 돼요.
0: 아.
1: 육사 사관학교 출신이니까.
0: 예, 그렇죠. 예.
1: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를 진압을 해봅니다. 여기서 내각과 충돌합니다.
0: 아, 내각과
1: 충돌해요? 다른 장관들이 있을까요?
0: 예, 예.
1: 이보시오, 크비슬링.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노동자들을 이렇게 무력 진압을 합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아니, 이거 보시오. 지금 까딱하면 우리 노르웨이도 바로 옆 나라잖아요, 러시아가.
0: 그렇죠.
1: 우리도 러시아 꼴난다고 티격태격 하다가 국방부 장관을 그만둬요. 반강제로 쫓겨납니다.
0: 예, 예, 예.
1: 거기서 물러날 크비슬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장관 자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0: 네.
1: 내가 정치하자.
0: 아예 정치를 하자.
1: 정치하자. 정치해서 노르웨이를 내가
0: 내각을 휘어잡자.
1: 내가 휘어잡자.
0: 어어.
1: 라고 해서 국민연맹, 국민동맹, 국민연합. 그건 어떻게 번역하에 따라서 다른데
0: 예.
1: 정당을 만들어요.
0: 예.
1: 그런 다음에 33년과 36년에
0: 예.
1: 총선을 치르는데
0: 예.
1: 단 한 석도 얻지 못합니다.
0: 아, 뜻을 못 폈네요. 정치 쪽에서 처음에는. 예.
1: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0: 예.
1: 그래서 네. 국내에서 내가 정치 정도를 걸어서는 내가 정계

0: 못 들어간다라고 네. 판단하면서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냐면 아 지금 전체주의 국가를 완성을 했고 또 반공주의를 주장하는 아돌프 히틀러가 있다.
1: 어.
0: 해서 독일 측과 접촉을 해요.
1: 어, 자기가 예.
0: 그러니까 독일의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노르웨이인과 독일에 있는 게르만 민족은 서로 같은 아리아 민족이라고 예전부터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크비슬링도 그러면 같은 아리아인 독일 게르만족과 손을 잡자.
1: 네, 네, 네.
0: 그래서 히틀러 측과 손을 잡는데
1: 네.
0: 그 알프레드 로젠버그라는 인물이 있어요.
1: 누굽니까?
0: 이게 많은 분들이 나치 독일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괴벨스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네. 이 알프레드 로젠버그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1: 누구예요? 뭐한 사람이에요?
0: 괴벨스는 히틀러의 나팔이었죠.
1: 그렇죠.
0: 근데 모든 이론 있잖아요. 네. 나치 독일의 유대인을 우리가 왜 탄압을 해야 되고 우리 아리아인이 왜 우세한 민족이고 이런 정치적 이론을 만든 사람이 알프레드 로젠버그.
1: 로젠버그예요? 나치의 약간 브레인인가?
0: 나치 브레인입니다.
1: 예예. 예.
0: 알프레드 로젠버그가 러시아에서 태어난 독일인이거든요.
1: 아, 그래요. 예.
0: 그걸 자기도 눈으로 본 거예요.
1: 어.
0: 볼셰비키 혁명이 얼마나 엉망으로 흘러가는지.
1: 예.
0: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요.
1: 어어.
0: 알프레드 로젠버그.
1: 어, 예, 예.
0: 그래서 알프레드 로젠버그를 연락을 해요.
1: 아, 둘이 결이 맞네. 지금 크비슬링이랑
0: 예. 가지고
1: 예.
0: 당신도 공산주의 싫어하지. 로젠버그. 나도 크비슬링 나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좀 합치자.
1: 아리아인끼리 뭉치자.
0: 아리안끼리 뭉치자.
1: 예.
0: 내가 지금 총선 두 번 했는데 한 석도 못 얻었거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나치 예. 독일 좀 힘 좀 달라.
1: 어.
0: 그 또 위에 형님 히틀러 좀 다리 좀 놔주세요.
1: 어.
0: 해요.
1: 예, 예.
0: 참고로 이 알프레드 로젠버그라는 인물이 레벤스트라움이라고 해가지고 어. 뭐냐면 그 히틀러의 정치 철학이에요.
1: 네.
0: 게르만 민족은 다 한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1: 아.
0: 오스트리아고도 그렇고 게르만 민족 뭉쳐. 나는 정치 철학을 만든 인물인데 하여간 당신이 그렇게 히틀러와 친하다고 하니까 네. 좀 다리 좀 놔주시오.
1: 예.
0: 내가 그러면 당신한테 좀 많이 좀 어떻게 줄게. 그래서 어떤 떡밥을 던지냐면 지금 아무리 봐도 지금 그 영국이 우리 노르웨이를 지금 침공할 것 같은데 분위기상 차라리 이제 독일이 먼저 접수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독일이 좀 우리를 보호를 좀 해달라.
1: 지금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0: 그때 딱 직전이에요.
1: 아, 딱 그 직전이에요.
0: 고
1: 예.
0: 그 시점이요.
1: 예.
0: 그래서 로젠버그도 오케이를 해요.
1: 예.
0: 그리고 2차 대전이 터집니다. 39년에 어, 빵.
1: 예.
0: 이제 쿠비슬링이 이제 발톱을 드러냅니다. 빨리 좀 오라고. 지금 안 그래도 영국이 지금 먼저 들어와가지고 노르웨이를 접수할 것 같으니까.
1: 노르웨이는 연합국 쪽이 아니었나요?
0: 네?
1: 연합국 쪽이 아니었나요?
0: 핑계를 대는 거예요.
1: 아, 자기가 바에는 독자적으로
0: 나치 독일이 먼저
1: 그렇죠.
0: 들어오시라고.
1: 아, 오케이. 예.
0: 그래서 로젠버그가 이제 히틀러한테 얘기를 해요. 이래서 해가지고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
1: 네.
0: 자 그러면서 히틀러한테 그럼 먼저 나치 독일이 이제 그 노르웨이를 좀 접수해 달라라고
1: 네.
0: 하고 어떤 약속을 받냐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직접 통치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럼 오슬로를 점령을 해줄 테니 크비슬링 당신이 직접 통치를 하십시오. 제가요? 제가? 그럼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통치를 해야지. 제가요? 된 거예요.
1: 크비슬링은 자기 뜻대로 되고 있네 지금.
0: 그래서 그 감명을 받습니다. 크비슬링이. 네. 와가지고 노르웨이를 다 나치화를 해버려요.
1: 그래요? 예.
0: 나치화라는 게 약간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되지만 오른손 올리는 나치식
1: 경례
0: 있죠? 이것도 예. 다 통일을 해요.
1: 하고 있네 저기 크비슬링.
0: 예, 그렇죠. 나치시
1: 예.
0: 경례요.
1: 예.
0: 그리고 당시에 이 노르웨이의 제2국기를요.
1: 네.
0: 그 슈아스티카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마크 절 만자 거꾸로 한 거죠. 그거 비슷한 거로 만든
1: 그러네. 예, 예.
0: 근데 나중에 후대의 역사가들이 히틀러와 똑같이 따라했는데 왜 히틀러는 일단 성공을 하고 크비슬링은 왜 실패했나.
1: 묻혔나.
0: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
1: 어떤 차이가 있나 히틀러와의 차이
0: 연설빨이 없었어요.
1: 아 히틀러는 그 대중을 사로잡는 그게 있었잖아요.
0: 지금도 너튜브 보시면요 크비슬링의 예. 연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대국민 연설이요.
1: 예.
0: 보는 제가 답답해요.
1: 그래
0: 히틀러는 아우토반 BMW
1: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설득력 있어 보여. 아우토반 달리고 싶어.
0: 달리고 싶어. 머세데스 벤츠.
1: 예.
0: BMW.
1: 예.

0: 큐빅슬링은요?
1: 저는요 큐빅슬링인데요. 어.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0: 되게 소심하게 소심해 보이네 사람이.
1: 아 진짜 요런 다 이래요.
0: 아 그래요?
1: 아 그래서 좀 도와줘. 딱 이래 진짜요.
0: 아 그래서 당장도 성공하지 못했구나 이틀로 달리.
1: 그래서 아까 그 33년 36년 총선에 또 망한 이유도 이 중
0: 아,
1: 하나가 이거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0: 그렇지.
1: 제가 총선에 나왔는데 우리 당 좀 찍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0: 그렇죠.
1: 이러니까.
0: 네네. 그랬군요. 예.
1: 자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설 중에 있는데 뭐냐면 히틀러는 얘를 실권자로 앉힐 생각이 1도 없었어요.
0: 아 말만 그렇게 하고.
1: 말만 그렇게 하고.
0: 예.
1: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일단은 노르웨이에 이제 해군을 보내요.
0: 네.
1: 이제 나치의 해군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아 크비슬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게 다 됐다. 야 라디오 방송국과
0: 네.
1: 마이크 갖고 와. 전국 생방송 중에 이런 말합니다. 왕정 끝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르웨이 국민 여러분.
0: 네.
1: 제가 지금 구태타를 일으켰거든요.
0: 예.
1: 아, 혁명입니다, 혁명. 지금, 나치 독일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의 형제, 병사들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0: 아, 라디오 방송에서?
1: 네.
0: 노르웨이 내각이랑 국왕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1: 나치 독일이 침공하자마자 영국으로 지금 망명 갔어요.
0: 아, 망명, 이제 항전을 준비하면서
1: 그쵸.
0: 망명을 간 거예요.
1: 망명
0: 지금?
1: 가고.
0: 자기만 남아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1: 그렇죠.
0: 했다고. 아.
1: 그리고 우리 임시정부 같은 임시정부를 런던에 만들어요.
0: 예.
1: 노르웨이에서.
0: 예, 예, 예. 아,
1: 자, 여러분.
0: 쿠데타.
1: 쿠데타예요. 그래서 저 쿠데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실권자입니다.
0: 내가 총리다.
1: 내가 총리예요. 따라주세요.
0: 예, 예.
1: 라고. 전 세계 역사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라디오 생방송 쿠데타였어요.
0: 와.
1: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0: 와.
1: 그런데.
0: 그런데.
1: 이게 이제 그 일부에서는 네. 진짜로 라디오로만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알고 있는데
0: 예.
1: 히틀러는 다 알고 있었어요.
0: 뭘요?
1: 쟤는 영어로는 incompetent. 실력이 없다.
0: 무능하다.
1: 원래부터 쟤를 실권자로 앉힐 생각은 없었어요.
0: 예.
1: 그래서 그 요제프 타버반이란 그 나치 장교가 있었거든요. 이 타버반이란 인물을 같이 보내요.
0: 예.
1: 그래서 핑계는 이거였어요. 크비슬링 너한테 권력을 다 주려고 했더니 아 지금 뭐 그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네가 실 얼굴 마담은 하되
0: 바지 총리
1: 예. 하되
0: 예, 예, 예.
1: 뒤에서 컨트롤은 그 아까 말한 타버반이란 친구. 그 요제프한테 이제 맡길 테니까 넌 앞에 총리해.
0: 일단 초반에 도와줄게 우리가.
1: 세팅만 해줄게.
0: 예, 예, 예.
1: 요제프 말 들어.
0: 가
1: 된 거예요.
0: 예.
1: 근데 실제로 요제프가 총독이 돼요.
0: 아.
1: 끝까지 45년 나치 패망할 때까지. 실제 통치는 요제프가 하고
0: 실권자는
1: 앞에 그러니까 손에 피 안 묻힌 거예요 나치 독일은요.
0: 아.
1: 이 크비슬링이 이제 그 얼굴마다 하면서 제가 총리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욕먹는 거라니까요. 매국노라고.
0: 그럼 그때도 당연히 노르웨이 국민들의 반응은 안 좋았겠네요.
1: 레지스탕스 이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0: 그렇겠죠. 심지어 이 나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이 크빅슬링이 국가 기밀이나 이런 것들 다 알려주고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사전 작업을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1: 결정적으로 진짜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 크빅슬링을 매국노로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0: 예.
1: 나치 독일이 우라늄 프로젝트라고 해서 처음으로 E equal MC 스퀘어. 아이 머리야.
0: 아인슈타인.
1: 그렇죠.
0: 아이 머리야.
1: 이걸
0: 예.
1: 우라늄 핵 분열을 시킬 경우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를 그 아인슈타인은 이론을 공식을 만든 거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을 경우에 폭발적으로 이게 발생한다는 거를 오토한이라는 나치 과학자가 처음으로 이걸 증명해 냈어요.
0: 야, 네.
1: 그래서 오토한이 이제 우라늄 프로젝트를 돌리는데
0: 네네.
1: 나치 독일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중수였어요.
0: 중수.
1: 헤비워터. 우리 중수로
0: 그렇죠.
1: 발전소.
0: 예.
1: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었던 발전소가 노르웨이에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필요했네 나치한테도. 예.
1: 그래서 노르웨이에게 몰래 타진합니다. 그 중수로 돌리고 있는 거.
0: 네.
1: 그 중수로에서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비밀 프로젝트를 돌려달라라고 해요.
0: 네.
1: 이 텔레마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텔레마크 지역에 있는 그 중수로에서 몰래 핵 개발을 실시해요.
0: 예.
1: 연합국 측에서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이걸 파괴하라.
0: 그래야죠. 예.
1: 노르웨이에 있는 그 텔레마트 저기 그 수력 발전소를
0: 예.

0: 네. 그 실제로 6명인가 9명의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네. 이 수력 발전소를 폭파시켜요.
1: 아, 그래요?
2: 어쨌든 그때 급익슬링이 나치에 부역하고 그런 덕분에 핵전쟁 될 뻔했네요.
0: 핵전쟁 될 뻔했고
2: 나치가 핵을 쓸 뻔했네요.
0: 이 지금 예. 텔레마크 영웅들은 스키 타고 예. 쫙 스웨덴으로 빠지잖아요.
2: 예.
0: 여기에 급익슬링 격분한 거예요. 내가 히틀러 총통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저 쥐새끼들 때문에 다 날렸다.
2: 아, 미꾸라지들 빠져나갔다.
0: 얘 부역자들 얘와 관련된 애들 다 잡아들이라고.
2: 아, 노르웨이
0: 안에서. 그래서 어마무시한 민간인들이 다 끌려와가지고 수용소에서 많이
2: 숙청당하는구나.
0: 숙청당하고 희생당해요.
2: 와.
0: 이것 때문에 노르웨이 국민들이 아 쟤는 진짜 매국노가 아니라 진짜 나쁜 삐삐비구나.
2: 아. 급익슬링이 그리고 진짜 나쁜 삐삐으로 유명해진 게 그 유대인 학살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요.
0: 예. 유대인 오슬로 거리에서 유대인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있죠. 이름만 봐도 유대인을 알 수 있으니까. 뭐 숫자는 약간 다른데 그 노르웨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아우슈비츠로 다 보낸 인물도 급익슬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철저한 반공주의자다 보니까 네. 파업 절대 인정을 안 해요.
2: 예.
0: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한번 파업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경찰을 하나 보내요. 네. 그래서 주동자가 여자가 두 명이었거든요. 예, 예. 잡아오라고. 그런데 네. 경찰이 딱 가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 노동자들은 죄가 없어요. 아니 밀린 임금 달라고 하는데 그게 왜 죄냐. 그래서 항명을 합니다.
2: 네.
0: 난 체포 못하겠다.
2: 경찰들이?
0: 그 예. 경찰이요. 예. 이 여성 노동자 체포 못하겠다.
2: 민중의 지팡이. 예.
0: 그렇죠.
2: 예.
0: 아이고 지팡이에요. 네. 그래서 돌아와요.
2: 네.
0: 여기 또 급익슬링 격분을 해요.
2: 왜요?
0: 항명했다고.
2: 민중의 곰팡이.
0: 제 곰팡이에요?
2: 급익슬링, 급익슬링.
0: 아이고.
2: 아니, 급익슬링,
0: 급익슬링.
2: 예예예. 예, 예. 와.
0: 그래서 급익슬링 너 네 명령 항명했다고 해서 예. 그 경찰을 또 총살시켜 버립니다.
2: 야, 진짜 나쁜 놈이네.
0: 아,
2: 그렇습니다.
0: 자, 어쨌거나 지금 1944년이 와요.
2: 네.
0: 44년도에 노르망디 상륙 성공하고 이때 당시 소련이죠.
2: 네.
0: 소련도 히틀러한테 뒤통수 맞은 다음에
2: 네.
0: 어마무시한 붉은 군대가 동부 전선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2: 네.
0: 작살을 내고 있었거든요.
2: 예, 예.
0: 그 나치 독일을요.
2: 독일을, 예.
0: 그래서 나치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땐 샌드위치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0: 서쪽에서는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전, 동쪽에서는 붉은 군대
2: 소련.
0: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지는 거예요.
2: 예.
0: 히틀러와 손을 잡았던 유럽의 각 독재자들이 그때부터 손절을 해요. 어차피 이 전쟁은 지니까.
2: 네.
0: 크비슬링은 손절을 안 합니다. 자기 정신 승리였어요.
2: 네.
0: 우리 히틀러 총통은 질 리가 없다.
2: 무너지잖아.
0: 무너지잖아. 아,
2: 지금 충견이에요. 크비슬링은 히틀러 충견입니다.
0: 예. 우리 히틀러 총통은 지잖아. 웬걸? 졌죠.
2: 졌죠. 예.
0: 근데 크비슬링은 일단 검거가 돼요.
2: 네. 어떻게 되나요? 크비슬링 그래서.
0: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 안 해요.
2: 아, 무죄다.
0: 난 무죄다. 히틀러 만난 적도 없다.
2: 사진 있었는데.
0: 사진 있었는데.
2: 예.
0: 그리고 내가 했던 건 다 노르웨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재판 내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예. 나는 노르웨이 국민들을 위해서 저런 걸 독재를 한 것이다. 근데 계속 불리한 증거들이 나와요.
2: 그렇겠죠.
0: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2: 어.
0: 총살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노르웨이를 위해서 봉사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내놓습니다.
2: 아, 심지어 그때 이미 노르웨이는 이미 진작에 오래전에 사형제를 폐지했던 나라인데 급익슬링 사형시키려고 한시적으로 사형 허용했다고 합니다.
0: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형시켜요.
2: 야.
0: 당시 그 노르웨이 대법원의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2: 예.
0: 노르웨이 헌법. 헌법은 사회 구성원을 처형시킬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사회 구성원이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할 때는 헌법이 그를 처단할 수가 있다.
2: 야, 이건 좀 노르웨이 사람도 아니지만 속 시원하네요.
0: 속 시원하죠.
2: 예, 예, 예.
0: 아, 이래서 수많은 나쁜 놈들은 많았지만 크비슬링이 매국노가 된 이유는 뭐냐면 등에 나치를 얹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국민들을 괴롭혔던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국노였다.
2: 끝까지 나는 무죄라고 외쳤던
0: 나는 무죄다.
2: 정말 뻔뻔한 매국노. 영단어로도 지금 쓰이고 있는
0: 크비슬링
2: 크빅슬링이었습니다. 세계의 매국노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0: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세계사의 길이 남을 매국노 두 명을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가 한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로 꼽은 인물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완용, 윤덕영보다도 한수 위로 본다는 매국노가 있었으니 바로 고려시대 몽골이 침입했을 때 활동했던 홍다구라는 인물입니다. 홍다구, 이름이 좀 생소하신가요? 이 사람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잡지사 홍다구 이렇게 검색해보시고 열받으시는 김에 이열치열 전법으로 막바지 더위를 이겨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S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60대 남성 실종자가 사체로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엔 장 씨 외 또 다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해 수색 작업을 중단시킨 담당 경찰관을 긴급 체포해 추가 사례 등을 조사 중입니다.

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포르말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해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실시했고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정보가 발생함에 따라 어제부터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서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쇼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민 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이번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잘 이용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정부도 모르는 채로 SNS에 올리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연습 축소 관련된 부분들의 말씀도 계속 나누고 계속 끌어가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재판에서도 반복되면 공소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뒤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권특검은 종합특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재차 규정하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 기록을 압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해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진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최근 손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 구청장의 과거 보좌관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9.4도, 습도는 68%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꿈꾸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한다.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윌키오의 마음의 길을 통하여 중 일부입니다.
4: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이것 없이 이직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HR 플랫폼 리멤버를 운영하는 드라마인 컴퍼니 최재우 대표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누적 500만 건의 스카우트 제안이 오고 가는 인사관리 플랫폼 리멤버의 대표가 제안하는 이직의 필수 조건.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4: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3: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4: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아, 이런 우레와 같은 박수 함성은 정말 처음 받아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소개받은 리멤버 서비스를 만든 창업자이자 대표 최재호라고 합니다. 아, 저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또 참 인사가 만사다 이런 생각들 늘 평소에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다 그런 고민들 많이 있으시죠? 아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멤버라는 서비스 만들고 또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여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멤버의 비전이, 리멤버가 하고자 하는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데요. 리멤버는 프로페셔널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향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리멤버 안에서 벌써 누적으로는 500만 건 넘는 스카우트 제안이 오갔고요. 오늘 하루에도 벌써 만 건 이상의 그런 스카우트 제안이 쏟아지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뭘까요? 이런 준비를 잘하면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없습니다에 대한 기대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직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네. 아니 수많은 지금 이직의 장을 열어놓고 오만 유혹거리를 쏟아놓고 막상 그 장을 누구보다 크게 만든 장본인인 서비스가 리멤버이고 또 그걸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의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한다. 이직이 많이 일어나야 돈을 벌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도 드셔서 의아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이력서를 많이 보시는 또 인사 담당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공감도 되시는 얘기실 수도 있을 텐데 자주 이직하면 로열티가 없어 보여서가 핵심일까요? 금방 왔다 또 나갈 것 같아서가 핵심일까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러면 뽑고자 하지? 라는 질문부터 다시 한번 해봐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성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는 찾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쌓아야 되는 그것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만들어낸 성취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취의 경험은 고스란히 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이고 내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직의 어떤 유혹들이 뭐 리멤버 안에서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꼭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정말 충분한 성취의 경험을 쌓았는가? 라는 질문이 큰 그 기준의 잣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을 할 수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연봉의 조건의 어떤 유혹이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뿌리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옮기게 되면 나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성취의 경험이 축적되기보다는 계속 좋은 허울 좋은 껍데기만 쌓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내공은 사실은 쌓이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껍데기는 금방 탄로가 나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충분히 이곳에서 몰입한 경험을 통한 성과를 냈다. 충분한 그 성취의 경험이 쌓였다. 오롯이 나의 내공이 된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면 더 좋은 기회를 열어놓고 또 다른 또 관점에서의 성장과 성취를 위해서 또 도전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짧게 있고 길게 있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1년을 있냐 10년을 있냐라는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에서 충분히 이 성취의 경험을 쌓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 기회들의 연결 또 기업에서의 채용 뭐 이런 것들을 목도하다 보니 기업이 정말 선호하시는 그런 이력서의 특징들 를 저희가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참 귀한 그런 부분들이다 싶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이력서를 한번 봐볼까 해요. 첫 번째는 이 일을 해봤다라는 것들을 쭉 기술해서 나열된 이력서입니다. 아마 가장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의 이력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도 참여해봤습니다. 이 팀에도 가봤습니다. 이 일도 해봤습니다. 혹은 최근에는 새로운 솔루션과 툴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 툴도 써봤습니다. 이 솔루션도 써봤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른 관점을 한번 봐볼까요? 이런 성과를 내봤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어떤 인재에 우리가 더 끌리게 되나요? 네. 우리는 해봤던 태스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내본 이 성취의 경험을 우리가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라고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필해야 되는 것도 그것이고 기업이 인재로부터 사는 것도 사실은 성과를 만들어 본 그 경험과 역량을 사는 것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은 경력직 수시 채용이 굉장히 대세가 되어가고 있지만 사실

사실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신입 공채 중심으로 많은 채용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 입장에서 취준생을 거쳐서 써본 첫 번째 이력서가 뭔가의 성취 경험을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곳에서 뭐 이런 공부를 했어요 라는 것들 중심으로 썼던 이력서가 우리 머릿속에 사실은 있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경력직이 되는 순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런 무기가 있어요, 이런 무기가 있어요가 아니라, 나 이런 무기로 이런 성과 낼수 있어요, 낼수 있어요로 어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력직의 이력서는 달라야 됩니다. 해봤다, 해봤다, 참가해봤다, 쓸줄 안다가 아니라, 내가 그 무기로 이 전쟁에서 이겨봤다, 이 성과를 내봤다라는 프레임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양에서는 좀더 익숙한 형태들의 경력 기술서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겠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많이 체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력서에 이 어떤 성과를 내봤다라고 하는 성취 경험을 어필해야 되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력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멤버를 위해서 절대 아니고요. 하나의 성취의 경험이 생길 때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력서 올려주세요, 리멤버에 그게 아니라 하나의 성취 경험이 생길 때마다 이력서 업데이트를 하는 습관을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무언가가 오롯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경험들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내가 그냥 읽어서 이해하는 것과 내가 그걸 글로 써보는 것과 남한테 가르쳐 보는 것과 단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력서도 한번 정리하다 보면 오롯이 내 손으로 내 글로 써보면 그것이 나의 정말 자산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내공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나의 자산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하나의 커리어 자산 관리라고 명명하면 어떨까?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분야에서 정말로 이름 날리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정말 러브콜들 이만큼씩 쌓아서 평상시에 일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들 정말 이 커리어 자산 관리에 정말 달인이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하나 일 쳐내고가 아니라 뭔가 하나의 오롯이에 만든 성취 경험은 그대로 본인의 내공으로 자산화시켜 버리십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도 꼭 한번 공유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이 변화들이 많은 우리 비즈니스 환경이죠. 그런 시점에 과거보다 좀더 중요해지는 또 하나의 지점들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여기 두 명의 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기가 아주 뛰어나지만 팀워크는 좀 아쉬운 사람. 두 번째는 반대로 개인기는 좀 아쉽지만 정말 훌륭한 팀 플레이어인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인재가 더 기업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기업들이 고민도 좀 하셨습니다. 특정한 직무에는 고민을 많이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슈퍼 개발자 한 명이 100명보다 더한 프로그래밍 역량을 갖고 있다며, 그러면 협영 역량은 좀덜 해도 괜찮을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요, 거의 기업들은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택합니다. 훨씬 더 협업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저두 사람을 놓고 우리 팀에 누군가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랑 일하고 싶으세요? 네, 무조건이죠. 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결국 일을 더잘 되게 만들죠. 근데 과거보다 훨씬 더 협업과 이 콜라보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내 일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거의 하나도 없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예 산업 간의 합종 연횡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업 간의 파트너십은 당연한 기본 전제이기도 하고, 부서 간의 협업, 팀 안에서도 협업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어떤 기본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훈련받지는 못했죠. 학교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프로페셔널로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선호하냐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인재분들을 이제 만나보고 또 기업들의 추천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 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한 문장인데요.

이분은 1 플러스 1을 3으로 만들 수 있는 인재라는 거예요. 제가 인재에 대한 수식 중에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업적으로 이 사업과 이 사업을 같이 결합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라는 관점에서 저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한 사람의 일로서 저런 표현은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일을 그냥 잘 문제없이 되게 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차원의 일로까지도 승화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이거는 극찬입니다. 두 명을 뽑을 수 있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아예 일의 차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와, 정말 참 귀한 인재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점점 시대가 개인주의에 대한 성향들을 좀더 가지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협업에 대한 즐거움을 알고, 그걸 굉장히 잘하고자 하는, 실제로 잘하는 그런 인재들은 정말로 더 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네,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리멤버를 만들고 있는 저희 리멤버 팀도 그 중요성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가치로서 저희는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두고 있고, 그 지향점은 같이 일을 하면 힘이 나는 동료이냐 관점에서 서로를 동기부여한다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저 핵심 가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늬만으로 있는 핵심 가치는 또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채용할 때든 뭐 인사 성과 평가할 때든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죠. 그래서 저희 성과 평가하는 항목 중에 이제 한 꼭지로 협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이 동료는 같이 일했을 때 우리가 성과를 잘낼수 있는 그런 동료이냐 관점에서 우리가 또 협업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 이제 벽에 있는 붙어 있는 사진 어젯밤에 이제 찍어 넣어 봤는데요. 곳곳에 저런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있는 문구는 나는 함께 하고 싶은 동료인가요? 라고 하는 문구가 우리의 팀 스피릿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서 협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도 하고 고치도 하려고 네, 저런 노력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변화가 정말 가파른 그런 시대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가 과거에 있었을까? 문제는 앞으로는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그 트렌드 어떻게 쫓아야 되지? 계속 그런 강조들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업에서 적용하시겠습니까? 빨리 학습하세요. 뭐 이런 고민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잠깐 차치를 하고 다른 관점의 얘기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뭐, 기업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다들 화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애자일 이 업무 프로세스가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 회사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고민하셨을 성과 관리 방법론에서 또몇년 전에 OKR이 어떻게 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또 시사점을 줄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여 볼까. 뭐, 최근에는 챗GPT를 가지고 생성형 AI를 어떻게 또 우리 업무들의 회사에 써봐야 될까? 뭐 계속 그런 고민들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고민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이유는 결국은 자기 중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화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인데, 자기 중심을 갖고 이 변화를 바라보고 맞이하면 변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잠깐만 놓치고 트렌드를 쫓고 변화만 중요하게 바라보면 오히려 휘둘리는 거죠. 내가 뭐 하려고 사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이러고 있었지? 잊게 됩니다. 그럴수록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생기더라도 변하지 않을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너무 모두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에서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회사의 업에서 변하지 않은 본질은 뭘까? 경쟁사가 변하고 산업의 구도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도 우리 업의 본질은

일은 무엇인가라는 고민들. 내가 하는 이 직군과 직무에서 계속해서 변하지 않을 그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자기 중심을 가지고 변화들도 잘 받아들이면서 더 그것을 휘둘리는 변화가 아니라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의 시대에 또 하나 한번 강조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긴 호흡으로 좀 멀리 볼수 있는 그런 안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기적 이해타산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사실 찾기 쉽지 않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단기적 이해타산을 놓고 움직이지 않고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때로는 바보라는 평가도 듣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것 같아요. 근데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바라본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더 좋은 나의 성장과 성취의 이익의 길일까? 오히려 좀더긴 호흡과 안목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나의 성장과 성취에 더큰 이익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리멤버 창업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과정 동안 만만치 않은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굴곡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저긴 호흡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본질들 바라보면서 같이 해왔던 정말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리멤버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가. 단기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같이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는 그 기업의 이 주춧돌의 힘이자 든든하게 받치는 척추의 힘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기초 체력이 달라지고, 성장의 잠재력이 달라지고, 할수 있는 게임이 아예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확신과 어찌 보면 증명을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더 빨라질 것 같은 때로는 우려가 있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자기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여전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그 본질에 대한 통찰의 고민들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긴 안목으로 멀리 볼수 있는 그 시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시오. 커리어의 성장이 연봉의 성장이 아니라 나의 성취의 축적이고 나의 내공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적인 커리어 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기회와 수많은 러브콜들이 오게 됨을 이러한 스카우트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 국내 최대의 헤드헌팅 회사를 하고 있는 리멤버의 대표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건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이것 없이 이직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최재호 대표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박주연이 부른 그댄 왠지 달라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 변화 그 자체가 역량입니다. 니덴 컨설팅사의 컨설턴트 니디 아그르왈 씨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회사는 원래 하하 하는 곳이다 라고 하죠. 하라는 대로 하는 곳. 니디 아그르왈 씨는 한국까지 와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나 고민하던 중 친구의 한마디를 듣고 직접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의 한국인 팀원과 함께 세 가지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과정과 그 방법을 소개하겠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 온 신입사원의 회사 문화 도전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도에서 온 니디 아그라발리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이런 생각 혹은 고민 한 적 있나요? 아, 회사 가기 너무 싫다. 에이, 그만두고 싶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면 회사 성장에도 도움되지 못하고 회사가 내 성장에도 도움되지 못하는데 내 커리어가 어디에 가는 거지? 이런 고민들 저는 많이 해봤어요. 어느 한 시점에 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몰라서 술에 의존한 적도 있어요. 일주일에 네 번이나 술 마셨어요. 언제 그럴 때가 있을까요? 저 일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외 전략팀에 간 적이 있어요. 해외 전략팀에 제가 갔는데 제가 첫 번째 팀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엄청 좋은 인재다. 나 여기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해서 갔는데 첫 번째 날에 입사해서 킨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규칙이 이럽니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인사팀에서 니디님 근데 니디님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팀원이니까 팀 배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그냥 피어 있는 데에 앉으면 돼요. 내가 알겠어요. 근데 혼자잖아요. 첫 번째 팀원이니까 회사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어떤 서비스인지 이걸 알려드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외 시장 조사 했던 팀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오케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내가 너무 하느님 도와주셨네요. 그래서 갔는데 근데 꽃팀 입장에 팀원분 입장에서 나도 일이 많은데 왜 갑자기 외국인이 와서 나한테 다 알려주라네? 귀찮다. 그래서 가끔 미팅에다가 저를 초대 못하는 거 깜빡할 때도 있었고 제가 뭔가 물어보면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엔 알겠다. 뭐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서 한 달 정도 다녔는데 제가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고요.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친구한테 가서 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런 고민이 많다. 했는데 회사 친구분이 한번 인사팀에 가보는 게 어때? 인사팀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봐. 그래서 내가 알겠어. 그래서 갔어요. 인사팀에 디디님 고생이 많으셨어요. 한번 저희도 고민해볼게요. 저희도 외국인이 많진 않아서 이런 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알겠다 왔는데 이 인사팀이 이제 그 팀원 팀장님한테 가서 디디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팀장님이 팀원분한테 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협조를 잘 해줘라. 왜 이러냐. 근데 그 팀원분이 나의 불만을 윗사람한테 가서 했네. 이 여자가 엄청 불만이 많아서 회사에 있는 다른 친구분들한테 니디님이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이런 거를 이야기를 좀 하고 다녔나 봐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제가 몰랐어요. 2주 후에 제가 다른 팀원들한테 다른 팀의 다른 사람한테 한번 밥 먹을까요? 아 저희는 저희 팀분이랑만 밥 먹습니다. 혹은 한번 이런 거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 니드님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메일로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를 못하고 저랑 같이 하면 제가 또 윗사람한테 가서 뭔가 할까봐 무서워하는 거죠. 천천히 제가 그래서 혼자 다니기 시작하고 거짓말 안 하고 6개월

동안 제가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은 적이 7번입니다. 나머지 그냥 혼자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여기에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회사 성장에 도움 줄수 있는 무늬가 아니네? 그리고 내 성장에도 여기 도움 줄수 있는 게 아니네? 근데 그래서 다시 친구한테 갔죠. 야, 어떡하냐? 우리 회사는 이렇다. 친구가, 디디야, 지금 이직하면 안 돼. 6개월밖에 안 됐다. 6개월에 이직하면 좋을 게 없어. 네 포트폴리오 좋을 게 없어. 그리고 다른 회사 가면 달라질 게 없어. 똑같아. 어디 가든 하하 하는 거야. 내가 하하? 하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좋네. 하란 대로 한다. 이거를 알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 가서 하란 대로 팀 만들라고 해서 팀 만들었고 1년 반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근데 뭐 하는 건지 한국 와서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게 맞나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때 천천히 술, 코로나가 더 좋고 할수 있는 게 술밖에 없으니까 술 마시기 시작하고 그때 어느 한 시점에 외국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다시 똑같은 고민을 거기 해봤죠. 야, 이런 게 있는데 나 회사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 내 커리어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친구가, 그래서 네 고민은 회사 분위기가 바꿨으면 좋겠다. 회사 문화가 어떻게 바꾸면 너도 잘 다닐 수 있다. 이런 거지. 내가, 맞아. 회사가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여기서 내가 뭔가 막 팀워크라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꼭 회사가 바꿔야 돼? 네가 보고 싶은 거를 네 팀에서 네가 바꾸면 되잖아. 네가 만들고 싶은 문화를 네가 만들면 되잖아. 근데 맞더라고요. 저 팀원분들이, 제가 뽑은 사람들이 그때 15명이었어요. 제 팀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가치가 세 가지 있었어요.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게 회사에서 저 이래도 되나요? 아니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안 해요. 라는 대답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뭐 잠깐 커피 마셔와도 되나요? 안 돼요.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가 어때요? 안될 겁니다. 니디님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볼까요? 아,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요. No, no, no 라는 대답이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는 못할 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여기 그냥 말을 하지 말자. 그냥 하하하자. 그래서 하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 성장에 내가 도움될 수 없고 재미가 없어지고 아우 왜 다니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이 노노를 노 하자. 안 된다고 하는 걸안 된다고 하자. 그러니까 아예 좀더 사람들이 조언적으로 의견 줄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긍정적인 마인드세트가 중요하다. 저의 첫 번째, 제가 주고 싶었던 가치가 긍정적이고 성장적인 마인드세트.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는 거야. 나 혼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세트로 같이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했던 게 피드백 폼입니다. 제가 쉽게 할수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지금 어렵나요? 써주세요. 혹은 언제든지 가서 마음 편히 본인 피드백 아이디어를 여기에서 4개 해주세요. 이거를 첫 번째 변화로 만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을 다 같이, 저희 팀원들을 다 같이 만나서 이런 아이디어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런 1시간 세션을 시작했어요. 그때 변했던 거는 옛날에 미팅에다가 저 혼자서 이야기하고 다닌 것 같았어요. 회사에 윗사람만 이야기하고 나는 그냥 듣고 있다. 미팅 언제 끝나냐. 이런 일이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러면 어떨까요? 의견 주기 천천히 시작하는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두 번째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받은 적이 없다. 나는 회사한테 회사가 내 가치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칭찬입니다. 회사에서 칭찬 많이 하잖아요. 우리 팀이 야근을 많이 해서 잘했어요. 이런 칭찬 말고요. 이김 매니저가, 제가 알고 있는 성이 많지 않아가지고 김이나 이 매니저가 우리 회사에, 아니 이 프로젝트에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이런 거를 했다, 이거를 크게 말하고 인정하는 것을, 누군가에 칭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를 한국에서 많이 안 하지만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employees for

Insight라는 프로그램이 외국에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뭐 하냐면 커뮤니티에, 컴퍼니 커뮤니티에 어떤 직원이 좋은 성과를 내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다른 팀원분이 이런 이런 사람이 이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이런 거 잘했다 이런 인정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팀원이 내가 뭔가를 이 회사를 위해서 했구나, 내가 내 스킬이 너무 도와줬구나, 나는 잘하고 있구나,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런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주고 싶었던 첫 번째 가치를, 성장적인 마인드세트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가 작은 변화로 좀 더 변경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더 있었어요. 바꾸고 싶은 부분. 다양성과 포용성이에요. 아,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 무조건 외국인 아니에요. 외국인, 한국인 이런 건 떠나서. 경험치 다양성. 1년 차인지 20년 차인지. 우리도 회사에서 20년 다닌 사람의 의견이 무조건 중요하고 1년 차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듣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죠. 혹은 개발자는 더 중요하고 디자인이나 인사팀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 의견 듣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되나요? 안 되죠. 모두 사람들이 같이 나는 차별을 당하면 싫잖아요. 그럼 남들도 차별을 당하는 싫습니다. 그럼 이 다양성을 포용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서로서로 서로 어떤 사람들이랑 다니고 있는지 좀 더 알게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랑 회사 다니는지도 모르니까 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런 기회가 너무 적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 우리가 누구랑 다니고 있는지 이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첫 번째로 했던 게 이게 너무 사소하긴 한데 TGIF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더라고요. 외국에 Thank God it's Friday. 금요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음 날은 거의 주말인데 그래서 Thank God it's Friday라는 거는 제가 첫 번째 다녔던 회사에서도 했던 건데 2주에 한 번씩 그냥 회사에서 팀 액티비티 2시간 잡습니다. 그러니까 4시부터 6시 TGIF하고 바이바이 하는 거. 그럼 거기에서 다양한 게임으로 아니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정말 게임을 많이 했어요.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맛있는 피자 같은 거를 엄청 막 잘해놓고 이런 걸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팀워크를 조금 더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다니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랑 이런 게임 하면서 이런 스킬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구나 이런 약간 좀 더 협조적인 마인드셋 팀워크 같은 마인드세트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건 이건데 외국에서 했던 사례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Slack 아시나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Slack에서 했던 그런 노력이 첫 번째로 있는데 Donut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Donut가 챗봇 같은 무엇이거든요. Slack에다가 무엇이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회사에 랜덤하게 두 사람을 태그해서 이번 주는 당신 둘이 커피챗 하시죠. 그러니까 뭐 개발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디자인 분들이랑 커피챗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별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해라 그런 이야기 해라 아무것도 없고 너는 어떤 사람이다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나는 이런 사람이랑 다니고 있구나 혹은 가끔은 상황을 알려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 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이런 시선으로만 볼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는 데가 생기잖아요.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가 많았대요.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신뢰입니다. 우리가 우리 팀원분들을 신뢰하고 있나요? 정말 신뢰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마이크로 매니징 많이 당했어요. 결정하면 이거 책임 네가 줄 거야? 이거 잘못하면 회사가 보는 손해가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망설이거든요.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지금 한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 많이 했죠. 재택근무 많이 했는데 그럼 이 회사에서 20분씩 컴퓨터에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으면 전화가 와요. 인사팀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20분씩 컴퓨터를 아예 움직이지 않았는데 뭐 했냐? 이런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거나 중간에 담배 피거나 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으면 미리 말하고 가야 돼. 지금은 화장실을 갑니다. 이게 신뢰인가요? 아니잖아요. 감시하는 거잖아. 너 일하고 있어. 근데 컴퓨터 앞에 있는다고 해서 일하는 건가요? 저는 컴퓨터 앞에 그냥 정말 4시간씩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그렇진 않잖아요. 여기에 반대 사례를 한번 봐봅시다. 구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글의 구글 20% time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20% time.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본인이 직원들이 있는 20% time을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 하고 싶은 일, 고치고 싶은 것에 투자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 일을 안 해도 된다. 회사에서 주는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정도 우리가 일하죠. 4일 정도 회사 일을 팀에서 주는 일을 하고 하루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날이 있대요.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일어난 플랫폼 아니면 서비스 세 가지 있어요. 지메일이랑 구글 뉴스랑 우리가 많이 사용,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드센스 다 이 20% 타임에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신뢰를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약간 아이디어를 해라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직원들도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저도 저한테 좀 시간을 주고 계속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나 할 수 있는 게 할게 해주면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신뢰를 우리가 한번 줘보는 게 어떨까요? 이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태스크를 마무리하면 너 언제 일하는지 나는 상관없다. 아침에 5시 일하든 새벽에 3시 일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바꿔보니까 제가 이거 딱 4개월 했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게 4개월 했는데 처음에 아무 말 없었다가 니드님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 어때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니드님 회사 너무 재밌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좀 왜 내가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때 그 외국인 친구의 말이 생각났죠. 네가 만들고 싶은 변화를 보고 싶은 변화를 네가 만들면 되잖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간디 인도 사람이니까 간디지를 좀 좋아하는 게 맞는데 간디지가 be the change you want to see in the world 라는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보고 싶어한 변화를 네가 만들면 된다. 너부터 변하면 다른 건 변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너를 존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네가 먼저 존경하면 된다. 사람들이 웃어주게 바란다면 먼저 웃어주면 된다. 인사하게 바란다면 먼저 인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부터 변하자. 이걸로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건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이것 없이 이직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최재호 대표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의 제목은 변화 그 자체가 역량입니다. 였고요. 컨설턴트 니디 아그르왈 씨의 강연이었습니다. 이어서 돌리 파튼이 부른 9to5까지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블랙 사바스가 부른 체인지스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3: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원룸에서 60대 남녀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쯤 시흥시 한 다세대 주택의 A씨 원룸에서 A씨와 그의 지인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A씨가 평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을 써온 것으로 보이는 메모장이 발견됐으며 외부인의 침입 흔적 등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영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기소됐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서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민 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60대 남성 실종자가 사체로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장 씨 외에 또 다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해 수색작업을 중단시킨 담당 경찰관을 긴급 체포해 추가 사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개명 등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한 곳에만 방문하면 다른 금융사의 정보도 자동 변경되는 일괄 갱신 방안이 추진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늘 관련 시스템 개발과 연계 등을 거쳐 개선된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 추락 사고가 잇따른 인천대교에 2.5m 높이 와이어형 안전 난간이 설치됩니다. 인천대교 운영사는 올해 안에 설계를 발주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09년 개통 이후 인천대교에서는 총 104명이 바다로 추락해 78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IBK 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800억 원대 대형 금융사고를 두고 허술한 내부 통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기업은행이 대출금은 직접 내주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겼고 800억 원대 사고가 터지고서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해외 법인의 허술한 내부 통제와 종결 보고만 기다리는 금감원의 뒷북 감독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오늘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김 대표가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발언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7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0: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3: DS 대성하우징.
1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5: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16: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가수 허찬미 씨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0: 박연입니다.
1: 내 뜻과 상관없이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2: 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초대 손님도요, 그런 상황을 겪으셨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0: 네, 아마 너무 또 반가운 얼굴이실 것 같아요. 미스트 트로트 2의 트로트 미녀 가수 허찬미님을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텐션이
1: 좀 맞아요. 트롯을 하려면 이 정도 돼요.
3: 이거 살짝 낮춘 겁니다.
1: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1: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우리 트롯 경연 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에 익으실 텐데.
3: 네네.
1: 요즘 그럼 트롯 가수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3: 네, 지금 열심히 네. 앨범 내고 제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떤 곡인지 한번 살짝 맛보기로 한번 좀.
3: 그럴까요?
1: 네네네.
3: 자,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입으셔서 이런 아니, 부르기가 약간 민망하네요. 뭐,
1: 가사가 좋은데요. 뭐.
2: 노래가 약간 목회자들한테도 주의를 기다리는.
0: 그쵸, 그쵸. 맞아요.
2: 상당히 은혜가 됐어요.
1: 토요일 밤마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죠.
0: 역시.
2: 성도님들 많이 오시라고. 좋습니다.
1: 거의 뭐 주유소 앞에 풍선이 들리는 게.
2: 예예.
1: 아 원래는 그 트롯 가수가 아니었는데 네. 이제 미스트롯 2를 참여하시면서 네. 트롯 가수로 또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고.
0: 네 맞습니다.
1: 요즘 어때죠? 행복하세요?
0: 너무 행복해요.
1: 아 그래요?
0: 네. 처음부터 이 길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
0: 네 돌고 돌아서 네네. 온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트로트 가수로 맹활약을 하게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0: 네.
1: 원래 처음에 아이돌 가수 출신이었죠?
0: 맞아요.
1: 근데 한 번에 되셨어요, 아이돌 가수가? 오디션이 있잖아요, 원래.
0: 네네, 그쵸.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고 춤추는 걸 워낙에 좋아했다 보니까 네네. 그 예전에 K본부에서 쇼퍼 네. 비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 네. 그게 언제쯤 얘기해? 쇼퍼 비디오면 저 어렸을 때.
0: 아시죠? 아시죠? 알죠? 그 재밌는 비디오 영상들 네. 보내가지고 추첨해서 상품 네네. 받고 그 프로그램 안에 네. 이제 나도 TV스타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1: 있었어요.
0: 장기자랑하는. 네. 그거를 저희 언니가, 네. 친언니가 네. 저를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1: 아직 어릴 때?
0: 네. 그래서 거기에 나갔는데 네. 우연히 제가 방영이 되는 날에 네. SM 사장님께서 그 방송을 보시고 와. 프로그램 측에 연락을 하셔서 네. 이제 저에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SM이라는 회사에 가게 됐어요.
1: 봐봐.
2: 그거 하나로?
0: 네.
1: 누군가에겐 엄청 어려운 장벽이 누군가에겐 그냥 맞아. 찾아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살 때쯤이에요?
0: 그게 13살.
1: 13살 초등학교 6학년 그 나이 때 그냥 SM에서 전화 온 거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1: 지금도 SM 앞에 번호표 뽑고 줄 서 있는 애들 그렇게 많은데 수백 명 있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1: 근데 그냥 저 전화가 온 거 아니에요?
0: 네. 이야,
2: 그러니까 단번에 이렇게 이런 기회가 온 건데 아니 가족들 반응도 그렇고 특히 부모님 너무 좋아하셨겠는데?
1: 아, 좋아하시죠.
0: 아 근데 사실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네네. 예전에는 가수를 하셨어요. 아빠께서는 이제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을 하시고 엄마께서는 이제 가수셨어요.
1: 그래가지고
0: 두 분이 이제 오아시스 레코드 회사 예전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레코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레코드사에서 두 분이 이제 만나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건데
1: 작곡가와 가수를 만나서
0: 네네.
1: 와.
0: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먼저 활동을 하셨다 보니까
1: 예, 예.
0: 아, 이 가요계 시장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아시다
1: 맞아요.
0: 보니까 썩 이렇게 처음에 흔쾌히
2: 맞아요.
0: 응원을 해주시진 않았는데
2: 우리 딸이 그 길을 간다는
0: 네,
2: 거
0: 네.
1: 너무 어리니까
0: 강력히 반대를 하셨다가
1: 예.
0: 제가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는 그때 SM의 그 당시에 동방신기 가수도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좀 가요계 시장이 많이 바뀌었구나
1: 예, 예.
0: 조금 믿어도 되겠다, 내 딸 시켜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께서 이렇게 흔쾌히는 아니지만 그래 너가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3: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데뷔했을 때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1: 네.
3: 너무 행복했죠.
0: 너무 행복했죠.
1: 무대에 섰을 때.
0: 네. 아 드디어 5년 동안 연습생 생활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구나.
1: 네.
0: 또 남녀공학이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최초로 혼성 그룹이었기 때문에

0: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고 네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센세이션했다고 생각을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 데뷔했을 때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음원 차트 성적도 굉장히 높았고 예, 예.
1: 방송 많이 했어요.
0: 네, 네. 여러 그 예능 활동도 많이 해서 예, 예.
2: 목사인 제가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0: 정말요?
2: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래서 막 스케줄 하면서 활동할 때 와, 이게 그동안 내가 바라던 그 꿈을 정말 이뤘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사실 뭐 그 기획사 입장에서도 이제 그 남녀공황이 굉장히 될 걸 터질 거라는 이제 기대를 받았기 그쵸? 때문에
0: 네.
1: 또 그 회사가 여러 가지 그 상황상
0: 네.
1: 될 때였거든요.
0: 네,
1: 되고
0: 맞아요.
1: 있을 때 뭐든지 되고 있을 때라서
0: 맞아요.
1: 더 이제 이건 된 거다라고 이제 프리미엄을 가지고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1: 근데 어떻게 됐나요?
0: 아 이게 또 워낙에 주목을 받다 보니까
1: 네.
0: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1: 이게 참
0: 이게
1: 뭐
0: 사실
1: 뭐 좀 운때라는 게
0: 네, 감사하기도 한 건데 아 이게 좀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으면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안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들 정도로 멤버 중에 이제 남자 멤버 중에 관련된 이제 한 여성분이 미투 글을 올렸었어요.
2: 예. 당시에 또 막 미투가 또
0: 네.
2: 이렇게
0: 그래서 근데 그 글이 너무 큰 화제가 돼서
1: 네.
0: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저희 그룹명과 뭐 똥 땡땡 돌
1: 네,
0: 뭐
1: 네,
0: 이렇게
1: 네.
0: 맞아요, 맞아요. 계속 언급이 며칠 동안 그렇게 되면서 해체가 됐어요.
1: 아이고 그 한 친구 때문에.
0: 네.
1: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엔 결국 그 글을 올린 분이
0: 네.
1: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었죠.
0: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와서
1: 네.
0: 대표님께 사실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서로 이렇게 잘 교제하고 있는 사이였었는데
1: 예.
0: 뭔가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올린 글이었다.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대중분들은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2: 그럼요.
1: 아니 불 지른 다음에 화가 나서 잠깐 불 났어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이미
0: 그쵸,
1: 다 불타버리는
0: 거예요.
1: 이미 다
0: 불은 껐어도
1: 불 껐어도
0: 타져 있으니까.
1: 다 이미 다
2: 데뷔하고 1년 만에.
0: 네.
1: 아, 속상하죠. 그 얼마나 진심했던 준비한 멤버들과 그 스태프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얼마나
0: 네.
1: 허무한 결과예요.
2: 하나님 원망되고 막 그런 건 없었어요? 어땠어요?
0: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원망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또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 또 다른 길이 있겠지. 뭐 그때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남녀공학이니까 여성 멤버, 남성 멤버가
1: 네네.
0: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남자 멤버는 탈퇴가 되고 남은 구성원들로 유닛으로 또 파이브돌스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1: 따로?
0: 했거든요.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저희를 부르시더니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있으니 1, 2년 정도 이렇게 다시 연습하는 기간을 갖고 제대로 된 컴백을 하겠다
1: 예.
0: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 예.
0: 저는 또 청청병력인
1: 그래,
0: 거죠.
1: 맞아,
0: 5년 동안 연습을 해서 드디어 내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1: 앞이 캄캄하죠 뭐.
0: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1: 그럼요,
0: 거예요.
1: 그럼요.
0: 멤버들은 사실 잘못이 없는데 원망이 되는 거죠. 나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다른 멤버들이 연습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도 같이 2년을 다시 연습생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 그 당시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아 대표님 저 못하겠 못 기다리겠습니다.
1: 예.
0: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함을 갖고
1: 예.
0: 계셨더라고요.
1: 예.
0: 참미 너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1: 예.
0: 너가 정 원하다면 너는 다른 곳에 가서도 잘할 수 있는 친구니
1: 네.
0: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1: 예.
0: 제가 팀을 나오게 됐어요.
1: 아, 그러니까 저에게
2: 아 이게 전에 또 뭐 본인의 뜻과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거 연거푸 두 번이나 이렇게 됐는데
0: 네.
2: 어떤 스트레스
0: 네.
2: 이렇게 너무 극심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말로 못하죠.
0: 그 대표님이랑 이 얘기가 되기 전까지 다시 연습생 생활로 돌아갔을 때 제가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음식을 뭐만 먹어도 다 토를 하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토할 정도로. 근데 숙소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데 이제 걱정시켜드리기 싫으니까
1: 네.
0: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멤버 중 한 명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1: 예.
0: 언니가 좀 토를 너무 많이 한다.
1: 아.
0: 음식을 못 먹는다.
1: 네.
0: 좀 많이 아픈 것 같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0: 그 멤버의 연락을 받고 이제 와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를 한다고 하니까 위내시경을 하자.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료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분을 부르시더니 허찬미 환자분 사진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호사분이 이거 허찬미 환자 사진 맞다고 그 위 엑스레이 같은 거 이제 위 사진 이렇게 딱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저희 엄마한테 이거 60, 70대 위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네? 그러니까 당신 딸 죽이고 싶으면 계속 연애 시켜.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막 되려 화를 내시는 거예요.
1: 말투를 무당처럼 말하네.
0: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1: 충격 받아도 그러니까, 무당처럼 말해.
0: 21살에 처음 보는 위 사진을 보시니까 놀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위암이다.
2: 위암에 심각했구나.
0: 위암으로 당신 딸 죽게 만들고 싶으면 계속 연애 시키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두 달 동안 토를 했던 것 같아요.
3: 얼마나 힘들었어요.
4: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몸에서 그 반응을 해서.
0: 저는 즐겁게 나는 생활하고 괜찮은데.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가고 했던 건데 나도 모르게 몸에서 반응을 하고 있었다.
1: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머님도 속상하셨을 테고 이제 당장 때려쳐가 됐을 텐데 또 어디 나가셨죠?
0: 맞아요. 제가 그렇게 좀 약간 공백 기간을 가졌어요. 회사를 나오고 나서 근데 음악 방송을 자꾸 처음에는 일부러 피했었는데 집에서 쉬다 보니까 또 궁금하고 보고 싶고 하고 보니까 너무 더 무대에 서고 싶은 거예요.
1: 저게 제일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연습하고 나랑 같이 줄 서서 기다렸던 애들이 맹활약하고 있을 때. 우리 저 박유원 목사님도 비하고 같이 연습했거든요. 비하고 같은 연습생이었어요. 비는 비가 쉽지 된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때려치고 목사님 된 거예요. 머리 깎은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2: 뭐 물론 약간 악마의 편집이긴 한데 내용은 맞아요.
1: 같이 시사실에 있었는데 누구는 저 비가 돼서 나쁜 남자야 이러는데 나는 지금 계속 거기서 청소하고 있어.
2: 나쁜 남자.
4: 나쁜 것 같아요.
1: 예예. 그 무슨 알잖아요. 알죠. 그 제일 힘들어.
0: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 길을 꿈꾸면서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와서 그걸 해보면 어떻겠냐.
1: 또 경연이네.
0: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나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주목을 제가 원래는 그게 연습생들이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연습생들이 거기서 이제 경연을 하면서 최종 뽑힌 멤버들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이미 데뷔를 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 연습생이고 저만 데뷔를 했던 사람이어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찰나에 제가 그 촬영 전에 목을 무리하게 써서 성대결절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경연을 무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팀 미션이었는데 제가 언니가 그 성대결절에 걸려서 지금 고음이 잘 힘들게 나오는 상황이니 다른 팀 멤버가 이 파트를 맡아주고 나는 이제 그 벌스 파트를 맡겠다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제가 활동을 했었던 걸 아니까 멤버들이 무조건 언니가 해야 된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다 촬영이 되고 있었고 저는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팀 망한다 우리 팀 나 때문에 진다 이렇게 하고 인터뷰에서도 제가 지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대 결절이 걸려서 너무 걱정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2: 다 했는데
0: 계속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멤버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언니가 잘 안 나와도 괜찮은 언니가 해달라라는 결론이 되고 저는 원래 그 메인보컬 파트를 맡아서 이제 무대로 오르게 됐는데 뭐 어떡해요 당연히 성대가 붙지가 않는데 음이탈이 났어요 무대에서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약간 제가 아이들한테 욕심부려서 그 파트를 맡아가지고 실컷 무대에서 욕심부리더니 결국엔 음이탈을 낸
1: 이런 망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 거죠.
0: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또 처음

0: 이게 프로그램 녹화 시작할 때 입장할 때 이제 프로듀스 101이 101명이라는 네,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당연히 그 연습생들을 향해서 안녕하세요를 하고 연습생들은 또 저를 알아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인사한 장면만 또 편집이 돼서 아이들을 100명의 친구들이 인사를 해줬는데 저는 그거를 받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서 자리에 앉은 모습이 또 나가면서
1: 손가락을 부르네요, 그죠? 젊은 애들이 손가락을 부르게 만들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이탈을 또 욕심내서 결국에는 사고를 낸 이렇게 편집이 되면서 인성 논란이 뜬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에 인성이 떴어요. 허찬미 치면 허찬미 인성. 이게 그래서 좀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저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또 워낙 화제가 돼가지고. 그럼
1: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들에게는 그냥 꿈이었어요.
0: 네,
1: 그게 전부.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전국 아니 동남아 전 세계에서 젊은 어린 아이들 다 보는 프로그램이었죠. 네, 왜냐면 다 저게 되고 싶고.
0: 네.
1: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튄 거죠. 쉽게 얘기하면.
0: 맞아요.
1: 악플 많이 달렸죠, 그때.
0: 아, 악플을 많이 달린 수준이 아니라 저에 대한 거는 그냥 좋은 선플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뭐 허찬미 TV에서 꼴 보기 싫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 제 SNS 쪽지로도 많이 오고.
1: 뭐라고요?
0: 뭐 밤길 조심해라. 내가 만나면 너 죽일 거다. 뭐 허찬미 죽었으면 좋겠다. 뭐 거의 다 이런 글들이었어요.
1: 아이고 참 잘 버텨줘서 고맙네요. 정말 네,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2: 아니 예. 위도 정말 그 60대 70대처럼 보일 정도로 다 망가지고 악플도 너무 심하고 어떻게 버텼을지가 가늠이 안 돼요.
0: 사실 그 프로그램의 인성이 논란이 되고 나서 바깥에 나가면은 그분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제 허찬미 개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이렇게 생각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아요.
1: 생기죠.
0: 그래서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냥 밖만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제 방 밖을 안 나갔어요. 집 안에서. 그렇게 꽤 긴 시간 동안 은둔 생활을 했거든요. 집에 방에 있는 암막 커튼을 다 치고 아예 정말 조금의 빛 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또 먹지 않으니까 화장실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아예 나오지 않았던 거죠.
1: 위는 더 안 좋아졌겠네요.
0: 맞아요.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해는 되지만 또 걱정되시니까
1: 그럼요.
0: 20, 30분마다 제 방문을 여시고 확인하고 그냥 닫고 나가시고 이제 음식을 제가 밖에 나와서 먹지 않으니까 방에 갖다 주시긴 하는데
1: 못 먹죠.
0: 네, 먹지 않고 그냥 물만 조금 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저도 뭐 본능적으로 물은 조금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좀 보내게 됐어요.
2: 어느 정도 기간을 그렇게 지내셨어요?
0: 5, 6개월 정도?
1: 하루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죠?
0: 네. 네,
1: 저 그 마음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루가 1년 같고
0: 맞아요.
1: 많이 잔 것 같은데 몇 시간 안 지나고
0: 맞아요.
1: 물만 먹어도 토하고 막 그런 너무 잘 알죠.
0: 살 용기가 없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0: 이미 저의 이미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혀버렸고
1: 네.
0: 그거를 바꿀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0: 그거를 방송을 통해서야만이 알릴 수 있는데
1: 네.
0: 그런 기회도 없고 그냥 영원히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미지 속으로 다시 재기하기가 힘들겠구나. 내가 꿈꾸던 가수 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 저 버리셨으니까 저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버릴게요. 라는 생각으로 사실 극단적인 생각을 저도 했어요.
1: 예.
0: 부모님은

0: 지식에 뭐 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떠나 세상을 삶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걸 어디서 구매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 제 핸드폰 메모장에 이제 저한테 피해 주었던 사람들 제 SNS 계정은 저밖에 로그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랑 가족도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네. 그곳에 올리면은 아무도 삭제를 못하겠다 해서 아. 제가 그 모든 거를 약간 유언이죠? 아, 그렇죠. 그거를 다 써놨었어요.
1: 유언이자 겁수이자.
0: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이제 가야지. 세상을 떠나려고 네. 마음을 먹었었죠. 네.
1: 얼마나 그 비참했을까 싶고, 에휴, 왜냐면,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 뭐, 부모 생각 안 나냐, 누구 생각, 자식 생각 안 나냐는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0: 맞아요.
1: 이것만 아닌 세상이 있다면, 이 고통이 없는 세상이 있다면, 글로 가고 싶잖아요.
0: 네, 근데 너무 힘들었던 건, 제가 그렇게 악플이 달리는 거는, 그래도 견디기 힘들지만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 때문에 부모님하고 언니가
1: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죠
0: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0: S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5: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인재 양성의 오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잠들기 전 무심코 손에 든 휴대전화 화면을 10분, 20분 넘게 넘기다 문득 마음이 가라앉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지 않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보면 부럽고 닮고 싶다고 답했다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곧 SNS가 자존감을 떨어뜨린다고 답한 비율은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낮아지긴 했지만 중장년층에서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근사한 휴가 사진, 누군가의 승진 소식,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하루가 끊임없이 화면 위로 흘러가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화면과 내 오늘을 나란히 놓고 저울질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오래전부터 설명해 왔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상대방의 진짜 삶이 아니라 가장 잘 편집되고 가장 빛나는 순간만 골라낸 하이라이트라는 데 있습니다.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니 우리는 늘 치는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화면 너머의 상대방도

0: 는 서로의 하이라이트를 부러워하며 정작 자신의 하이라이트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견주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나만의 오늘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팔로워 숫자나 좋아요 개수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교는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는 일이지만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누군가보다 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누군가와 자신을 견주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음미하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왜 우울증이 오는 것인가? 우울증의 원인은 대체로 유전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꽤 많은 경우에 기질상의 우울증은 다양한 유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우울감에 빠질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울증을 내인성 우울증과 외인성 우울증으로 구별을 하였습니다. 내인성 우울증은 신체적인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았고 외인성은 상실 체험이나 과도한 요구, 탈진, 결혼 생활의 실패,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후에 찾아오는 우울증. 또 중년기, 이걸 대체로 갱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갱년기. 여러분,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갱년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년기, 또 산후 우울증, 여러 가지 부정적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감이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제 주로 우울증을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나누지 않고 양극성으로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건 하나만으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양극성은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냐? 일단 머리가 아프대요. 예. 무력감, 피로감, 식욕 저하, 수면 문제, 위장 문제, 만성관절 통증 등 막연한 통증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한 경우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그게 DSM-5에 보면은 9가지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거의 매일 지속되는 상태, 흥미, 즐거움, 이런 걸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 식욕 감소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와 불면의 지속, 정신운동성 초조 내지는 지체,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무가치감 또는 부적절한 죄책감, 사고력, 집중력 감소 또는 우유 부담,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많이 하는 것, 자살 충동. 네. 이게요, 다섯 가지 이상 2주를 넘게 반복하면 이건 무조건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우리가 막 기분이 우울하고 또 비가 오면 또 좀 기분이 추잡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섯 가지 이상이 2주, 3주 계속 반복되면 이건 분명히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대부분 정신사회적 요인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시절부터 집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 줄 아세요? 저 우리 목사님은 조증에 걸려 사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 그렇게 불렀어요. 하여튼 저 소강성 목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껄껄거리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됐잖아요. 진짜 제가 조증 걸린 사람처럼 살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어느 날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나 그래도 주의 종이 주의 종답게 주의 종답게 하나님 은혜로 어두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했으면 오늘 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여러분 멀쩡하게 여름 수련회 다 했잖아요. 예.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죠. 예. 모두 저처럼 다 이렇게 회복하고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가족과 함께 싸워야 돼요. 우울증은 결코 혼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엘리야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850명과 혼자 싸우는 대전투를, 근데 400명의 아세라 종들은 말이요, 저 아궁에서 거기서 뭐 빌고 있고, 450명의 성령에서 왜 바알 선지자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알의 가짜의 지도자들이 갈멜산에 와서 여러분 대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투를 한 거요. 목장의 결투가 아니라 마운틴 결투입니다, 여러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내기를 하자. 너희들이 먼저 바알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내가 인정하겠다. 에? 그러나 불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면 너희들은 죽는다. 에? 한번 기도해봐라. 에? 그래서 바알 종교 지도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0: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제발 우리가 기도하니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 근데 여러분, 개똥벌레 하나도 여러분 땅에 떨어져, 담배꽁초 하나도 여러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면, 야 너희 신들이 말이야, 묵상을 하고 있나 보다, 아니면 출장을 갔나 보다, 그것도 아니면 지금 잠을 자고 있나 보다, 어서 깨워라. 그러니까 그냥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뭐여 그 종들이 지도자들이 말이요 그냥 몸을 차이하면서 말이야 그냥 몸을 차이하는 거예요. 자,
1: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0: 이방신들은 피를 좋아했어요. 피. 누구 피? 사람의 피. 오죽하면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세상에 자기 아들 하나를 신에게 바치면 다른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피를 보이고 아무리 자해를 해도 여러분 전혀 이펙트가 없어요. 이제 저녁 소제 드릴 때 보통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고 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열두 아들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으로 제단을, 여러분 돈을 취하여,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냥 물을 몇 통이나 갖다 부었는지, 또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세 번 해라. 자, 33절로 35절 시작.
1: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0: 물을 제단 위에도 부르고 도랑을 파서 여러분 물을 거기에 부은 목적이 뭐냐?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 보통 여러분 불이 나면 물을 뿌려요. 그죠? 소방차가 와서 물 뿌려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절대적인 불은요, 또랑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핥아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와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옵소서. 자, 36절로 37절 시작.
1: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0: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도랑과 모든 물, 불을 핥아버렸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참 하나님이시로다. 자, 열왕기상 18장 39절 봅니다. 시작.
1: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0: 그렇죠. 여호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갈멜산 정상에 가면은 엘리야의 동

0: 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요. 저 칼끝이 450명을 다 죽여가지고 칼이 좀 휘어져 있게 좀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제 3년 이상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 정확히 3년 반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감동과 응답을 받고 아합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냥 여러분, 이 거의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갈멜산에서 거의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아무리 이스라엘까지 다 도착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30km나 돼요. 그런데 달려갔어. 자, 열왕기상 18장 41절 시작.
1: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0: 빗소식을 전하고, 그러나 아직은 비가 내리진 않았어요. 빗소식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야, 주여, 이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장대비를 내려주옵소서. 자, 18장 42절 시작.
1: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0: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지중해에서 북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지정학적으로 설명. 여러분, 저 지중해에서 북서풍이 불어오면 100% 비가 와요. 벌써 구름이 딱 일어요. 예. 그러더니 세상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피드백이 뭐냐? 이 이세벨 그 여자가 뭐라고 사신을 보내서, 내가 오늘 이맘때 네 목을 쳐 죽이리라. 공갈 협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냐면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사라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1: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0: 엘리야는 도망가요. 그리고 브엘세바에다가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하루 길을 걸어서 네게부 광야 저 남단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쓰임받는 것으로 넉넉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시옵소서. 나는 내 저 손들보다 결코 낫지 아니합니다. 자, 19장 4절입니다. 시작.
1: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0: 지금 엘리야의 내면 상태가 뭡니까? 좌절감, 두려움, 절망감, 무력감, 열등감, 고독감,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을 시킵니다. 은둔을 시켜요. 예. 왜 그런가? 우리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께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참 위로가 되는 대목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1: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0: 여기서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비가 오도록 하였다. 이게 더 방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런 능력을 행하였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시콜콜한 얘기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로 하여금 잠을 자며 쉬도록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1: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0: 잠이 들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19장 5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1: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0: 야, 참 어루만져 주었어. 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한 곳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일단 먹어야 힘을 얻어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19장 6절입니다. 시작.
1: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0: 여러분,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며칠을 몇 분을 와가지고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아니 어떻게 사막에서 숯불을 피워가지고, 참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야말로 초능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숯불을 넣어 떡을 구워서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영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지친 몸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자 7절을 보실까요? 시작.
1: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0: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어. 엘리야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또 숯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주고 물을 마시게 했고, 그뿐이겠어요? 이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그래 수고했어, 힘들었지, 맞아 나도 다 지켜봤어.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와 대화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었지 않았을까요? 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가끔 울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입을 열고 주여를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는 자에게 그 고갈된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번아웃되고 탈질된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에 새로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일어나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어요. 죽고 싶다고. 예. 겉으로는 자기를 데려간다고 했지만 엘리야의 내면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내면에서는요. 엘리야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우울감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아유 난 다 힘들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희망의 언어가 나오고 고백의 언어가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오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의 세대된 교회 소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세대된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늘어날 때마다 심한 스트레스는 12%, 우울감은 9%, 높은 불안감은 8%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밥 한 끼가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좋은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많이 시키는 일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함께 앉아 밥을 먹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홀리원 임성규 피처링 식탁의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그 식기도라고 해서 그 아주 어렸을 때는 실제로 불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불렀지만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참 많이 선생님들과 불렀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 가지셨나요? 혹시 그러지 못해서 그리운 사람들도 있으실 거고 내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은영 아나운서는 휴가를 가고 혼자서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지난 일주일을 조금 허전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아 저를 그렇게 기다려주셨구나 또 좋은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정말 웃으면서 두 시간 내내 여러분께 방송 함께하면서 찬양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셨나요?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예수원 가는 길 앨범에서 나들이 부른 밥상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포스터의 가족을 전해드렸어요. 오늘 가족 신청하신 신청곡도 있었는데 가족 하면은 이제 포유의 가족도 많이 선곡을 해서 전해드린데 오늘은 포스터 가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입, 식구, 가족 이런 이름이 우리를 조금 훈훈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연 중에 눈 마주칠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눈 마주치면 자꾸만 싸운다고. 네. 너무 당연한 말씀을 왜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시고 뭐 귀찮아요. 우리는 예 싸우면서 정들고 우리 아이들도 싸우면서 자라나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한번 그래도 우리 같이 밥 먹는 사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예쁘게 눈을 흘겨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어머, 눈을 기는 것도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귀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오늘 이 귀엽다에 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마련하는 빵빵한 퀴즈가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귀엽다. 작고 귀엽다. 네. 잠시 뒤에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주변에 널리 자 오늘 퀴즈 있대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들어도 맞출 수 있대 이렇게 해서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두 곡 한 곡만 듣고 빨리 퀴즈 할까요? 네, 한 곡은 손영진의 우리를 준비했어요. 지난주간 저도 휴가였지만 그 3일간의 연휴를 이용해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자리를 많이들 가지신 것 같아요. 수다맘님께서는 은영님 휴가 가신 동안 저희 친정 식구들과 저희 가족 모두 10명이 강릉집에 모여서 1박 2일 뜻깊은 휴가를 보냈답니다. 원성남님도 어제 5 형제 부부 1박 2일 코스로 홍천 다녀왔고 또 부모님 계시는 의왕시 추모공원에도 다녀왔고 큰 누님 73세 막내 남동생 60세 이렇게 다복한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또 보내주셔서 손영진의 우리 찬양 듣고 오늘 월요일에 마련하는 빵빵한 퀴즈 오늘은 정말 처음 도전하는 넌센스 퀴즈를 마련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한번 도전 외쳐보시죠.

월요일에는 빵빵한 퀴즈가 있어서 오 해피였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빵빵한 퀴즈에는 정답자에게 빵을 선물로 드리고 있죠. 오늘은 강릉 초당커피빵 네 분, 강릉 육족 마늘빵 한 분 선물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넌센스 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말이나 생각 같은 아주 재미있지만 기상천외한 정답을 써주시는 분들께 재치상 선물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나요? 오늘은 넌센스 퀴즈 성경 인물 이름으로 재미있게 웃겨드리고 싶어서 풀어보는 시간이니까 자 심각하게 이마의 주름, 미간의 주름, 아니 돼요 입니다.

자, 예를 먼저 드릴게요. 예를 들면 가장 장사를 잘 할 것 같은 성경 인물은 사라. 가장 예언을 잘 할 것 같은 성경 인물은 미리암. 자, 이 정도 수준의 퀴즈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제가 아까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남자 중에 가장 작고 귀여울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우물정 1212로 정답자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로는 다른 사람은 이 정답을 모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공개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모두 함께 이 정답의 기쁨을 누리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들려드리는 곡도 살짝은 힌트가 되는 곡입니다. 이 곡이 6분이 넘어가는 긴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웨이홈의 이씨가 이씨야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넌센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진실되게 정답을 보내주신 사케오가 굉장히 많아서 나는 넌센스 퀴즈에 이렇게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제가 월요일에 항상 시험 보듯이 제가 어렵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름대로 준비한 넌센스에서 그래도 도전해 주시고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주신 분이 계셨고 잘은 모르겠지만 힌트로 들려드린 이 곡을 듣고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맞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는 의외의 오답이지만 선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재치상도 선정이 됐습니다. 와, 제가 원했던 정답은 작고 귀여울 것 같은 성경에 등장하는 남자 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약간 우리말 넌센스였잖아요. 그래서 장사에 능통할 것 같은 사라. 사야죠. 사라니까. 그리고 예언을 잘할 것 같은 미리 아니까. 미리 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고 귀여운 아담하니. 9423님 아담하니. 가장 귀여울 것 같아요. 히히 하고 정답을 맞춰주셔서 네 9423님 선물 당첨되셨어요. 커피빵 보내드릴 거고요. 아담이네요. 굉장히 빨리 문제를 맞추신 박재용님 역시 커피빵 선물 드릴게요. 맨매니님도 비공개로 정답은 아담. 센스가 넘치는 문제네요. 라고 이렇게 퀴즈 칭찬해 주시는 거에 제가 또 감동받아서 맨매니님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추셨고요. 4413님, 은디님 요런 퀴즈 좋아요. 어렵지만 저는

아담으로 해볼게요. 영화에서 본 아담은 멋있었지만 아담 한 사람은 또 귀엽잖아요. 라고 정답을 맞추셨어요. 4413님께도 커피빵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종 마늘빵 받으실 분은 하얀 손수건님 당첨되셨어요. 문제가 어렵다 했는데 곡을 들으니까 아담이겠네요 라고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원했던 정답은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놓쳤던 그 역시 넌센스에 능통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선물은 안 드릴게요. 선물은 이분들은 선물 안 드릴 거예요. 한 분께만 제가 재치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다음에 또 많이 드릴게요. 자, 똥찌에님께서 다윗 정답은 다윗 다 위에 있어서 제일 작은 사람 아담 작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물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약 올리는 것 같고 즐거운데요. 아, 그리고 오늘 재치상은 몇 분이 계셨어요. 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 네 살. 네 살이니까요. 나이 네 살이라고 7022님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재치상으로 선물을 드릴 분은 자, 그 느부갓네살을 또 정답으로 보내주신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중에 재치상으로 당첨되신 분은 한 분이신데요. 재치상 당첨되신 연탄주주님께 곰취차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게 가볍게 몸을 건강하게 가볍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여름에 좋은 미세 곰취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와! 한번 외치신 후에 조용히 비공개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제작진만 볼 수 있게 보내주세요. 이런 곡도 있습니다. 이성재가 부르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담, 하와를 만나다.

이성재, 배우 이성재 씨 아니고요. 이성재 CCM 앨범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담 하와를 만나다라는 곡 전해드렸고, 오늘 넌센스 퀴즈로 풀어본 빵빵한 퀴즈, 오늘 월요일 순서 정답은 아담이었고요. 이런 일이 있네요. 박재용님께서 해외에서 외국에서 방송을 들으시기 때문에 선물을 드려도 본인이 받으실 수 없다고 양보를 하셔서, 자, 그래서 한 분을 다른 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일까요? 아, 컨닝을 컨닝을 하셨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정답을 맞춰주신 김세라님께서, 박재용님께서 양보하신 선물 커피빵 받으시겠습니다. 네 식구 중에 큰 딸내미가 지난주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어요. 매일매일 보고 전화도 하고 있지만 인스타로 너무 보고 싶고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텅 빈 마음에 맛있는 커피빵으로 가득까진 아니지만 살짝 채워보시길, 또 사진도 찍어서 따님에게 너 없는 사이에 글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재용님 덕분입니다. 감사드려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재미있는 성경 퀴즈 혹은 음악 퀴즈, CCM 퀴즈도 마련하고 다양하게 준비해 볼게요. 자, 지금 준비한 곡은 아이빅밴드 지선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요.

아, 우리 함께 걸어가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을 큰따님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곡 아이빅 밴드 지선의 찬양이었어요. 2080님께서 전라도 광주 오늘 처음 듣고 있어요. 광주 산수동 사랑의 교회 성도님께 항상 기뻐하라. 오, 감사의 삶, 부흥의 삶. 청년이 살아 숨쉬는 교회라고 교회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랑을 해주셨는데 너무 멋진데요. 교회를 이렇게 은근히 우리 교회는요 하고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소식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일에 또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찬양이 좋아요. 엄지척 0691 제가 이 번호는 항상 0691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죠. 엄지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엄지척이 그 어느 날 또 CCN 캠프 좋아요 특집이 됩니다. 항상 듣고 계시다가 오 이 곡 좋은데 엄지척 눌러주세요. 자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시선 준비하고 있어요. 이 곡은 신혜숙님께서 이번 지난 주간에 예, 집 잘 수리하셨나요? 옥상에서 바람 맞으면서 방송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나누고요. 저 2부에서는 또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함께 나누면서 아시죠? 저희가 사연 소개해 드리다가 상 드리잖아요. 오늘도 상 드릴게요.

0: CBS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여해 강원영 목사의 삶을 기리는 20주기 추모 예배가 지난 주말 경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군사 독재와 분단,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대화와 평화의 길을 모색했던 강 목사의 삶과 정신을 돌아보며 이 땅에 구현하려 했던 인간화와 평화, 대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강 목사는 어느 한쪽의 편에 안주하기보다 갈등의 사이에 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단순한 중립이나 타협을 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너머의 길을 찾았다며 극단적 대립과 혐오가 깊어진 오늘 한국교회가 그 정신을 이어가 주기를 바랐습니다. 강 목사의 생전 어록과 활동을 담은 추모 전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경동교회 선교관 2층 경동 갤러리에서 진행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교단 갱신을 기치로 시작한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교회갱신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이끌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갱협은 최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를 주제로 제31차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교갱협 30년사를 발간하고 지난 30년 동안의 교회 갱신운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가 기후위기를 신앙의 문제이자 정의의 문제로 성찰하도록 돕는 2026 기후정의주일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기후정의 자료집에는 지역교회가 자료집을 활용해 기후정의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예배 자료와 기후정의 실천 자료 등을 담았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다음 달 19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과 서울시의회 별관 인근에서 기후정의 연합예배를 드리고 기후정의 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석인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 신임사

0: 사장 공모에 1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 평가를 거쳐 적임자가 있을 경우 차기 이사회에서 신임 사장을 선출한 뒤 총회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은 이사장 김휘연 목사가 지난 14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해 당일교회 김기용 목사가 사장 직무대행과 이사장 직무대행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직무대행은 최근 연금재단이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이사장 사임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활동을 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82대의 유모차를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지난 20일 베다니홀에서 열린 행복담은 유모차 전달식에서 3년째 이어온 유모차 지원은 한부모 가정 곁에 교회가 동반자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CCM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I'll be here, 스티븐 커티스 체프만의 이 곡은 송미영 집사님 신청곡이었고, 아마 이렇게 해외 CCM은 또 아주 잘 알려진 곡들도 있고, 또 가사 궁금하신 분들, CCM 공부방 시간에 또 이런 유명한 곡들 가사 해석해가면서 한 줄 한 줄 따라가 보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8월 한 달은 목사님 여름방학으로 시간을 드렸어요. 또 워낙 일이 일정이 또 많으신 분이고 전 세계 곳곳을 또 다니시는 분이시니까 9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공부방도 기억해 주시고 CCM 잉글리시도 기억해 주시고 공부방은 이번 주 마련이 됩니다. 두 분의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즐겁게 또 직접 참여하시면서 게시판에서 글도 나눠주시고 아시잖아요. CCM 공부방으로 새로 나온 CCM도 배우실 수 있으니까 듣게 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목요일마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한 주는 좋아요 특집으로 한 주 쉬어갔고요. 이번 주 목요일 기다려주세요. 2부에서는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전해드릴 테니까요. 신청곡 많이 써주세요.

사랑 이야기가 부른 주 따르고 또 앞서 김인식 정소현의 이삭의 축복 스티븐님께서 신청하셨고 김정임님께서 주 따르고 남겨주셔서 이어봤습니다. 아, 복 주시고 지키시리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을 꼭 들어야 된다고 그림자님께서 이걸 들어야 은디님 방송인데 말이죠 라고 하셔서 그런가요? 자, 오랜만에 클래식 콰이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리.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음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사가 참 좋죠. 클래식 콰이어의 복주시고 지키시리를 김은영 CCN 캠프에서는 이 곡을 꼭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살짝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 제가 이 뒷부분으로 로고송을 만들어서 항상 이 주너를 지키시고 이 뒷부분에 요 로고송을 만들어서 그런가 항상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생각나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신영규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사랑이야기가 부르는 주따르고를 들으면서 오 이 곡 엄지척 이렇게 해주셔서 자주 들려드리는 곡이지만 또 밤 네, CCN 캠프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한 곡 한 곡이 좀 다 새롭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아비가일님, 나무에 내 나무가 부르는 노래 남겨주셨고 항해자 신청하신 5859님 조금 전 그렇기 때문에를 전해드려서 이 곡은 나중에 이삭줍기 때 전해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2533님께서 엄마하고 듣고 있는데 웨이메이커 듣고 싶어요. 레인보우 앱을 켜놓고 이렇게 둘이 머리를 맞대고 귀를 기울일 거 생각하니까 예전에 한 10여 년 가까이 전에 제가 또 밤 시간대 방송을 진행할 때 이 비슷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었어요.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마 엄마, 아빠, 부모님과 함께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와 함께였던가 이렇게 머리맡에 라디오를 레인보우를 틀어놓고 두 분이 이렇게 이불을 같이 덮고 혹은 머리만 맞대도 좋을 만한 그런 상상을 하면서 두 분 그러고 계시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저런 웃기도 하면서 또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김은영 아나운서가 무슨 얘기하고 있나 듣기도 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실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그때 그 사연을 소개해드렸던 생각이 딱 나면서 오늘 2533님께는 베스트 커플 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베스트 커플 상으로는 레스케미에서 드리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엄마께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레스케미 화장품은 그 화학 성분 없이 그 순수하게 그래서 어린이도 쓸 수 있는 그런 자연주의 화장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다 쓰실 수 있을 테니까 좋은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베스트 커플상을 받으셨어요. 자, 주소는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준비한 곡은 김형미가 부르는 비 온 뒤 개인 하늘. 이 곡 9057님께서 양쪽 부모님 성묘 투어를 시작하신다고 벌써 이른 추석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곡과 함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오늘은 박희봉 찬양으로 그리고 나무에 내 나무가 부르는 노래까지 이어가 봅니다.

바람 소리가 이제는 좀 서늘하게 느껴지는 처서가 지났으니까 나무에네 나무가 부르는 노래 바퀴봉의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김형미의 비 온 뒤 개인 하늘까지 전해드렸어요. 내일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다는 비 소식 있으니까 혹시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산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요즘은 좀 우산은 항상 좀 가방 속에 자그마한 우산도 많이 나와서 가지고 다녀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2533님께서 맞아요. 도란도란 중인 아들입니다. 순창에서 방송 들으시는군요.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도란도란 아드님과 함께 베스트 커플이 되신 거 축하드려요. 장장98님께서요. 교회 소식 제가 아까 교회 소식 보내주시면 좋다 말씀드렸더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교인 수련회 침례식 기도회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토요일과 주일은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었어요.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셨습니다. 4913님께서 써주신 소리엘의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함께 상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CCN 캠프로 일상 복귀하셨다고 생생한 목소리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다 하셨어요.

소리엘의 찬양 새벽 이슬 같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러브레터님께서 일찌감치 주일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 안에 소망인데 가슴속 깊은 울림이 있어서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써주셔서 오늘 이 곡은 해외 원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뒷부분에 연주 부분이 아주 멋집니다. 팬파이프 연주 같아요. 마그렛 베커의 In Christ Alone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생방송으로 다시 만날게요.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라디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구기 종목에서 공이 계속 네트를 넘나드는 일 바로 랠리라고 하죠. 이 랠리가 얼마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지 직접 경기를 치르는 선수는 물론이겠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돼서 저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지난주였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준결승에서도 무려 49번, 결승전에서는 33번의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시간을 선수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하는 거 보면. 다 마친 후 상대 선수와 나누는 악수와 눈인사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한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과 격려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또 랠리를 시작해야죠. 월요일입니다.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과 격려로 힘내서 이번 주도 가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우리의 보배 안세영 선수, 영적 전쟁의 넬리. 예,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당향로에서 충전합니다. 아멘. 가브리엘 님이 오셨네요. 이쁘나 님도 오늘도 찬양으로 힘 얻으면서 열일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주변에 응원으로 달려보자고요. 주나목의 힘을 내 첫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엘로힘님 샬롬 반갑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하은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Pray.

권성남님께서 1박 2일로 다섯 형제 부부가 모임을 가지셨다고 경북 청도, 수원, 의왕시, 강화, 서울 곳곳에 있는 형제들이 다 모이셨어요. 이제 추모공원에서 부모님 뵙고 오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오셨네요.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예전에 입력을 요구하셨던 그 곡입니다. 김하은의 Pray 이어서 김도현과 송영주가 함께한 피아노 연주의 송영주였죠. 오직 주만이 들었고요. 조수아님, 오늘도 당양로에서 즐거운 찬양으로 기운내서 월요병 이겨내겠습니다. 그러셔야죠. 해픽뉴님의 신청곡, 장윤영의 겸손, 그리고 후야마미님이 신청하신 시와 그림의 광야를 지나며 두 곡 이어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목소리로 들었는데요. 장재영 님이 도지사기 탁구 대회에서 40대 남자 3등을 하셨대요. 와, 진짜 잘하신다. 예,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신청하신 거 함께 들었고요. 준희비 님. 당양노와 함께 집안일 시작합니다. 김찬양의 보이자는 길 신청해요 하셨어요. 예, 이 곡 하예랑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보이지 않는 길.

행복한 요한나님과 함께 정신호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연차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당양노와 함께 2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 보낼게요. 네, 함께 해주세요. 나팔꽃님의 신청곡 매일매일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심플리 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어노인팅 앨범에서 매일매일 두 곡 들었고요. 1부 끝곡은 윌업 앨범에 있는 곡 다시 일어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오늘이 장날이군요. 온양온천 장날이라 고추 사러 갑니다 하신 가을향기님의 신청곡 은혜 손경민 앨범에서 들었고요. 공주마마님과 함께 나는 민네 남묘식 찬양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속초 다녀왔는데 늦은 휴가를 보내러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겠네요. 8월 한 말까지는 그래도 휴가를 여름 휴가를 보내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하루 다녀오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하루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곳 여러분의 추천 받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 기도님,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예, 찬양을 통해서 매일매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청소반장님께서 그냥 끝내주네요. 리듬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아까 1부에 좀 밝은 리듬의 곡을 들려드렸을 때 어깨를 계속 움직이면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어볼까요? 그럼 계속 어깨를 들썩거리실 수 있게 청소반장님과 함께 그리고 김은희의 멋쟁이님이 함께 신청하신 곡인데요. 실로암 피아워십이 부릅니다.

저도 실로암 신청하려다가 말았는데 오늘 선곡 역대급 쏙 마음에 듭니다. 다행입니다. 하나 패밀리님, 전에 했던 공부에 대한 졸업식 지난 주말에 있었군요. 아이들과 함께 가서 저희 20살을 기억하고 있는 캠퍼스도 둘러보고 사진도 찍었는데 기분이 묘하던데요. 잠시나마 풋풋한 추억 속으로 여행을 다녀온 기분입니다. 그때 저를 쫓아다니던 수많은 남학생들 다 잘 살고 있겠죠? 그러게요. 잘 살고 있겠죠? 예, 우리 하나 패밀리님을 잊고 잘 살고 있겠죠? 다시 또 20년 후 오늘을 돌아볼 때도 행복하게 추억할 수 있게 오늘도 파이팅! 네, 하나패밀리님을 응원합니다. 운동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어깨춤에 손뼉 치며 찬양 듣고 있어요. 밝은 구슬님 잘하셨어요. 플루트님, 실로암을 들을 때마다 중학교 시절 교회 수련회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시절 살짝 짝사랑했던 고등학교 오빠도 생각나고 그 오빠도 잘 살고 있겠죠. 3665번님께서 여름 무더위가 끝자락일 때 우리 교회 아이들 좋아하는 물놀이를 어제 오후 예배 후에 다녀왔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냥 뒤통수에서도 뒷모습을 찍으셨거든요. 네, 뒤통수에서도 그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김세라님, 늦은 출근길 당향도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할머니들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수다를. 근데 이어폰을 크게 틀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님들이 약간 하이톤이라 이어폰을 뚫고 아마 들릴 겁니다. 아유, 어떡하지? 그냥 그것도 하나의 음악이다 생각하시는 수밖에. 조금만 더 볼륨 높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귀가 좀 따가울 텐데. 예. 마음의 앞 환자님, 저 오늘 산부인과 다녀오는 길이거든요. 나이 마흔 넘어서 셋째를 주셨는데 병원에서는 고위험군이라고 기형아 검사도 하고 또 추가로 검사를 했거든요. 결과는 건강하다고 하셔서 감사하고요. 첫째, 둘째가 남자아이들인데 셋째는 누둥 따님이래요. 아유.

얼마나 좋으실까. 야호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첫째 둘째가 오빠가 되네요. 오빠들도 좋아야 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다니 더 감사하고요. 하경승주님, 오늘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당양로 모든 가족들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보내세요 하시면서 섬김 신청하셨어요. 강찬이 부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추억님과 함께 들었고요.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어르신들 목소리가 큰 이유가 이제 어르신들의 청력이 약해지니까 잘 안 들리니까 상대방도 그럴 걸로 생각하고 저절로 목소리가 커진다. 이 말이 맞네요. 어르신들 목소리 크다고 이렇게 쳐다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행복한 요하나님 감사하고요. 가브리엘님, 늦은 휴가 떠난 삼형제 하람 가족, 안전하고 행복하길 하람이 하소리 하오나 샬롬 하고 인사 나눠주셨어요. 행복하게 여행 보내고 안전하게 여행 보내고 오래도록 남는 행복한 여행길 되길 바랍니다. 제키레이님이 택지 승객들은 내리면서 항상 말씀하세요. 찬양 잘 들었다고. 어떤 때는 뒷좌석에 앉아 찬양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너무 기분 좋으시죠? 그럴 것 같아요. 스테이브님. 아,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배려나 친절함으로 계속 그 일을 해왔는데 그걸 당연한 권리로 하는 거? 스티브님이 이웃 가게분들이 계속 장사로

오랫동안 하면서 쓰레기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님이 그냥 이렇게 치워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치워주셨는데 이제는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하고 그 쓰레기

제가 어떻게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치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을까요? 마음 같으면 이제 스티브님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친절이 이 배려가 언젠가는 이웃들에게 감동이 돼서 그들을 변화시킬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배려의 마음을 계속 심어주시길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할게요. 위로송 신청하셨거든요. 비엔브릿지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비엠브릿지 위로송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님께서 오늘은 유람교회 이진영 권사님 생일인데요. 워킹맘으로 두 아들 운동으로 키우면서 성가대 섬김까지 모든 일을 조용히 열심히 하시는 분 존경합니다 하셨어요. 이진영 권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모든 섬김과 봉사와 애씀과 노력과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축하곡으로 신청하셨습니다.

WKSUEMF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연일 양해문. 여러 가지 일로 좀 피곤했는지 대상포진이 왔는데 예배의 힘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신청하신 곡 함께 들었고요. 323번 쓰시는데 중2 사춘기 아들과 매일매일 이제 전쟁 중이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아들과 또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요. 아들 방에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혼자 피식 웃으면서 그 아들한테 가졌던 속상한 감정이 스르르 무너짐을 느꼈어요. 왜냐? 글쎄 아들 침대에 아들 대신 곰인형이 베개를 베고 누워있고요. 이불까지 덮고 누워있더라고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그 베개에 작은 곰인형이 베개 베고 이불 덮고 있어요. 이 귀여움 어쩝니까? 이젠 저보다 키도 크고요. 힘도 센데 아직 저리 순수하고 귀여운 행동에 다시금 이 아이가 귀하고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귀한 인격체임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인정해주고 공감하는 엄마가 되기를 다짐하는 오늘이에요. 예, 매일매일 엄마들은 특히 사춘기 엄마들은 다짐합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참아줘야지. 또 아마 이런 시간이 올 거예요. 아우, 얘를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얘 그 마음에 있는 순수함 그리고 자라는 과정이라 지금 잘 자라고 있어서 그런 거라 예 그렇게 믿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 김미라님 검사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UFP 보험님도 시험 보신 거 결과 잘 나오리라 믿습니다. 에스프레소님이 감기 몸살로 병원에서 진료

료 대기 중에 출책 남깁니다 하셨거든요. 1부에 오셨었는데 아마 지금 검사 결과를 받으셨을까요? 감기 몸살로 예, 결정이 난 거죠. 약잘 드시고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뭐 쉬시는 수밖에 없어요. 명가님도 감기가 낫는 듯 하더니 더 심해져서 어젯밤엔 열나고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막내 동생도 공황장애가 온것 같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 위에서 명가님, 에스프레소님, 그 외에 감기 걸리신 분들, 저도 지금 에어컨으로 인한 약간의 감기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제일 그 간절기, 이 계절이 막 바뀌려고 할 때, 하지만 습해서 에어컨은 끄지도 못하고 켜지도 못하는 요 시기.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에 더욱더 신경 쓰시고요. 명가님이 신청하신 주연아를 도와주소서 최인혁, 최강원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도 당신의 향한 노래 같이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납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아일랜드의 클러프 목사가 작사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과 그의 찬송 인도자 생키가 스코틀랜드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집회 기간 중

공역자로 봉사하던 호레이쇼 스페포드 교수의 네 딸이 배가 파손돼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됐고 부인만 구출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복음 전도단의 마음을 매우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키는 우연히 낮장으로 인쇄된 전단지에서 한 찬송시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클러프 목사가 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라는 찬송시였습니다. 생키는 그 가사를 읽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이 찬송시는 침울했던 생키의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생키는 즉시 그 가사에 복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바로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됐는데요. 호소력 있는 가사와 감동적인 곡조로 수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찬송,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0: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을 들으셨습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주무셨습니까? 8월 25일 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긴 여름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분수했던 시간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일의 삶에 충실하게 하소서. 학생들은 개학을 맞이하여 배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창조주의 지혜를 깨닫고 성숙한 인격으로 갖추게 하소서. 직장인들과 사업가들은 각자의 일터와 노동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직업과 직장을 단순한 생계수단만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을 버리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소서. 비난과 경쟁의 태도를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경건하며 성숙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소원과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새 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25일 화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음이 부르는 찬송가 483장 듣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후산나 싱어즈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모노 웨이브가 부르는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70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70편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초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성경 낭독 시편 70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클로트 킴이 부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투루바의 찬양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이어서 마르지 않는 셈이 전합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후한 예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께 후히 드려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그런 자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힘에 지나도록 자신을 온전히 드려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살게 되는 생명으로 바꿔주셨으니 지금 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더욱 감사를 넘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연보는 마음의 결정에 따라 섬기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옳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분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단지 도움이 필요하니 그냥 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삼가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쓸 것을 풍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을 만큼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새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교를 말할 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보시는 의미에서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봅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해 필요한 대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대로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수시로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며 맛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며 고백하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바로 목회도 하나님의 목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풍성한 연보와 나눔은 성경에서 바나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땅과 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땅과 집으로 사람들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모두 다 내놓았습니다. 바나바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주셔서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용기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자신

능력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살기를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 따뜻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사로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부자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비단 돈의 나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베풀고 긍휼을 나누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과분할 만큼 취해 주었던 겁니다. 오지랖 같으나 예수님이라도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것이기에 내 생각과 마음속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하며 실천한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과 나그네의 마음을 축복하사 긍휼과 자비를 나누게 하시고 그를 섬기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잠언 11장 24절 말씀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같은 맥락에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 은밀히 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도록 요청받죠. 그리고 또 금식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금식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 간의 연보를 통해 돕고 협력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섬긴다고 생색내지 않을 때 더욱 보배로운 섬김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마다 돕고 또 목회자들 간에 협력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의 원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을 보며 제자 중에 한 명은 허투루 낭비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여인의 마음을 물었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마치 그녀에게 생각인 것처럼 유난스럽게 떨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다만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기에 그 여인의 행위가 얼마나 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향기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함께 나누며 전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죄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모르면 제자처럼 됩니다. 왜 허비하느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쓸데없이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일삼느냐? 가장한 본인의 사고방식, 그럴싸한 명분을 만드는 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섬겼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사실 성경은 이것을 거짓이라고 허울 좋은 명분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핀잔 섞인 말에 대해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나는 곧 떠난다. 그를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안 울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 내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무엇이 주님께 나를 후하게 드림인지 고민하십니다.

0: 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고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로 다시 일어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한소리 중창단이 전합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송명수의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8월 25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좋은 씨앗이 전하는 이날은 주의 날일세. 트리니티 싱어즈 찬송가 514장 먼동 튼다 일어나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규개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에 깊은 발자취를 담긴 여해 강원영 목사의 삶을 기리는 20주기 추모 예배가 지난 주말 경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군사 독재와 분단,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0: 대화와 평화의 길을 모색했던 강 목사의 삶과 정신을 돌아보며 이 땅에 구현하려 했던 인간화와 평화, 대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강 목사의 생전 어록과 활동을 담은 추모 전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교단 갱신을 기치로 시작한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교회갱신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이끌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갱협은 최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를 주제로 제31차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가 기후위기를 신앙의 문제이자 정의의 문제로 성찰하도록 돕는 2026 기후정의주일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기후정의 자료집에는 지역교회가 자료집을 활용해 기후정의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예배 자료와 기후정의 실천 자료 등을 담았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다음 달 19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과 서울시의회 별관 인근에서 기후정의 연합 예배를 드리고 기후정의 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석인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 신임사장 공모에 1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 평가를 거쳐 적임자가 있을 경우 차기 이사회에서 신임사장을 선출한 뒤 총회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은 이사장 김휘연 목사가 지난 14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해 당일교회 김기용 목사가 사장 직무대행과 이사장 직무대행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활동을 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한부모가정에 82대의 유모차를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3년째 이어온 유모차 지원은 한부모가정 곁에 교회가 동반자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투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아무리 내가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갈등 관계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유유자적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잠깐 평화로운 것 같은데 난데없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가정을 깨뜨리기도 하고 개인의 평화를 깨뜨리기도 하고 국가의 자유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참혹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등장하는, 부정적인 모델로 등장하는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아모리 왕 시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전쟁의 그 원형은 이후로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를 할 때 부정적인 모델로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필멸하게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 바산왕, 그 다음에 아모리왕 시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원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이 사람들을 반면 교사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당신네들에게 전혀 손이 안 끼치고 그냥 가운데 길로만 쭉 갈 테니까 통과만 시켜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타부터 대답도 안 하고 바로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23절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의 실수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화친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평화의 언약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거들떠도 안 보고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자,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겠고 밭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냥 왕의 대로로 통과만 하겠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받으면 그들이 진실한지 여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서라. 예를 들어서 니네들이 다 통과할 때까지 니네들 아이들 다 우리한테 맡겨봐라, 통과할 때까지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면 아이들 돌려주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제안을 하거나 타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타부터 묻지도 않고 바로 그냥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냥 바로 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왕은요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화친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냥 전쟁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지금 내가 항상 이길 수 있다, 나는 접은 적이 없다, 그런 교만함입니다.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는 굳어진 상태입니다. 굳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그냥 무너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아모리 왕 시온이 아, 나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 나도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대 근동의 역동적인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뭐 하루하루 세력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그룹이라도 한 나라라도 화친의 조약을 맺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강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의 순결함 좋아하잖아요. 근데 뱀은 어때요? 뱀은 무조건 되고 싫죠. 그런데 뱀에게 마저도 뭐예요?

우물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가르치려고만 하고 내가 주장한 대로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작정된 상태입니다. 폐망의 모델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 그런데 여러분, 이 점점 굳어지는 거 보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세상에 심판받는 사람의 모델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고 화친할 때가 있다. 항상 싸울 때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항상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 또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 하면은 화친을 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의롭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친을 안 합니다. 타협을 안 합니다. 대적인지 이웃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교회가 한 사회에게 버림받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대한민국에 그렇게 기독교가 흥황하고 잘 되다가 어느 아침부터 갑자기 이렇게 쇠락하게 된 걸까요?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부흥의 운동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남미에서 일어나는 부흥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개인과 그 민족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늘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돼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 죄를 지었을 때가 위험한 게 아니다. 죄를 지을 때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공로의식이 가득할 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화 있을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모리 왕의 실수를 지금 오히려 밟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은 뭐가 문제였냐면 얼마 전에 모압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서 누가 와도 화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다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친구를 적으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신앙은 유연성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사람을 교회가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무조건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할수록, 복을 받을수록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성공이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 모압을 격파한 것, 이게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고대 전승 시가 여기 기록이 될 정도니까 고대 유행가가 있었어요. 그 유행가의 내용이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므로 27절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28절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이 왜 이스라엘이 화친을 청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하고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진멸하려고 했을까요? 과거에 화려한 승리 때문에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전했다면 어떨까? 이 싸움이 정말 힘들게 막 박빙이었다면, 그래서 피해가 엄청나게 컸다면,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승전고가 대단하니까 고대 근동에 유행가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높임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태를 우습게 여기고 교만히 구는 것은 내 속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패망의 원인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교만이 가득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시온은 전쟁에서 계속 이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전쟁이나 싸움이 사명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명목이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자꾸 이기다 보니까 싸움이 체질이 되어버리고 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말만 붙이면 바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된다는 것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자 만나게 되면 이제 그때 한꺼번에 확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아모리왕 시온은 이제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왕 시온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 굉장히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잘 믿어서 늘 승승장구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요시아 왕이라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보다도 더 개혁을 잘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윗하고 요시아하고 누가 더 그러면 위대한 거예요? 다윗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시아가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개혁해 놨는데 그 개혁이 실패해요. 왜냐면요, 개혁해 놓고 바로 죽어버려요. 저는 구약의 그 부분을 읽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왕이 개혁을 해놨는데 바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죽었느냐? 너무 허망합니다. 하나님 왜 요시아를 안 지켜주실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바로 이 구절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렇게 간단히 끝나버려요, 죽음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치려고 유프라테 강으로 올라가려고 통과를 하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모세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땅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만 하겠다 그래요. 바로 누구가 미리 통보를 했어요. 통과만 하겠다. 근데 요시아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들었을까? 아니면 상의를 하면 안 됐을까? 왜냐면 아수르도 같은 공통의 적일 텐데 왜 요시아는 바로 누구의 왕을 무시해버렸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충만해 있거든요. 다윗보다 더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다 했거든요. 여러분, 죄악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자기 공로의식입니다. 교만은 사탄에게서 오는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실수해서 인간끼리 지은 죄지만 교만은 이 근원이 사탄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놓고 훌륭하게 해놓고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인간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뒤에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 게 뭐냐?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께 내 충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나 지켜줄 거야 하고 그냥 바로 누구 하고 전쟁부터 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서운 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전문가가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를 개혁했지만 군사적인 지략은 없었던 거예요. 겸손했어야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늘 열심히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인들을 용납지 못한 거죠.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정말 예상치 못한 사탄에게 사용되기도 하고 나도 그럴 위험성들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생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키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과거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모리왕 시온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둘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요시아가 선줄로 생각할 때 뭘 조심했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했어야 돼요. 내가 한 가지 헌신하고 훌륭했다고 또는 희생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의로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의 탁월한 성공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결국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전쟁은 늘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나가서 이기게 하겠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아모리 싸움인 것 같고 바산왕 옥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공이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대적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시대적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산왕 옥입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이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바산왕 옥은 어때야 돼요?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잖아요. 좀 탄압을 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한번 21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그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이 그 교만하게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으면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뉴스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도요,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내 주위에 있는 친척들에서 일어나요? 그런 사고가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옆에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어때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다 무너져도 나는 승리한다. 다 암에 걸려도 나는 암에 안 걸린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할 때 나보다 의로운 그가, 나보다 강한 그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왜 흐름을 잃지 못합니까? 우리는 누구도 예외적인 존재는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특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보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문제에 얽매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바산왕 옥이
아모리 왕 시온의 그 일을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과 화친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자,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어요. 근데 바로의 군대를 전부 다 홍해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했습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 뉴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지금 바사나 오군 지금 가슴이 떨려야 되잖아요. 아, 나도 그런 운명이 될 수 있겠다. 이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그게 안 돼요. 남의 일이 내 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미 무감각해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감한다는 것, 이게 사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면서 미리 내가 회개하는 것, 심판은 저 사람이 받는데 내가 회개하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루터가 왜 루터가 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 일이 자기 일처럼 죽음을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잘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사도 왔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야. 이 덕은 지구에 교회가 없고 이제 인류 다 몰려올 거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10년 사이에 무너진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에 특히 영국에 개신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보면요, 그 교회가 세계를 선교해야 된 그 교회들이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 선교했던 그 선교자가 자랐던 교회, 그 아버님이 목회했던 교회 가봤어요. 담임 목사가 우리나라 제 선배인 선교사입니다. 교인이 없어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자라난 교회. 과거 역사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 자그마한 교회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 집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집회가 4,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우리 교회만한 교회에 4,000명이 모여드니까 교회 밖에서 그 들판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랬던 교회가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몇 명이나 교인이 오냐 그러니까 많이 오면 10명, 1명 하라고.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존 로스 목사님 기념교회 갔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놀랄 만큼요, 존 로스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한 교회도 그렇고요, 담임 목사가 한국 선교사입니다. 담임 목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그 교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없어져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가득하냐면 무덤이 그냥 교회 마당에 잔뜩 있습니다. 무덤만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그냥 무덤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동 묘지화 되고서 교회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행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지역 전도하면서 그 교회를 지금 유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넘어가니까. 존 럭스 목사님 그 개혁에 정말 위대했던 분 기념교회 바로 아래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백화점에 지금 상품 팔더라고요. 알았어. 교회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글귀가 다 있는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라면 대영제국이라는 그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그 정도라면요, 우리나라를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산한 옥은 여리고성의 기생만도 못했어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은요, 이 사건을 듣고 나서부터 바로 회심을 합니다. 바로 자기 일로 느낍니다. 자기의 간담이 녹아내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그 뉴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 일이 저들의 일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다

0: 살아가고 있구나 벌벌 떨면서 모든 시대적인 가치, 사람들의 뭐 평가, 판단 다 외면하고 그냥 항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 라합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살아야 돼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붉은 깃발 펄럭이면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이 영적 전투에 그 역동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부님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일부러 적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복음적인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패망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적인 흐름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당한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들이 별처럼 빛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였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오시면 달라지는 것. 자, 우리가 지난 5주 전인 7월 19일 날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주일부터 이제 주일 말씀으로 시작했죠. 여러분 그때 제가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 별명 중에 특별히 이제 이 이사야는 신약과 연결돼서요, 흔한 말로 이제 제5보금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금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신약의 사복음서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신약의 것을 이어서 메시아의 오심. 이제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쓰신 게 이제 헬라어 말인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이라면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5복음서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구약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좀 생경스럽죠? 근데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구약은 복음을 위한 밑을 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66권으로 이해하지만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의 말씀이 66권이라고 하는 배경과 시대 속에서 쓰여졌는데 한 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기 때문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구약 복음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약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 근데 이 기쁜 소식은 우리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나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그러나 복음의 진실한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calling,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혹 부르심을 목사나 신학교 가는 사람들 혹은 선교사님을 향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중에 부르심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일 성령 집회 때 말씀이 뭐죠?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오심으로, 이게 콜링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하죠?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장의 주제는 의로운 왕의 통치라고 하는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왕들 말고 우리가 목매어 기다렸던 왕에게 오는 것은 늘 허무와 허전함과 기대에 못 미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바뀌면 뭔가 변화될 줄 알아요. 이번에 이 대통령 뽑으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이 세상에 다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이사야의 말씀은 그 왕이 오시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개역성경의 말씀인데요, 개역성경에 보면은 1절이 보라, 이거는 원어적으로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Behold, 보라. 마치 연극의 챕터가 바뀌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왕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왕이 온다, 보라. 한 왕이 와서 그분이 공평으로 이 땅을 통치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궁정 예언가였어요. 그래서 격변하는 시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시의 제국의 왕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아니 그렇게 이집트가 멸망할 줄 몰랐는데 이집트가 망하네요. 아니 아시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도 망해요. 바벨론이 등장해요. 아니 바벨론이 망하네요.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멸망하는 왕들, 제국, 열방,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계속 바뀌는 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왕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이스라엘과 비슷한 게 이 작은 나라를 어떻게든지 지키다 보니까 중국에 기대해야 되고 일본에 기대해야 되고 영국이나 유럽에 기대해야 되고 미국에 기대해야 되고, 그러나 이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는 그 왕, 이 왕은 역사적으로는 이사야 때에는 히스기야를 사실 상징했어요. 히스기야는 선왕이거든요. 그가 오면 개혁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또 죽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나는 무엇이 바뀌는가? 이것이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왕이 오시면 달라지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이미 그 왕이,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왕인 분들에게는

0: 제가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게 왕이에요. 이런 분에게는 배움의 시간, 다시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한번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왕이 오시면 뭐가 달라질까요? 주보에도 블랭크를 넣었어요. 자, 가로에다 집어넣어볼게요. 왕이 오시면 모든 가치가 달라집니다. 1절에서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왕이 오시면
1: 모든 가치가 달라집니다.
0: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1: 왕이 오시면 모든 가치가 달라집니다.
0: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 동그라미 통치하고, 통치자들, 그분이 내 삶의 왕인 사람이에요.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은 사람의 통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직 공평으로 다스린다. 공의와 공평, 동그라미입니다. 이건 뭐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가치 있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강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이집트에 줄을 서야 되고 또 아시리아에 줄을 서야 되고 사람들이 다 나눠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지난 뭐 시작한부터 조선시대부터 지금 뭐 고려시대부터 늘 몽고에 손을 대고 중국에 또 나라가 또 조가 또 막 명나라냐 청나라냐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에 또 줄을 서야 되고 일본이 또 망할 거다 또 미국한테 줄을 서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강하고 도와준다 해도 결국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도와줘요. 이게 세상의 의예요.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그들은 사라진다. 아무리 제국일지라도 그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 뒤에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먼저 그분이 기준을 가지고 그분이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가치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 삶에도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강대국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룩을 말하세요. 이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세상은요 소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눔을 얘기하세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높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겸손히 낮아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들려지면 가치관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혼돈스러운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이 경관 모처럼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니까 뭐가 바뀌죠?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자꾸 읽고 묵상하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유입되지 않으면 내 경험, 내 생각 이걸로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 바뀌는 게 생각의 지도가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맵이 있어요. 자기 지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길대로 가면 결국은 자기 생각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지도를 바꾸는 것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부단히 알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생각에 대한 말씀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0: 자, 뭐를 사로잡으라 그러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게 군사 용어인데요. 생각을 포박하여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널뛰기 같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세상이 이거 좋다라면 또 그것도 또 실망하고 또 실망했는데 또 그거 하고. 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박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은 내 마음을, 생각을 지키라. 1년의 말씀들이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오시면 가치관이 바뀌고요. 왕이 오면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0: 생각과 내 자화상이 바뀌게 돼요. 자, 오늘 그 말씀이 3절 4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런 매일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 우리잖아요. 우리의 눈이 막혀요. 우리의 눈이 또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뭐가요? 귀가 바뀌는 거예요. 눈과 귀가, 내가 나를 보는 눈, 내 자녀를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귀가 바뀌고 눈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거래요. 그들은 사력 있게, consider, thoughtful,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그들은 의도한 것, 마음에 있는 것을 누구라고 해서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아비와 오미입니다. 영적 아비와 어미로 내 자화상이 바뀌고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러한 우리가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요 어리석은 사람, 영적 아비와 어미가 아닌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7절에는 우둔한 사람, 그러나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우둔한 사람이 아니고 고귀한 사람이다.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 봐보세요.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면서 합니다. 우리의 자화상인 거예요. 왕이 오시면 가치가 바뀌니까 우리는 더 이상 천박하거나 세상의 것, 정욕의 삶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히브리 말이 나디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영어로도 the noble, nobility 이런 말은 노블, 고상하다. 그 사람은 정말 고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 그런 사람 보면 참 기분 좋잖아요. 참 고상해. 달라. 수준이 달라. 그런데 이 노블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바로 the helpful, 바로 유용하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뭐냐면 고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유용한, 하나님 보시기에 쓰일 수 있는, 즉 이 사람을 종이라고 말하죠.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마음껏 쓰일 수 있는 청직이, 고귀한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그 구절을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해요. 이제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왕이 오시면 브랭크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말씀이 9절 14절까지인데요 바로 깨어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왕이 오시면 잠잘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자, 9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0: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여인들에게 얘기했으니까, 이 보통 여인들은 어머니들은 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에게도 지금 너가 잘 사는 줄 아니?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뭐지, 걱정거리가 없다고? 안일한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또다시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을 쳐라. 굉장히 아주 험악한 말이죠. 걱정거리가 없어? 아니야, 몸서리 쳐야 된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동연히 금식하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만쳤으니 여러분 가슴을 쳐라. 밭농사 포도농사는 여러분 세상의 농사만이 아니라 자식 농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정이 온 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가슴을 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서학자들은요 이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에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리켜서 교회를 향한 어떤 메시아적인, 교회를 향한 어떤 좀 계시적인 메시지라고도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약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죠?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래, 걱정거리 없어, 우린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 몸소리 치고 가슴을 쳐야 되고 금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진짜 왕이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제가 제 집에,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제 집에 여러분을 일주일만 모시고 있다.

0: 그러면 저는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렇죠? 늘 여러분을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침도 준비하고 점심도 준비하고. 이 말씀이 별로 여러분 잘 안 다가오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일주일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저보다 늦게 잠자지 못할 거예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아침은 뭘 해야 되고 점심은 뭐 해야 되고 저녁은 뭐 해야 되고. 아니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일주일 사는데 매일마다 김밥으로 일주일을 먹일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깨워서 일어날 거예요. 아, 오늘은 뭐하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가지? 왕이 오면은 어떤 증상이 오냐 하면 잠들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왜 내가 잠이 드냐 하면 사실은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왕이 계시면 그분의 생각이 뭔지 그분의 마음이 뭔지 깨어 있을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늘 깨워서 그분의 마음을 읽을 거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왕이 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것도 이유도 되지만 왕이 오면 자연스럽게 깨어 있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보면은요, 주님이 왕이 다시 오는 재림에 대한 예화들이 많은데 비유가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그 중에 다섯 명은 지혜로운 처녀, 다섯 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그리고 보니까 미련한 처녀 뭐죠? 자다가 기름을 준비한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오셨는데 그때 나갔더니 이미 문이 닫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1절이에요. 그 후에 시작.
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0: 네,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만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말,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내 안에 오신 분은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깨어있으세요? 때로는 남편이 피곤할 땐 아내가 깨어있어야 돼. 아내가 힘들 땐 또 남편이 깨어있고, 또 아이들이 잘 때는 부모가 깨어있고, 누군가 깨어있는 거. 이거를 성경으로 말하면요, 여호와의 깃발을 든 자라고 해요. 여호와의 니시라는 건 뭐냐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군인 중에서 왕이 살아있다고 하는 깃발을 드는 걸 의미해요. 그 군인 중에 왕의 깃발을 든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죽이면 왕도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는 깃발을 들고 몸에다가 칭칭 갖고 깃발을 들면서 우리는 왕이 살아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때 그 깃발을 보면서 군인들은 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적 깃발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깃발을 주셨을 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런데 어떻게 했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생각을 알았어요. 빨리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생각을 오해하고 읽지 못하고 땅에 가서 묻어두고 가져왔어요. 자, 근데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인이 오신 거예요. 자,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자, 그 구절 19절. 자, 25장 19절 시작.
1: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0: 인생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달란트를 가진 자와 미련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잖아요.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주님이 신랑 되신 거거든요. 신부의 조건은요, 예쁜 게 아니에요. 신부의 조건은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신부의 조건은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부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귀차니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기쁨으로 오는 분도 있지만 오늘 끌려오신 분도 이 중에는 계실 거예요. 오면서 부인이 남편이 여보 그래도 교회 가야지, 좀 더 자고 싶어. 근데 이게 마귀가 이걸 이용해요. 귀차니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바깥으로 안 나가고 다른 사람

0: 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게 귀찮아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귀차니즘이에요. 엄마 아빠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차님에 빠질 때마다 오늘 주님이 그 인생에 왕이 없구나, 그때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아이의 인생에 주님이 왕이 되어주세요. 영적인 귀차님에서 나오는 것, 아이들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오시면 깨어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왕이 오시면 참된 블랭크. 뭘까요? 오늘 20절, 15절에서 20절 읽지 않았는데 15절에서 20절까지요 바로 참된 평안이 옵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왕이 오시면 참된 평안이 옵니다.
0: 자, 오늘 이제 절정 본문의 클라이막스인데요, 15절 볼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영, 하나님의 영이죠. 이거를 이제 신약으로 가면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보통 성령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지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첫 출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모르면,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 영으로 살아가게 돼요. 혹은 세상의 영에 끌려다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것이 지금 구약에서 예고편처럼 그림자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 오면은 황무지 같은 내 마음, 황무지 같은 가정은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 같은 인생은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되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아멘.
2: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3: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흑백 논리가 판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극단주의가 많죠. 영적으로도 치우치고 기복으로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국교회는 민족을 위한 물된 동상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어야 합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민족을 넘어 열방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사야 58장 12절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황폐된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질서와 아름다움이 무너지고 파괴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의료, 교육, 문화, 스포츠의 영역들이 보입니다. 뉴스 보기와 듣기가 싫을 정도죠.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각 영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정신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흑백논리나 극단주의가 아닌 공의와 사랑이 만나고 믿음과 행함이 만나고

0: 복음과 사회 참여가 만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합되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통합의 시대요, 융합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민족도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말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웅덩이처럼 쌓아만 두면 이기심으로 인해 오염되고 썩고 병들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으로 흘러간다라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선물들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웅덩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는 생수의 강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에서 특별히 각 영역에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곳을 살릴 다음 세대를 키우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이들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삼봉교회를 섬기는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냉동실에 얼음칸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건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얼음을 꺼낸 누군가가 빈 얼음틀에 다시 물을 채워 넣었기 때문이죠.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다음에 얼음을 꺼낼 사람을 위해서 작은 수고를 보태 놓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미리 다녀간 수고로움이 우리의 하루를 편안하게 해줘요. 오늘도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한결 더 시원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이어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게시판 보니까 비 오는 곳이 많네요. 미소님 계시는 상암동 비 많이 온다고요. 강북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김보현님, 준희님 계시는 곳 천둥 번개에 소나기가 붙고 있대요. 이상낙님, 여기는 부천인데 소나기가 퍼부어요. 아무쪼록 아무 사고 없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람꽃님, 아침부터 으르렁하더니 예, 문제 알 것 같아요. 날씨가 하늘이 으르렁 으르렁 하는 거. 지금 이제 시원하게 비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날이 이제 어두워서 창밖의 상황이 지금 제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왜 아이들도 성장할 때 성장통을 겪듯이 이제 계절도 한 계절에서 이제 다음 계절로 넘어가면서 계절의 성장통을 앓는 게 아닐까. 그래서 더위도 갈 듯 말 듯 하면서 아직 머무르고 있고 비도 계속 오락가락 하면서 날씨가 요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여러분 집에서 나서실 때 우산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철부지 오리님, 일산도 비 많이 내립니다. 모든 분들 평안한 하루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하셨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너도 나도 햇볕을 향해 뻗어가지만 있기는 그늘이 좋습니다. 무성한 그늘 속에서 있기는 하루하루 예뻐집니다. 그늘은 그늘대로 자기 품을 파고드는 이끼가 귀엽기만 합니다. 이끼를 살리는 그늘, 그늘도 해냈습니다. 시인 신술래의 책 만물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역할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에도 길이 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길이 있고 사람도 태어난 이유와 길이 있습니다. 양지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도 이유가 있습니다. 달빛으로 커피를 데울 순 없지만 서정을 불태울 순 있죠. 쥐를 잡는 데는 호랑이보다 고양이가 낫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너는 왜 어흥하지 못하고 야옹하니? 라고 고양이를 업신여긴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길 위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장막이 완성된 걸 기뻐하신 겁니다. 그늘도 이끼를 길러냈습니다. 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이끼와 그늘.

서울에서 듣다가 여수에서 들으니 해외여행 가서 들으시는 분들의 감동에 공감이 갑니다. 어젯밤 여수 해상 케이블카 타고 힐링 버스킹 가수의 마지막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색소폰 연주의 감동. 오늘 새벽까지도 감사합니다. 예, 새벽을 찬양으로님 여행 가셨네요. 이 곡을 여행지에서 어제 버스킹 연주곡으로 들으셨다고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었습니다. 화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여행지기님은 여행사 직원이신데 이런 부서에 계시는군요. 이제 사람들이 여행 다녀온 후에 느낀 그 불만을 접수하는 팀에 계신데요. 사람들의 불편, 민원 접수를 받고 해결하는 CS팀인데요. 오늘 날씨처럼 우중충하면 민원 코리더 넘칠 것 같은 느낌. 민원이 넘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해결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일도 날씨에 영향을 받는군요. 아유, 참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 없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힘들 수 있는데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 상대방의 불편을 이제 계속 들어드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뾰족한 해결책이 있다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들어드릴 수도 없는 경우에는 서로가 참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떤 콜센터 직원분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고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여행지기님, 오늘도 잘 헤쳐나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인천 제물포구에도 비가 쏟아집니다. 어제 더위를 식혀주듯 내리고 있어요. 찌롱님, 드보라 6일님,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시원해요. 어제는 비를 기다려도 안 내리더니 기분이 업돼서 좋아요. 복스님은 남양주도 새벽 5시부터 비가 내립니다. 파련리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남양주 파련리에 계시는군요. 복스님. 오이 기쁨님, 새벽 예배 다녀오는 길에 비가 천둥 소리까지 들리고 아직 기도 중에 있는 남편에게 우산을 갖다 놓고 와서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우산 갖다 놓은 걸 잘 봤다면서 당신은 참 좋은 아내야. 이 한마디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아침입니다. 말 한마디가 이토록 소중하고 값지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이 아침이 참으로 고맙네요. 우산 없는 남편에게 우산을 갖다 놔준 아내,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고맙다는 말로 표현해 주신 우리 남편분도 참 좋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날에는 여러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인 거 아시죠? 천천히 조심조심 잘 다니십시오. 아바 안단테 안단테 들으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0: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 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의 깃을 거의 수직으로 지켜둡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지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 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박성태의 뉴스 쇼.
1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104일 만인 어제 발견됐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발견 지점이 장 씨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이 부모 경장이 단독으로 종결 처리한 실종신고가 무려 200여 건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의문점들, 잠시 후 범죄분석 전문가죠 표창원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는데요. 비소 뒤에 긴장감이 맴돌았던 만남의 장면 일부 뉴스연구소에서 짚어보고요. 오늘 고란경제전문기자와 함께하는 금융치료 코너에서는 치솟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 세계 경제는 또 우리 경제,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79.

0: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또 서영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2: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5: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2: 예, 정성호 장관이 꽤 오래전부터 네. 건강이 너무 안 좋다, 할 일 다 했다,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얼마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네. 어제 수리가 됐네요.
5: 네, 이게 이제 엿새 만이라고 해요. 지난 네. 18일에 이제 청와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냈었는데 그때 이제 건강 문제를 얘기했었잖아요. 청와대는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사의를 수리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2: 예.
5: 정 장관의 이제 건강 문제와 함께 이제 검찰 개혁의 주요 입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마지막 퇴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들 했는데 이 부분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6: 다만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수반, 행정부의 수반이고 또 대법관의 임명권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좀 임명권을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해 주길 좀 뭐 바라는 마음입니다.
5: 네, 저 정 장관 발언은 지금 대법원 그장 재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부딪힌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임명권을 더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2: 예.
5: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회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도 밝혔는데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 국회에 가서 당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 장관이 퇴임하면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이진수 법무부 장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당장 10월 2일에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기 때문에 이 공석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빨리 이제 후임 장관을 임명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예, 후임 법무부 장관 함아평에 혹시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사실 중기벤처부 장관도 비어 있잖아요.
5: 네.
2: 개각 범위와 함아평 좀 정리를 해보죠.
5: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분들은 이제 민주당의 박균택, 이건태 의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박주미 의원까지 거론되는데 우선 이제 박균택 의원과 이건태 의원 모두 검사 출신이고 또 검찰개혁 논의에 좀 깊숙이 개입해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좀 가깝다 이런 점들이 좀 공통점이 있고요. 박주민 의원의 경우는 이제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에서도 검찰개혁 입법 다뤘다는 점 때문에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공석으로 좀 개각 시기가 빨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당장 급한데 이제 법무부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여기도 급하거든요.
2: 예.
5: 네, 한석수 장관이 이제 국무총리로 이동하면서 지금 현재 공석인데 지금 중기부 장관 후보로는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수석, 그다음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급한 불인 법무부와 중기부만 일단 먼저 채우는 핀셋 개각 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뭐 국토부나 복지부, 교육부 등의 이제 추가 개각을 하는 방안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2: 예,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민주당이 추천했던 분이죠. 최계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5: 네.
2: 사실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만입니다.
5: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10년 동안 공석인데
2: 예.
5: 특별감찰관이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한 이후에 지금 공석이었어요. 국회가 지난 20일에 3명의 후보를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최길수 변호사 추천했고 국민의힘이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협이 최용훈 변호사 추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민주당 추천목 최길수 변호사를 선택을 한 것이고 최 후보자는 올해 이제 60세로 사법연수원 23기 20년 동안 검사로 근무한 이제 수사 감찰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수사뿐 아니라 감찰 업무도 직접 해봤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전문성이 꼽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문성과는 별개로 대통령을 감시할 사람을 이제 여당 추천 인물로 골랐다. 이 점 때문에 지금 독립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 예.
5: 국민의힘은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사실상 정치적 우군이 추천한 감시자를 선택한 셈이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0: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 그 최길수 변호사는 특정 진영의 치우친 인사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찌됐든 이제 특별감찰관을 다시 두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그래도 10년 만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 비게 됐고요. 검찰총장도 현재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소청 개청 또 사실 행안부 관할이지만 중수청도 이제 개청이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좀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
2: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다. 뭐 사의 표명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강유정 대변인의 반응이 후임 인선 있을 때까지 뭐 최선을 다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2: 후임 인선이 사실 윤곽이 아직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는데 사의를 받아줬다라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 차례 본인이 강력하게 그만두겠다라는 거를 했는데 더 이상 붙들어 두는 게 이 정부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리에 의지가 없는 사람을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을 두는 것 자체가 아니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고 후임 인선에 박차를 가하겠다. 아직 인선은 아직 안 됐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1: 예.
2: 또 이거와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성호 장관하고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본인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당에 돌아가서 또 뭐 형사소송법 재개정안 뭐 이런 것도 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 그러니까 당을 또 어느 정도 김민석 대표를 뒷받침해주고 뭐 이런 당을 장악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저는 나라가 어수선해요. 제가 보기에는. 나라가 어수선한 게 지금 경찰청장도 없고요.
1: 직무대행 체제죠?
2: 예. 너무 오래됐어요. 왜 안 하죠? 경찰청장을 왜.
3: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몰라요.
2: 그러니까 왜 임명을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직무대행 체제가 너무 오래되고 검찰총장도 없어요. 물론 뭐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곧 사라질 거니까
1: 공소청장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2: 네, 공소청장. 그런데 이제 1년을 비워둔 거예요. 그래서 대행을 했는데 뭐 차관 그 대검 차장이 그만두면서 또 대행에 대행하고 뭐 다시 뭐 승진시키고 굉장히 조직 자체가 다 굉장히 어수선하다 이쪽
1: 예.
2: 뭐 이런 수사기관도 그렇고 공석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좀 빨리 이제 대통령이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1: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일단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공석이겠죠.
2: 아니 근데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겠죠.
1: 예.
2: 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보기에는 눈 뭐 일 잘하고 본인이 생각하기 그러면 이제 눈높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있는 인력에서 써야죠. 그러면 뭐 외국에서 수입해다 쓸 수도 없고 경찰청장을
1: 그러네요.
2: 검찰총장이나 그러면은 예. 찾아야 되고 그거를 조직 안정시키고 뭐가 있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도 뭐 그것도 저는 의무라고 보는데
1: 예.
2: 그러니까 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어요. 경찰에서 뭐 빵빵 막 뭐 터지고 그러는데 누가 사퇴합니까 그러면은 뭔가 뭐 예. 꼭 사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을 물을 사람조차 없다. 이거는 제가
1: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2: 문제가 있어요.
4: 예. 이런 문제 제기는 제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원래
1: 혹시 할 말이 없으십니까?
2: 그러면 원래
4: 제가 지금 다 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앞부분에 다 소화해 주시는데 아 정말로 대행 체제라는 것은 그 일정 기간 용인할 수 있는 거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자리에 공석이 생기게 되면 조직은 필연적으로 해이해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본인이 사의를 표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학업에 뜻이 없는 사람을 학교에 계속 묶어둬봤자 공부 예. 안 합니다. 그런 에너지도 없고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표 수리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뤄지는 게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보고요. 붙잡아둬봐야 뭐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법무부도 그러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 이렇게 또 새로 해봅시다. 이런 의견을 낼 가능성도 없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떠나가는 법무장관 앞에 뭘 어떻게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어쨌든 그 나라가 좀 어수선하다라고 우리 김진일 평론가가 얘기하셔갖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 한국 정치를 보는 시각이 아주 날카로워지신 것 같아요.
1: 예.
2: 원래 날카로웠어요.
4: 나라가 정말 어지러워요. 예. 그 공석, 대행 이런 거 왜 안 생기느냐. 앵커께서 지적하셨지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0: 있잖아요. 코드 인사하려고 하다 보면 인사풀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번에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네. 왜 공석들이 많은지 소용준 소장님.
2: 일단은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아마 그런 느낌은 아마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1: 예.
2: 뭐 검찰 개혁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거고 부동산도 개혁에 준하는 어떤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 곳곳에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가 개혁의 이름으로 좀 어수선하게 볼 수 있다. 뭐 그런 점 인정하지만 좋은 쪽으로 어수선한 거라고 좀 봐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 어수선한 거는 좀 다른 어수선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검찰, 경찰, 법무부 장관까지 공백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이런 부분은 조금 뭐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소청이 들어서니까
1: 예.
2: 그때 이제 인사를 낙점해서 가려고 비워놓는 것이라서 지금 와서 검찰총장 안철은 뭐 할 거예요? 그분은 공소청장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은 저도 이거를 좀 경찰청장을 빨리 임명을 하지 왜 곳곳에 서울청장에 있는 그 조직 간부부터 하지 않지? 지금 총경급 한 50명이 보직되기래요.
1: 예.
2: 이거는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 시스템 완전 망가뜨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막판에 이 권한대행 시절에 총경 인사 50명을 구겨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잘못된 인사인지 잘한 인사인지의 내용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정상적인 인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총경급의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도 내부적으로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 개혁되기
1: 예.
2: 그런 측면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야 정성호 장관이 더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청와대 입장에서. 그런데 아프다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게 보안수사권 폐지를 집권당인 이 민주당의 정청래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게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다. 일단은 뭐 빠른 인선을 통해서 좀 정상화되고 경찰 검찰은 10월 2일 날 이제 출범을 하니까 한 9월 중에는 아마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공소청 중수청이 이제 10월 2일 출범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박균택 의원, 이건태 의원 둘 다 이제 변호사였죠.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 박균택 이건태 의원 둘 다 이제
2: 검사 출신.
1: 검사 출신의 또 대장동 변호인.
2: 네, 변호인 출신.
1: 출신이고 예 후임 혹시 뭐 이분이 얘기가 많이 된다 얘기가 있습니다.
2: 아니 두 분 다 뭐 사실 그 할 만한 입장인데 뭐 기사들을 보면 뭐 박균태 의원 얘기들이 뭐 많이 나온다 뭐 얘기도 있고 그게 이제 자가발전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1: 예.
2: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특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균태 의원은 굉장히 좀 둘 다 이건태 의원도 검찰의 통인데 20년 이상씩 조직 내에서도 일 잘했다고 평을 받았던 분들이고 다만 이제 스타일이 박균태 의원은 좀 정치적으로도 봐서 공격형에 좀 가깝다면 이건태 의원은 좀 방어형에 좀 가까운 조직 관리형이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1: 예.
2: 박주민 의원이 나중에 좀 이렇게 후보군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두 검찰 출신 말고 사실상 검찰 입법을 추진했던 박주민 의원을 거기에 앉혀서 좀 나름대로 이 좀 안정적인 원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박주민 의원도 좀 주목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1: 예, 개각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 거로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은?
3: 아니 뭐 언론에 나오는 매우 얘기들은 중폭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6-7개 정도 되지 않겠냐. 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현직에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예. 그렇긴 한데.
1: 그럼 뭐 땡땡부, 땡땡부, 땅땅부 뭐 이렇게 예. 되겠군요.
3: 뭐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국토부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뭐 얘기가 나오고 뭐 지금 법무부 장관도 있고 그래서 6-7개가 있는데 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좀 꽤 큰 폭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이제 한 텀이 끝난 거잖아요.
1: 예.
3: 1년이 끝나고 이제 지금 성적표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은 일신 우일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꽤 크게 될 것 같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또 입각을 많이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정 일치 또 그립감을 꼭 강조하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지도부하고 25일 날 만나고 28일인가요? 그때는 의원 전체하고 또 오찬한다는 거잖아요.
1: 예.
3: 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이 당정 일치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은 장관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감안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1: 예. 예. 특별감찰관이 2016년

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에 10년 만에 임명이 됐습니다.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1: 일단 법무장관 후보자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박균택, 이건태 의원 두 분이 검사 출신이긴 한데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떼놓아서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대장동 예. 사건이 지금 중지돼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대장동 변호사로 맹활약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 되는 것이 이해충돌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박주민 의원이 더 낫겠다라는 평가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를 드리고 특별감찰관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거잖아요. 사실 2016년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갈등을 벌이면서 이게 뭐 정권이 탄핵 국면으로 가는 그런 결과도 있기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다 임명하겠다 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0: 예.
1: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두 전직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었는가 생각해 본다면 아 이게 반드시 이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했을 것 같고 특히 집권 2년 차쯤 되면 집권 1년 차 때는 대통령 친인척이든 아니면 수석이든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이거 잘해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조금씩 잘해 주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권리인 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서 정권이 망하게 되고 친인척에 대한 부정부패 관련 사안들도 많이 제기됐었는데 이쯤에서 임명한 것은 전 당연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권력에 대한 감시를 하는 사람은 자기 편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이분이 뭐 민주당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왕 임명할 거면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했다면 지금 떨어지는 국정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0: 예.
1: 이런 생각합니다.
2: 이게 본인들 그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야당 추천을 받았는지 묻고 싶고요. 이게 일단은 야당 추천 받으면 그럴싸하긴 한데 야당 추천을 받으면 그게 표적 특별감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0: 예.
2: 그러니까 중립 지역을 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저는 이번에 그 선임된 특별감찰관도 중립적에 있는 분이에요. 바른미래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0: 정치적으로는 뭐 중립적이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을 향후에 이제 좀 이거를 상시제도에 아니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아니 정권이 들어서면 특별감찰관은 정권이 들어선과 동시에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한 해 만에 이런 공방이 있는 것 자체가
0: 예.
2: 소모적이고 사실 스스로의 권력이 어떤 말하자면 이 빠져버리는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의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어떤 정부든 간에 의무화.
3: 의무화.
2: 그게 이제 제도적 정착.
0: 늦어지면 과태료.
2: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할 때 집권당이나 뭐 청와대에서 아니 그러면 본인들 정권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한국 정치가 진일보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과거와 싸우려고 하면 됩니까? 과거에 그렇게 잘 못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니, 당신들도 그렇게 안 했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갖고는 한국 정치 발전 못하죠.
0: 니네들도 그렇게 했잖아. 이런 논리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지금 댓글에 70%가 그 논리였는데 언제 봤어요.
2: 그런데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야당 추천 목표를 극렬히 반대했던 배경은 야당의 추천에 특별감찰관이 가면 그냥 댑다 파는 거예요. 특별감찰관이 없는 것도 팔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0: 예.
2: 그래서 중립지역의 인사로 하는 것들이 합리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난 정부에 그렇게 안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4: 그래서 했잖아. 한 거에 의미를 둬야지.
2: 그렇지.
4: 2014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도입되다가 우병우 민정수석 비입하다가 그때 막 사퇴하고 그 이후에 뭐 몇 년입니까 이게 공백이.
0: 10년입니다.
4: 10년이 공백이었으니까 그냥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사실 제대로 굴려본 적이 없어서 잘 돌아갈지는 의문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분이 중립적이지다 아니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0: 예.
4: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 있지도 않아요. 건물은 또 밖에 별도의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가서 이제 뭐 조사하고 수사하는 건데 어쨌든 뭐 됐으니까 첫 번째는 내부

0: 왜 그런 비리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비리가 생겼을 때 잘할지 못할지를 좀 보죠. 일단 북한 인권재단 이사랑 연계해가지고 서로 이거 하면은 뭐 이것도 해줄게 이런 정치적 딜 없이 했다라는 거에 저는 의미를 둡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쭉 들었고요. 두 번째 뉴스를 볼까요?
2: 네, 김민석 장동혁 첫 만남.
1: 예, 어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여야 당대표의 첫 만남이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2: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예. 서로 미소로 이제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이제 만난 자리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 대목은 두 사람이 자주 만나자 이런 데 뜻을 모았는데 김민석 대표가 먼저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장 대표와 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대화의 자리를 정례화, 상시화를 넘어서 좀 수시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민석 대표가 또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제 실제로 장 대표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장 대표한테 뭘 스타일 바꾸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있었고요. 장 대표도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화답을 했는데 여야 대표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자리뿐 아니라 수시로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앞서 지난 정청래 지도부 당시에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장 대표와 대화를 하지 않았 썼잖아요. 예. 어쨌든 이제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는 야당과 좀 대화 채널을 복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마냥 화기애애했던 건 아닌데 장 대표가 이 현안에 대해서 좀 날선 말을 했는데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 그 대법관 재청 논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영상을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3: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을 수용하고 임명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래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그 신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4: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또 그런 맥락을 또 이렇게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감안하겠습니다.
2: 네, 그 장동혁 대표 얘기는 그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대법관 후보자 재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노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청을 수용했다 이걸 이제 거론한 거예요.
1: 예.
2: 근데 김민석 대표도 이거를 이제 순수히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어느 한쪽의 정치적 결단만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 제도 자체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놓고서는 장 대표가 이 정부 정책 시장 질서와 어긋나거나 부적용이 예상된다면은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좀 선회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 대표는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좀 같이 풀어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김민석 대표가 어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도 예방을 했죠. 네. 여기선 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2: 김 대표는 이제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제 기복소득당 이제 야당 대표 만났는데 신장식 그 조국혁신당 대표의 만남에 좀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어요. 신장식 대표가 양당 사이에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 신뢰가 회복해야 하고 연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되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 대표가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흡수합병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야당 회동에 앞서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당 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박범계 의원이 단장을 맡게 되고요.
1: 예.
2: 근데 그 아래에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를 이제 별도로 두고 이해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이제 사전 협의 없이 조국혁신당 연대분과를 만들고 담당자를 발표한 데 대해서 좀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도 있었고요. 혁신당은 우리와 상의 없이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제 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그 전에 쌓인 좀 앙금 같은 것을 푸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일단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서 했던 말 워딩입니다. 다시 보면 저는 장 대표를 실제로 좋아한다. 약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혹시 김준일 평론가가 이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단어나 어절이 있습니까?
0: 아니요, 뭐 저도 장 대표 좋아합니다.

0: 실제로가 빠졌어요.
1: 예, 이심 전심이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그 이후에 워딩을 보면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의 필수 불가결한 필수적인 리더.
0: 예.
1: 뭐 극찬이죠. 근데 왜 제가 좀 삐뚤어져서인 걸까요? 장동혁은 민주당의 전략 자산 뭐 이렇게 제가 약간 들려요.
0: 예.
1: 얼마나 필수적으로 이분이 필요한가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약간 뭐 왜곡해서 들은 걸 수도 있는데.
0: 예. 필수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더라고요.
1: 예. 예. 뭐 당원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이것도 사실관계에 정말로 부합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0: 예. 예.
1: 당내 분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뭐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차별한 것 같아요. 정청래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정청래 대표는 악수도 안 하는데 나는 최소한 대화는 하고 상대방 존중하고 이견은 이견대로 처리하고 뭐 이런 리더십을 하겠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잘 되겠습니까 두 당이? 예, 저는 뭐 별로 그거는 신뢰하지 않아요. 뭐
0: 예.
1: 왜냐하면은 이견이 너무 크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는. 야당은 더더욱 이제 공세 고삐를 더 좀 땡길 수밖에 없죠.
0: 예.
1: 그래야지 또 이제 이익도 얻고 몰래 숙명적으로 야당이야 반대를 하는 거니까 사사건건 부딪힐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정책위 의장이 양당이 새로 좀 뽑혔잖아요. 이미자 의원이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새로 뽑혔거든요.
0: 예.
1: 노동계 출신이고 하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노동계 출신들이 또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거에 또 장점이 있으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좀 협의할 부분들은 협의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0: 네. 어제 만남 그 야당 패널인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어떤 사람이 특정 발언을 했을 때 A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아 이게 왜곡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저는 왜곡이 아니라 본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0: 예.
2: 저는 장 대표를 실제로 좋아합니다. 필수 불가결한 리더다라고 한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하는 방안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0: 아, 저는 인사차리 인사차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정말 좋아한다라고 보시는군요.
2: 아니 지금 어떤 면에서 민주당의 장동혁 대표 좋아하는 분들 많은 거 주지의 사실 아닌가요? 지난번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응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0: 예.
2: 그러니까 지금 양극단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데 뉴 이재명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그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뉴 이재명 그룹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김민석 당대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쪽으로 몰아내고 우리가 중원을 차지하면 훨씬 더 좋은 구조적 다수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0: 예.
2: 장동혁 대표가 없어지는 상황 그런 부재의 상황을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저는 김민석 당대표의 본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좋아한다는 것에는 여러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0: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민석 대표가 정광재 소장보다 장동혁 대표를 더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2: 아니, 기자 시절에는 김민석 의원과도 잘 지냈습니다.
0: 아니 장동혁 대표를 네. 대답하기 곤란한 것 같으니까 광고 듣겠습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예, 여야 당대표 회동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는데 소영주 소장님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그 어제 여야 대표 2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수혜자는 저는 장동혁 야당 대표다.
0: 예.
5: 야당 대표 취급을 처음 받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맨날 집에서는 대표 취급도 못 받다가 여당 대표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한컷 잡고 악수도 하고
0: 예.
5: 나름대로 본인 한 말도 하면서 나름대로 야당 대표의 지위를 오랜만에 누렸다는 측면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0: 좋을 수 없는 만남이었다는 게 장동 대표의 정치적인 분석일 것이고,
1: 예.
0: 근데 이제 뭐 필수 불가결한 리더다, 뭐 좋아한다 이거는 아이스브레이킹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립서비스가 과도했다
1: 과했다.
0: 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1: 예.
0: 필수 불가결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저는 이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첫 만남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껄끄러웠을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1: 예.
0: 이성만 딱 똑바로 차리고, 그래, 기분 풀어주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 만나서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큰 그릇을 보여주고, 일과 성과를 잘 뽑아내서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성과를 보여주는 게 여당에 도움 되니까 만나자.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한 표현들이 저도 있었다라고 좀 보여요. 근데 가장 조금 이번 그 여야 대표 만남과 조국혁신당 등 이제 우리 진보진영 내이 정당의 만남 속에서 조금 그 낙담했을 당이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강 얘기가 나오면서
1: 예.
0: 합당의 사실상 속내는 목이 맸을 텐데 기다리세요, 자강하고 오세요. 거기에 이제 징검다리로 연대를 넣었어요.
1: 예.
0: 자강한 다음에 합당이 아니라 자강 뒤에 연대를 거쳐서 합당으로 간다는 프로세스를 제시를 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혁신당 원내에서 좀 불편함, 뭐 TF에 대한 우리 동의 없이 민주당 내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1: 예.
0: 저는 정치는요, 싸우든 지든 볶든 만나야 돼요. 그게 정치의 복원이다. 안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밥값입니다.
1: 예.
0: 여야가 불편해도 여야 정치인들은 다른 진영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은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밥값을 위해서 만나라.
1: 만나라.
0: 만나서 싸워서 성과를 내든 말든 자꾸 만나는 거. 이거 저는 긍정적인 좀 현상이다, 그렇게
1: 일단
0: 봅니다.
1: 만나서 멱살만 안
0: 안
1: 잡으면 그건
0: 잡으면 되죠.
1: 무조건 만나는 게 좋다라는
0: 그렇습니다.
1: 말씀이신 거죠.
0: 네.
1: 알겠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어제 쭉 표정을 보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야당 대표가 야당 의원들 만났을 때보다는 여당 대표 만났을 때늘 표정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2: 아니, 어제 그렇게 상찬을 받았잖아요.
1: 생각하십니까? 예.
2: 정말 좋아하고 필수 불가결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1: 예.
2: 저는 사실 그 장동혁 대표를 만난 것보다도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튼 조국혁신당이 어제 집에 가면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한번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예.
2: 그 가사 아시죠?
1: 아니요, 몰라요.
2: 난
1: 불러주세요.
2: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였다는 거잖아요.
1: 예.
2: 근데 지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 발광체가 있고 피사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은 완벽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사체였던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2014년에 총선에서
1: 예.
2: 12석이라는 의석을 가질 수 있었고 조국 전 대표가 뭐 대권 후보 반열에도 오르고 그럴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조국혁신당이 12석 갖고 있지만 여러 뭐 정당 지지도를 놓고 봤을 때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도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서 그렇게 예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러니까
1: 말려면
2: 흡수합당은
1: 말고.
2: 가능한데, 그런데 너희들 뭐 여러 몫을 요구하고 어떤 식으로 뭐 합당의 조건을 붙이고 이런 건안 된다. 너가 별인 줄 알지만 별이 아니다.
0: 알았어. 네, 짧게 작게 그 얘기만 할게. 조국혁신당 얘기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철저하게 민주당이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1: 예.
0: 우리의 그 스케줄을 얘기하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본인의 스케줄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무슨 채권을 제시하듯이 우리 빚진 거 내놔라고 할 그런 건 아니에요.
1: 아니다.
0: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마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빚을 져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것들은 조금 적절치 않다.
1: 나는
0: 그럼
1: 반딧불
0: 반딧불로 본 적도 없고.
1: 가사를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 첫 소절이 겁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건데.
3: 아니 근데 우리 정광계 소장님은 좀 혼이 나야 되겠어요. 아니 특정 정당에 벌레 취급하고.
2: 아 이거 벌레라는 거는 아니, 여기 가사. 아니 왜 그렇게 해놓고.
1: 신정식 대표님을 네. 한번 모셔와야 되겠어요.
3: 그러니까
1: 신정식 대표의 뜨거운 맛을 보셔야죠.
3: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의 말을 제가 좀 빌려서 따끔하게 예. 정광계 소장 혼을 내야 되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개혁이 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매도. 팩트를 비틀어서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정부의 업적을 알리기는커녕 비트는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박성태 뉴스쇼가 이걸 직격탄을 맞는 거야.
1: 언론도 이제 뭐 업적을 취하거나 그 물론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예. 예.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예. 따로 있었던 거죠.
2: 예. 예. 이게 좀 놀란 거 화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언론 개혁의 필요성 모든 개혁을 주장하면은 다 이제 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언론이 보도를 잘못해서 이런 것인가? 그래서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좀 데자뷰 기시감이 들어요.
1: 예.
2: 그 2000,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해 9월에 9월 23일이네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지지도가 높지 않은 거는 좌파 언론이 좌파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해. 그때 이제 20%대로 윤석열 정권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2023년 6월 2일에 이관석 국정기획수석도 낮은 지지율은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는 윤석열 정권 때는 다 언론들이 좌파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좌파 쪽으로 기울었다가 정권 교체 되자마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니까 다 우파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거냐.
1: 예.
2: 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민주당은. 예.
1: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도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 여러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는 좌파고 민주당 정부 때는 우파면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2: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거죠. 예. 예, 뭐 왜 이렇게 진짜 뭐 권력의 야부를 하면은 좌파 정권 때 좌파가 많아야 되고 우파 정권 때 우파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저는 예. 최민희 그 최고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갑자기 유시민 작가가 어제
1: 예.
0: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어요. 왕정 국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공화정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었고 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기가 보내려는 김민석 대표를 보내서 민주당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그런 영향 때문에 국민들이 떠날 것이다. 우리 지지층 내부도 떠날 것이다. 저는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우리 당내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민희 의원이 지적을 해야지
1: 예.
0: 지금 언론 타다고 뭐 프레임 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구태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남 타다는 발상이거든요.
1: 예.
0: 우리 안에서 찾아야 돼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1: 안에서 찾으니까 유시민 작가가 있더라.
0: 저는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내부에서의 분열을 초래하는 발언들을 통해서 봉합하고 지금 통합하는 과정이 전대 끝나고 지금 일주일 10일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1: 예.
0: 또 재를 확 뿌려요.
1: 일단 어제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에서 한 말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인데요.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지지한 것. 이건 이제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잠깐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어제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8일에서 21일까지 전국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서는 긍정평가가 40.2%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56.9%였고요. 점점 더 떨어지는데 이거 이제 우선 AL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최민희 의원과는 다른 평가를 하시겠죠.
2: 아니, 예. 일단 뭐 기술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이 사실은 전당대회 특히 고관여층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응답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전화를 여론조사를 잘
1: 대기하고
2: 받아요.
1: 있다가
2: 대기하고 예. 있다가 이제 좀 관심이 떨어지면 빠지는 거죠.
1: 예.
2: 특히 호남에서 많이 빠졌어. 20% 포인트가 빠졌거든요. 호남에서. 단일 지역에서 한 주 만에 20% 포인트가 이제 지지를 철회한다라기보다는
1: 예.
2: 응답자가 조금 적극적인 응답자가 덜 응답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데
1: 기술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에 6% 민주당도 6% 포인트 빠졌어요.
1: 예.
2: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후보들이 모두가 얘기했던 게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지지율 반등할 거다. 다 얘기했고 정청래, 뭐 송영길, 김민석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으면은 물론 추세선을 좀 더 봐야 되지만은
1: 예.
2: 이 하락 추세를 한번 반등하지 못하면은 이제 곧 앞자리 3자예요. 예, 40.2% 지금?
1: 예.
2: 그러면은
1: 이제 조사에서.
2: 0.3% 포인트만 빠지면은 앞자리 이제 3자입니다.
1: 예.
2: 그러니까 3자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게 0.3% 포인트 차이겠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0: 문제다.
1: 예, 그러니까 정권에 레임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국정 운영이 잘 안 되고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막 얘기를 하던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서 되게 위험한 신호다.
0: 예.
1: 근데 그 원인을 언론에서 찾는다? 이거는 더 위험한 신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2.8% 긍정평가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포인트. 정광재 소장님은?
2: 예.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하는 것은 아주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이 발표를 할 때마다 이런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 뭐 신뢰 상실 이런 거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정당의 대표 또는 정파의 수장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그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0: 예.
2: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대통령 이재명이 아니라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이번 조사에서 반영되진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웅래 전 의원이 2심에서 정치자금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SNS에 그냥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0: 예.
2: 대통령으로서 일하라니까 왜 자꾸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일하냐 이런 실망감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지지율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건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신뢰를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국 정치에 계속 개입하려 하고 하면 이 국정 지지율 전 다른 것들과 맞물려서 훨씬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떨어질 크다고 봅니다.
3: 일단은 뭐 리얼미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난주 갤럽에서는 제가 전대 끝나고 나서 소폭 상승의 모멘텀은 마련할 거라고 제가 했는데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의 모멘텀은 있었어요. 약간의. 저는 이번 주 갤럽을 좀 보면은 그림을 추이를 벗고 보면 될 것 같고 무선 ARS 자체가요. 사실상 좀 복잡다단해요. 해석하기가.
0: 예.
3: 호남에서 떨어진 거를 사실 말씀한 대로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내부 균열이 심각해서 응답을 안 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거기가 떨어졌다?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효능감이 본인들이 김민석 대표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천계 후보 3명이 결국에는 지도부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0: 예.
3: 호남민심에 저는 실망감으로 해서 응답 안 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는 좋은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좋은 요인도 없어요. 부동산도 지금 개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시장 조항이 있죠. 주식 시장도 등폭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 인사 당내 상황 자체가 말끔하게 전당대회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 우리 진영 내의 안정감들이 여전히 고착화 되지 않았다. 유시민 씨가 아직도 거기 있고 김어준 씨가 있고
0: 예.
3: 정청래 후보를 위시로 한 팀 정청래 최고위원 3명이 청년 최고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뭔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안정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반등의 포인트로 안 나타나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갤럽을 한번 보고 나서
0: 예.
3: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한 행사에서 인사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소중하다.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소중하다. 이게 이제 최근 대법관 재청 논란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심정 뭐 생각하는 바를 나타냈다는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1: 그러니까 뭐 이 갈등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구 전략을 마련할 생각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없고
0: 예.
1: 모르겠습니다. 이제 청와대도 뭐 이제 언론에 이제 뭐 단독 해가지고 나온 게 손봉기 판사만 노태학 후임 손봉기 판사만 반려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하나는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예단하기가 힘들다.
0: 예.
1: 갈등은 벌어졌고 예전처럼 협의 어떻게 해서 갈등이 있었지만은 물밑에서 협의하는 거는 이미 끝났고 그럼 이게 이제 드러났을 때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용

0: 많이 먹고 있죠. 뭐 저는 좀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예. 이게 장기화되면은 제가 보기엔 결국은 대통령과 국정수행 지지율과 청와대 뭐 여당의 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김민석 대표가 전 지역에 막 조이대 뭐 플래카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조이대 비판하는 이런 플래카드 막 다 걸게 했거든요. 예. 그게 맞나? 그러니까 민생을 좀 더 챙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걸리는 거는 그런 플래카드고 그러면 이 당은 뭐하는 여당은 뭐하는 정당인가 이런 생각을 또 국민들이 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물론 뭐 피로가 좀 있었겠죠. 이제 외계인이 좀 쳐들어와서 내부 결속을 하는 것들 그리고 좀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는 그런 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예. 그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동두천 연천에서 제일 합리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정광재 소장님이 네. 만약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예.
1: 이 대법관 재청을 둘러싼 예.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어떻게 풀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2: 제가 뭐 제우스 같은 권한을 예. 갖고 있는 거죠.
1: 반대는 저는, 못 받겠지만 일단 제우스입니다.
2: 저는 이제 아까 최민희 의원도 막 언론 탓하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군자 구제기 소인 구제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1: 우리말로 해주세요.
2: 아, 이게 이렇게 아주 군자들은 예. 모든 문제를 나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아, 나 예. 자신으로부터. 예. 근데 소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린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그 헌정사
1: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솔루션만.
2: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예.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내십시오.
1: 예.
2: 그래서 국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자기 그 손에 직접 피를 안 묻히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해야 돼서 소장님 동두천 연체에서 제일 합리적인 정광재 소장님은 이제 국회에 동의안을 송부해라.
3: 절차대로
1: 했습니다.
3: 해라.
1: 절차대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 짚어볼까요?
4: 네, 180일 수사 마친 종합특검.
1: 예, 2차 종합특검팀이 어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브리핑도 있었는데 주요 수사 결과를 정리한다면 어떻습니까?
4: 네, 이제 숫자상 성과만 먼저 정리를 하면은 모두 152건 접수해서 126건을 처리를 했고요.
1: 예.
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포함해서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 가운데 7명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차장,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 기소했다는 점,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시도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이제 추가로 수사했다는 점은 좀 성과로 꼽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도 좀 많아서 이 부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처분 못한 사건만 46건이고요. 관련자 이제 150명은 경찰 국수본으로 넘기게 됐고요. 특히 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 무마 윗선 의혹,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에 담긴 추가 계엄 의혹 등 이 부분은 이제 기대가 컸는데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 그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이거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1: 예.
4: 법원이 이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이 부분 좀 용두삼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180일로는 좀 부족했다 이러면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수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장기간 수사를 계속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1: 예, 일단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2차 종합 특검입니다. 네. 수사가 종료됐고 권창영 특검은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상설 특별 수사본부도 요청을 했었고요. 네, 네. 서윤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그 수사가 미진하게 끝난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요. 3차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뭐 수사력이 부족했나라고 조금 비판하고 싶어요. 다만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건 홍정원하고 조성원 대령을 기소한 부분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사실상 이분들은 내란의 중간에서 본인들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걸 거부했는데 이거를 법률적으로 그냥 기계적 그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3: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내란에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징계를 하고 아니 처벌을 하고 내란에 대한 어떤 청산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1: 내란을 막는 데 협조했던 사람들.
3: 막는 데 협조했던 사람들까지 기소를 해버리면 이게 2차 특검에 저는 모든 성과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
1: 예.
3: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꼭 해야 되는데 이거 3차 특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0: 특검 좀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좀.
1: 지금 작게 3차 특검 하자고 그랬는데 또
0: 그러니까
1: 바로.
0: 그러니까 언제까지 네. 특검할 거야.
3: 2.5차 특검.
0: 아니, 경찰은 뭐 핫바지입니까? 경찰에 예. 뭐 국수본도 있고 그냥 거기서 하면.

0: 근데 지금 맨날 특검 진짜 민주당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예. 특검 지겨워요. 그만 좀.
1: 지겨워요.
0: 예. 예. 제가 이거는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좀 냉정하게 하면 설거지 특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남은 거 하는 거면은 오버할 수밖에 없어요.
1: 예.
0: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홍장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서강대교 건너지 말라고 한 조성현 대령 그 뭐 한 그 압수단의 행동 그것 예. 때문에 저는 문제가 많다고 문제 봅니다.
1: 예. 정광재 소장님
2: 시간 별로 없죠. 예. 예. 2차 종합특검을 이끌었던 특검이 누군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1: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정광재 소장님, 소영주 소장님, 조태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번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예,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정말 기괴한 사건, 장민환 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기괴한 처리 짚어보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2: CBS 조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 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4: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4: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실종된 지 104일 만인 어제 근데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걸어서 5분 남짓한 장소에서 장 씨가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부모 경장의 허위 종결 처리, 또 이를 막지 못한 경찰 내부 시스템까지, 이 기괴한 사건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고요.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경제 명의들과 함께 특급 진료해드리는 시간, 화요일의 코너 금융치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오란 기자와 함께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촉발한 국제경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2: 예,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가 어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숙소에서 불과

0: 500m 남짓 떨어진 숲에서 유류품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처음에 아예 연락이 됐다고 이 경찰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하루 이틀만 더 수색을 했더라면 결과가 어땠을지 안타까운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을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0: 예, 일단 어제 장민아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고요. 추정이라는 단어가 쓰는 건 이미 고인이 많이 부패가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 유리품도 함께 발견이 돼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가까운 거리였어요. 프로파일러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뭐 실종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바를 토대로 하면 당시에 장미란 씨께서 실종된 시간, 또 예. 신고자가 한 진술, 외출 시 복장, 가지고 간 소지품,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확인됐지만 CCTV에 찍힌 모습 이런 것들로 판단한다면
0: 예.
1: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그 가능성이 도보로 짧은 거리 이동이거든요.
0: 예.
1: 그 이후에 뭐 범죄를 당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뭐 자살을 시도했다든지 어떠한 그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0: 예.
1: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런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분석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0: 예. 그러면은 애초에 수색이 좀 더 있었더라면, 앞서 이제 옷차림이나 CCTV에 나갈 때 이제 옷차림이 CCTV에 잡혔었잖아요.
1: 네.
0: 예.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했고, 수색이 그렇죠. 좀 더 이루어졌다면 뭔가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1: 네. 물론 이제 그때까지 생존해 계셨을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0: 예.
1: 어쨌건 발견 자체는 상당히 조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일단 정리라면 지난 5월 12일 날 장민환 씨가 외출을 했고 15일 날 저녁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약 네. 1시간 반 뒤에 제주의 경찰이 연락이 됐다.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수색작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예, 일단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살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 프로파일링이나 과학수사 원칙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 단계에서는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0: 예.
1: 다만 지금 공개된 내용을 보자면 뚜렷한 타살 정황 혹은 제3자의 개입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실무 현장에서의 그런 그, 어떤 추정은 현장에 갔을 때의 현장의 성격과 모습이 있거든요.
0: 예.
1: 누군가와 뭐 몸싸움한 흔적 전혀 없고 제3자가 들락날락 거린 흔적 없고 시신의 상황 상태가 어떤 변동이나 이동 유기 흔적 없고,
0: 예.
1: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일부 기사에 나왔던데 현장에서의 시신에 대한 검안상 목맨사로 추정된다 이런 이제 그 판단이거든요.
0: 예.
1: 목맨사란 것은 오직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부 압박 질식을 말하는 것이고.
0: 예.
1: 이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스스로가 행한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0: 예.
1: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인들도 있어서 지금까지 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게 좀 봅니다.
0: 예. 사실 꽤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부패도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 일단 목맴사의 정황들이 좀 많지만 혹시 있을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겠군요.
1: 쉽진 않지만 해야죠.
0: 예.
1: 완전히 그래서 규명을 해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 특히 유가족분들께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드리고
0: 예.
1: 납득시켜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마치 결론을 내리는 듯한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이야기고요.
0: 예.
1: 지금 이제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서 하기 때문에
0: 예.
1: 좀 더 명확한 사망의 원인 규명 혹은 제3자의 어떤 개입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국과수의 부검과 경찰의 철저한 과학수사 또

0: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 담당 경찰이 이 실종자와 연락도 닿지 않았는데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색 작업이 그래서 사실상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건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일 날 실종된 60대 남성 역시 이 제주의 부모 경장이 연락이 됐다 이러면서 수색이 중단됐는데 역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대 전 교수로서 소장님은 이 경찰 도대체 왜 이랬을 거라고 보십니까?
0: 뭐 경찰대 전 교수이기도 했지만 전 경찰관이기도 했고요.
1: 예.
0: 그런 입장에서 정말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께 국민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마음이고 그리고
1: 예.
0: 제가 그동안 경찰을 믿고 신고해 주십사 여러 차례 방송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1: 예.
0: 두려워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달라. 그런데 지금 이 결과는 그 말이 모두 사실은 잘못된 말이었다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1: 예.
0: 도대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게 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는 이런 우리 속담 같은 거고요.
1: 예.
0: 이후야 이제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긴 하지만 어쨌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자가
1: 예.
0: 경찰에 들어와서 범죄 행위를 경찰의 직위와 권한 시스템을 악용을 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 뭐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1: 예, 이 부모 경장은 성희재 부씨죠. 부씨인 경장은 약 1년 반 동안 실종팀에 근무했는데 본인이 접수한 사건이 298건 상당수가 셀프 종결됐는데 이 중 몇 명은 아직 연락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전수 조사해야죠.
1: 예.
0: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신 두 분이 서로 타살이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1: 예.
0: 다른 분들도 그러리라고 짐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전히 어디선가 살아계시는데 발견이 되셔야 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1: 예.
0: 이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분들의 생사 여부나 위치 그리고 상황 등이 다 확인이 되고 가족들이 안심하시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사실 뭐 아동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이 실종됐을 때 찾는 사람은 정말 애가 타고 혹시 어떤 범죄에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걱정이 많을 텐데 경찰에서 실종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 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실제 실종 사건 담당자들이 소수가 이렇게 맞는 건가요?
0: 지금 결국 뭐 부경장 개인의 문제죠. 그렇지만
1: 예.
0: 시스템 문제도 분명히 보입니다. 현재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1: 예.
0: 주신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인 실종이 해마다 뭐 6만에서 7만 건 정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는 실종 전담 경찰관과 조직이 있어야 되고
1: 예.
0: 거기에 걸맞는 도구, 기구, 프로그램 등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현재 보이고요.
1: 예.
0: 그렇다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부경장 같은 경찰관답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거는 나보고 제대로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1: 예.
0: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제대로 다 수사 못할 테니 그리고 또 하나의 변명이 있잖아요. 성인 실종은 아동과 달리 성인 개인의 사생활 또 사라질 권리 연락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으니
1: 예.
0: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도 돼라는 그러한 이제 자기 합리화 변명을 내세워서
1: 예.
0: 업무를 태만히 할 그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 실종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합니다.
1: 예. 그러면 이 7만여 건에 매년 약 7만, 앞서 이제 그래픽 잠깐 나왔는데 지난해도 약 7만 800여 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건들을 다 제대로 집중해서 수색하고 또는 수사할 만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네요.
0: 안 돼 있죠. 그건
1: 예.
0: 거의 그 모든 실종 건수를 철저히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죠.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실종 신고 초기에 이 실종은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지금 보도에 나오지만 실종 프로파일

0: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경찰의 어떤 그 실종의 수색과 수사 인력을 집중시켜서 위험한 경우에는 바로 투입을 해서 위험 상황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종자를 찾아내서 구하고,
1: 예.
0: 위급하지 않은 상황도 있고요. 또 가족 간의 분규라든지 그 실종 자체가 자발적일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을 해서 그러한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도 막고
1: 예.
0: 또 스스로가 그 연락을 끊은 분의 어떤 자유도 보호하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부경장처럼 개인이 허위로 종결시킬 수 있도록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실종 시스템이 자칫 잘못하면 해마다 발생하는 7만 건 모두에 경찰력 투입해서 전부 수색하고 수사해라. 이거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1: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0: 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위험이란 꼭 범죄만이 아닙니다. 자살도 중요한 위험이거든요.
1: 예.
0: 스스로가 자살하려고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분의 자살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 위험 상황으로부터 실종자를 찾아내려고 경찰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경찰은 실종자, 성인 실종자의 90% 이상이 자발적 실종이므로
1: 예.
0: 나머지 부분 일부의 부분을 가려낼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니까 아예 전체적인 성인 실종을 자발적 실종으로 간주하고 기다려보자.
1: 예.
0: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0: 이런 상황은 빨리 고쳐야죠.
1: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약 99%는 그냥 찾거든요.
0: 네.
1: 그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뭐 분규 때문에 나갔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성인 실종의
0: 그렇습니까?
1: 경우에 또
0: 네.
1: 일부는 뭐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이거나 그래서 어떻게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극히 일부 대략 보면 퍼센트로는 약 1% 정도 내외라고 하던데 못 찾는 분, 이분들은 이제 범죄 피해 가능성 또는 자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구분이 힘드니 그냥 다 뭉개버렸다는 얘기군요.
0: 그 말씀이죠.
1: 예.
0: 그건 경찰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건 전문성을 포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1: 예.
0: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 예.
0: 대한민국 경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99%가 문제 없을 수 있으니 다 뭉개버리면 나머지 1%의 피해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 이건 상당히 큰 피해로 이번 장민환 씨처럼 돌아오는 거고요.
0: 그렇죠.
1: 예.
0: 그 1%의 가족분이 저도 될 수 있고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 예.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처음에 실종 접수 단계부터 이게 어떤 사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사실 말씀하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그걸 등록하는 절차인데 담당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딱 드러났잖아요.
1: 예.
0: 그동안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부경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실종 전문가일까요?
1: 예.
0: 전문 교육 훈련을 받고 실종 수사에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1: 예.
0: 그리고 1년 넘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건들을 말아먹고 있는데도 누구도 알아내지 못했잖아요.
1: 예.
0: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실종 전담반을 만드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1: 예.
0: 현재 대한민국이 이번에 뭐 보안수사권 문제로 상당히 경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요.
1: 예.
0: 전반적으로 경찰의 문제를 발견해내서 뜯어 고쳐야 됩니다. 뭐 성폭력 전담 경찰관, 그분이 정말 성폭력 전담 전문 교육 훈련을 받은 전문가인가?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피해자 전담 경찰관, 그분들이 다 지정은 돼 있거든요.
1: 예.
0: 정말 거기에 걸맞는 교육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인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이 부분을 다 살펴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데 경찰력이 집중되고 있나? 아니면 힘세고 강한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나? 이 전반적인 걸 살펴봐야만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예. 흔히 전담이라는 이름으로 각 사건의 분류에 따라서 경찰이 지정되는데 이건 전담이라기보다는 그냥 당번 같은 게 많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전문적 교육이 없다면
0: 네.
1: 그냥 하기 싫은 일을 맡은 경우가 꽤 있다.
0: 그렇죠.
1: 예, 알겠습니다.
0: 그 일이 만약에 뭐 그 인센티브가 많고 수당이 많으면 전문성이 없어도 뭐 백을 쓰건 힘을 써서 차지할 테고요.
1: 예.
0: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면 약한 사람이 가서 밀려가서 맞게 되는 거죠.
1: 사실 장미란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부경장 개인의 범죄 행위일 수 있지만 이걸 제대로 못했다는 건 경찰 시스템의 문제고 이건 경찰 수뇌부가 잘못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수뇌부 사람이보다 그동안

0: 역대 경찰 운영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1: 예.
0: 힘세고 강한 자 권력자만 보고요. 국회에 나가서 야단 맞고 혼나는 것만 신경 쓰고 언론에
1: 예.
0: 보도돼서 이미지 타격되는 것만 신경 쓰고 실제 경찰이 알 수 있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과연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경찰에 있었는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 경장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앞서 이제 과연 실종 사건에 이분이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셨고 사실 그것 떠나서도 그냥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또는 마땅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부터가 의문인데 이 부경장이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을 해서 이미 직위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이제 실종 사건 처리 다음이긴 한데요.
0: 그 이후죠. 네.
1: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0: 쌓여가는 증거들이 그다음에 또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라는 그런 것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1: 예.
0: 기본적으로 경찰관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경찰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한 것 같고요.
1: 예.
0: 그러면 이 부경장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경찰에 들어오고 있고 들어와 있나?
1: 예.
0: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경찰의 채용과 교육 훈련 시스템이 성적 중심이거든요. 욕먹기
1: 예.
0: 싫어서 객관성 공정성 시비 걸리기 싫어서 시험 쳐서 합격하는 순서대로 합격시키고 일시키고 하고 있단 말이죠.
1: 예.
0: 그 승진에만 모든 것들이 매달려 있어서 승진 잘할 수 있는 자리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 뒤에서 승진 공부하고 또는 심사 승진이나 인사고과 잘 받으려고 상관들에게만 충성하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건 부경장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봐야 됩니다.
1: 사실은 경찰이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돼 있고 접촉도 제일 많은데 이런 부경장 같은 자질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안 가게 막는 교육 이게 정말 부족한 겁니까?
0: 네. 사실은 현재 경찰관들 다수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1: 예.
0: 여러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신 분들도 많고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1: 예.
0: 그런데 그건 그분들의 개인의 어떤 의지와 정의감과 사명감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 그 부분을 믿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1: 예.
0: 과연 우리 경찰이 시스템상으로 채용 단계에서부터 교육 훈련 근무 배치, 인사, 승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선발하고 배치하고 관리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부경장 같은 사람이 경찰 직위를 이용해서 범죄 행동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강남경찰서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장윤기 아버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 이걸 점검하고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겠죠.
1: 예. 경찰 수뇌부에서는 뭐 국수본부장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송구하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나 방안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이번 이제 실종 사건 관련돼서는 시스템 개선 작업에서 담당 경찰관이 혼자 처리할 수 없도록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종결할 때 이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 조치죠.
1: 예.
0: 원래부터 있었어야 하고요. 하지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뭐 상당한 의문이고요.
1: 예.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전담 경찰관 제도 역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대응하는 미봉책들만 내는 것으로 땜질 처방으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1: 예.
0: 거기에는 우리 정치권과 언론이나 뭐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1: 예.
0: 차분하게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그건 시간이 걸리고 누구에게 공이 안 돌아가고 기다리고 계신 화난 국민들을 달래드리기 힘들다 보니까
1: 예.
0: 당장 눈에 띄는 대책들만 내세우고 말아버리거든요. 이번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인사부터 근무 배치 또 일선 경찰관들은 너무 일이 많다.
1: 예.
0: 그래서 도저히 정의감, 사명감 가지고 있다가도 이거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1: 예.
0: 그런 현실 문제까지 다 개선을 해야지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1: 사실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런 결재가 많이 올라오면 형사과장이 과연 제대로 보고 승인하겠느냐. 일단 그냥 도장 한번 찍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여기에 대한 모범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0: 여러 나라들이 실종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특히 여러모로 우리랑 많이 비슷한 게 영국이거든요. 연간 실종 건수도 우리랑 비슷해요. 성인 예. 7만 명 정도고요. 인구수나. 그런데 영국에서는 2021년부터 성인 실종을 포함한 모든 실종을 위해서 국가 실종국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종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1: 예.
0: 각 경찰관서의 실종 전담 경찰관들은 반드시 교육 훈련을 받은 전문 경찰관 자격을 가져야만 할 수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 실종 전담 경찰관들도 직무를 서로 나눠서 서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각 나라별로 유사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착시켜야죠.
1: 예. 그냥 도장 하나 찍는 게 아닌 그래서 결제권자 결제만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닌 사실 교육 훈련 전문성 이게 중요하다는 말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어지러운 경제 특급 진료 들어갑니다. 고란의 금융 치료.
1: 예, 매주 화요일은 경제 공부하는 시간 준비돼 있죠. 오늘 금융 치료에서는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미국 국채 금리가 무엇이고 이게 오른다는데 그러면 영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1: 예, 먼저 고란 기자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최근 급등을 했다.
9: 네.
1: 그래서 미국 증시도 부담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9: 지금 일단 최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미국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것 같아요.
1: 예. 40조 달러.
9: 너무 많죠.
1: 예.
9: 5경 5,800조 원. 사실 경 들어가니까 감이 잘 안 와요.
1: 예.
9: 네,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750조라고 보면요. 73배 정도
1: 예.
9: 됩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급등했다고 하는데 왜 미국 국가부채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보자면 이게 부채잖아요. 그럼
1: 예.
9: 미국이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1: 아, 빚이 많으니까.
9: 네, 맞아요.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국가를 하나의 뭐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국가의 수입은 뭔가요?
1: 예.
9: 세입이죠. 세입.
1: 세입이요.
9: 근데 세금을 사실 많이 걷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 못 걷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뭔가 자기 쓸 돈을 쓰잖아요.
1: 예.
9: 근데 지금 이미 국채가 40조 달러 있어요. 부채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1: 예.
9: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자가 얼마가 되냐면 2026년 기준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지출한 순이자 비용이 1조 1천억 달러예요.
1: 1조 1천억 달러요?
9: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보자면 메디케어, 노인 의료비 지원 지출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넘어선 연방 예산 항목이고요.
1: 예.
9: 이미 지난해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국방비 예산을 넘어섰어요.
1: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너무 쓴다 그래서 트럼프가 틈만 나면 네. 뭐 훈련도 안 하겠다 네. 돈 안 쓰겠다는데 이자로 더 많이 낸다.

0: 는군요.
1: 그거보다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0: 예.
1: 그럼 이렇게 매번 이제 어쨌든 정상적이라고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제 쓸 돈 쓰고 빚도 갚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뭐냐면 빚 갚느라고 세금으로 걷은 돈을 다 쓰고 있는 이런 형국인 거예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자를 갚으려고 하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미국 국채가 넘쳐난다는 얘기죠.
0: 예.
1: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0: 아, 공급이 많이 되니까.
1: 공급이 많이 되니까 가격은 싸지겠죠.
0: 예.
1: 그럼 가격이 싸진다는 걸 보자면 채권 같은 경우에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미국 국채가 너무 많이 물량이 쏟아지니까 사람들한테 야 우리 좀 사줘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0: 금리를 많이 줘야
1: 맞아요.
0: 되겠죠.
1: 금리를 많이 줄 테니까 좀 사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금리가 점점 치솟는 겁니다.
0: 예.
1: 그럼 이게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죠. 이 구조적으로 재정 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비용 같이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계속 있는 거죠.
0: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빚이 많고 이자가 풀려니까 또 국채를
1: 찍어야 되고
0: 국채를 막고 찍으니까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이자가 올라가고
1: 네. 게다가
0: 그러면 다시 또 네,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거네요.
1: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주로 중국하고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어요.
0: 예.
1: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의 순매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옛날엔 사주던 주체가 이제는 국채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체가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관계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0: 예.
1: 그 이 제가 아까 사주는 주체가 주로 일본과 중국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안 사주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타난 흐름이 왜 엔화 방어에 미국과 공동으로 개입했다라는 게 있잖아요.
0: 예.
1: 일본이 국채를 사주는 걸 넘어서 엔화 방어하겠다고 지금 국채를 판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개입해서 이제 엔화 방어에 미국 국채를 안 팔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조해가지고 피와라고 해가지고 뭐 예. 여러 가지 수단을 열어주고 했던 거죠.
0: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5경 5천조 달러라고 하는데 반도체가 잘 팔려서 우리나라 내년에 GDP가 확 오른다. 이게 이제 보는 게 3천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빚이 거의 20배 우리나라 GDP에.
2: 그렇죠.
0: 미국 빚이 그렇다는 건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2: 세계 경제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미국 금리, 국채 금리가 아무래도 벤치마크 역할을 하니까요.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면 다른 미국 내 다른 금리들, 특히 기업들의 자금 조달 같은 거 힘들어지게 될 것 같고
0: 예.
2: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예, 지금 AI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AI 기업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 갖고 투자하는 거 부족하고
0: 예.
2: 순환 출자에서 투자하는 거 부족하니까 회사채 시장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도 금리 영향을 받는 거예요.
0: 예.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채 금리 올라가면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AI 투자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보면 이게
0: 예.
2: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AI 테마로 달려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사실 일부 그렇잖아요.
0: 예. 예,
2: 그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0: 예. 아 그러네요.
2: 예. 그러니까 단견으로 보면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고란 기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미국 이외 국가 중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의 순위가 있어요.
0: 예.
2: 그 일본, 영국, 중국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딘지 아세요?
0: 우리나라입니까 혹시?
2: 아닙니다. 케이만 군도입니다.
0: 케이만 군데요.
2: 예, 아시죠.
0: 여기가 이제 조세피 지역으로 유명한
2: 예, 예,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 들어서 헤지 펀드들이 엄청나게 미국 채를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예.
2: 중국이 던지고 일본도 조금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누가 받아내고 있냐면 지금 케이만 군도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받고 있는데 이게 헤지 펀드들이라는 거예요.
0: 예.
2: 이 헤지 펀드들은 국가들과의 차이점은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뭐 외환 보유고의 일부로 갖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0: 이자 받으려고 갖고 있는 건 아니다.
2: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자에 굉장히 민감한 데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이라도 틸라 치면 그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고랑 기자님 말씀처럼.
0: 예.
2: 그럼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럼 국채 금리가 더 튀게 되는. 그래서 국채 금리가 굉장히 앞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런 걱정이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좀 늘고 있습니다.
0: 아, 국채 금리가 높으니까 전문 투자 펀드까지 동원됐기 때문에 이건 네.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0: 이런 얘기군요.
2: 네, 맞습니다.
0: 미국 국채 금리가 30년물이 어제 오전 오늘 오전이군요. 5.23%. 그 전에 5.28%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따지면 웬만한 신용 등급 높은 사람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1: 네,
0: 우리나라
1: 맞아요.
0: 이것보다.
1: 네. 그렇게 따지니까 그렇네요. 네.
0: 미국이 이제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2: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미국하고

0: 기준금리 측면에서 보면 금리 역전이 된 지가 한참 됐고 예.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저번에 7월 달에 금리 올리면서 금리 역전 폭이 뭐 0.75로 좀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할 때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미국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중에 제일 걱정되는 건 감염이에요. 미국 주식시장 조정 혹시라도 되면 그러니까 예. AI 기업들이 이거 투자 비용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수익성에 문제 또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걸로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이 되면 저희 최근에 벌어진 일이 전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거 많이 떨어진 날은 다음날 우리 장열림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1: 예.
0: 그런 일들의 감염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인 거죠.
1: 아,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특히 반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사실 최근 빅테크들 이른바 이제 그 AI 센터를 짓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들이 이 투자 부담이 크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처럼 미국 금리가 오르면은 부담이 더 커지고
0: 그렇죠.
1: 그러면 투자를 줄일 수 있다
0: 네.
1: 또는 우려된다 네. 이런 거군요.
0: 그렇죠.
1: 예, 그게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건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고 지금 이 얘기만 드리면 삼전 하이닉스 바로 팔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0: 근데 힘의 싸움인 거죠.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서 기업들의 AI 기업들의 차입 부담이 늘어나는 힘이 한편 있고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는 게 저는 그런 예 자주 쓰는데 저희 왜 그 닷컴 버블 기억하시죠? 1995년 예, 99년 예. 뭐 그때 있잖아요. 그때 예. 생각해 보면 막 인터넷 테크놀로지 나오고 그러면서 저희 그 검색 엔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1: 엠파스 있었고,
0: 엠파스, 라이코스 있었고, 야후 있었고 막 있었잖아요. 예. 저희 너무 셋 다 라떼인 것 같은데.
2: 사람들.
0: 근데 예.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은 야후로 통합이 됐잖아요. 한 기업만 살아남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항상 교훈은. AI도 어차피 달리다가 기업들이 막 중복 투자하고 달리다가 어느 기업이 어느 순간 승자가 되는 구조가 형성될 때, 될 거다. 그럼 그 얘기를 바꿔 생각하면 시장은 그만큼 그 지점에 갈 때까지 달리는 힘이 있을 거다라는 게 또 하나의 힘이니까
1: 예.
0: 당분간은 제가 보기엔 국채금리에 대한 걱정은 그대로 간직한 채 AI 테마 자체의 힘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승리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인 투자는 계속 있을 것이다.
0: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일부 예, 승자와 패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2: 어쨌든 저는 그런 비유를 들거든요. 이 금리는 중력이다.
1: 아, 중력이다.
2: 예,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일상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1: 아, 예.
2: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게 어떻게 보자면 미국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미국 국채 금리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1: 예.
2: 아까 AI에 대한 투자 부담을 말씀 주셨는데요. 왜 이게 증시의 부담이냐라고 보자면 중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영향을 미쳐요. 기업과 가계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 측면에서는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빌릴 때 중력. 세게 작용하는 거죠.
1: 어.
2: 금리가 높아지니까 비용 부담이 높아집니다.
1: 그 비유 너무 좋은데요.
2: 네, 그러면
1: 고란 기자 혹시 좀 특허낸 네.
2: 네. 아니야 그건 아니고 저도 어디선가 봤는지 들었는지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당장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중력의 힘을 이기고 더 좋은 실적을 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1: 예.
2: 그렇게 예상이 되면 그 기업의 주가는 더 갈 수 있지만 항상 중력이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겁게 무겁게 힘들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 중력이 작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1: 예.
2: 이제는 그 저기 뭐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더 힘들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기업을 바라볼 때도 예전보다는 더 엄격한 잣대로 이제 바라보면서
1: 예.
2: 이렇게 투자를 결정하게 되겠죠. 뭐 가계 입장에서도 이게 중력이라 말씀드렸는데 우리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1: 예.
2: 그런데 이게 점점 좀 무겁게 되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또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모든 기준이 되는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재무부가 나서서 이 국채금리 잡겠다고 지금 시장에 개입한 그런 사례도
1: 예.
2: 있었습니다.
1: 일단 미국 뭐 트럼프가 잘못해서인지 미국이 전적으로 잘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부채가 많아지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서 이번 달에 또는 다음 달에 내야 될 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고
2: 오를 수도 있죠.
1: 혹시 주식을 갖고 있다면 삼전닉스 갖고 있으면 제 주식이 떨어지는 거고
2: 그쵸.
1: 떨어진다기보다는 중력이 좀 더 작용된다는 거죠.
2: 부담이죠.
1: 예, 그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이제 좀 더 세진 거고 이 중력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점프력이 어느 정도냐
2: 그쵸.
1: 이걸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시기네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채금리 이 중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좀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미 재무부 장관이 국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서 좀 해소하겠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는 지금 홍수가 막 일고 있는데 거기서 바가지를 울퍼내

0: 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3분기에 미국 국채 발행량에 비해 보면 한번 바이백 규모를 두 배로 늘려도 그거에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분기의 순 발행량에 비해서도.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이거 얼마 안 되는 거다라고 효과가 되게 단시간에

0: 결국은 재정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1: 예.
0: 불안한 건 불길한 생각은 불안한 생각은 뭐냐면 민주당이 되건 미국에 공화당이 되건 사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별 답이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중론인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미국의 부채 문제는 우리가 안고 살아야 할 시한폭탄이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실 한 20년 30년 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이제 쌍둥이 적자라고 해서 무역 적자도 크고 재정 적자도 크고 근데 또 그 다음에 나왔던 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일단 달러를 막 찍어서 보낸다. 그 달러가 이제 중국, 일본 이런 데 들어간 거잖아요. 어떻게든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어떻게 이건 또 버틸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그래서 어쨌든 아까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당장 열이 나니까 그걸 치료하겠다고 나선 게 이제 바이백, 재무부 바이백이잖아요.
1: 예.
2: 말한 대로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처럼 어쨌든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 구조로 이제 좀 들어가고 있어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원화 강세 요인도 있고 하면서 지금 1,400원 또 밑으로 또 내려왔잖아요. 이 상황이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어가면서 미국이 과연 터질 거냐라고 보자면 또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1: 예.
2: 어쨌든 달러를 대체할 만한 다른 기축 통화를 좀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으로 바뀐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중국의 사회 시스템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한 역할 정도가 미국을 대체할 수는 아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굴러갈 텐데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야 그러면 조금 지출 줄여가지고 빚을 줄이는 게 맞지 않아? 라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의 해법은 뭐냐면요. 사실 부채가 부담이 되는 건 앞으로 빚을 못 갚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잖아요.
1: 예.
2: 그러면 아니 빚이 많지만 빚을 갚을 수 있어라는 그런 인상을 이제 심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입장 그겁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많이 해서 GDP 성장률보다 부채 비중이 줄어들면 될 거 아니냐.
1: 예.
2: 그럼 성장을 더 많이 하면 되겠지. 성장을 더 많이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AI에 투자하고 양자 컴퓨터 투자하고 미국이 여러 가지로 발표한 핵심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늦추지 않는 이유가
1: 예.
2: 성장을 높여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은.
1: 실제 그 속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이제 내년 예산안 같은 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나오는 보도를 보면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린다. 그러면 부담이 되나? 그런데 사실 반도체 때문에 GDP 자체가 더 많이 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미국은 어떤지요?
0: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성장을 많이 하고 키가 커진 저희 어렸을 때는 키가 빨리 크잖아요.
1: 예.
0: 근데 성인이 되면서 키가 천천히 크잖아요. 미국은 성인이 이미 거의 다 된 나라예요.
1: 예.
0: 1년에 뭐 2% 성장 정도가 그냥 미국의 2분파 정도 성장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1: 예.
0: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제 생각에는 그게 일어나려면 GDP가 미국이 갑자기 성장이 모멘텀이 35살쯤 되는 사람이 다시 키가 엄청나게 커지려면 결국은 AI 쪽에서 뭔가 굉장한 생산성의 향상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1: 예.
0: 그게 지금 케빈 와시 연준 의장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 있을 거다 아마 뭐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선 사실은 미국은 그냥 지금처럼 계속 갈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이고요. 아직은 AI가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은 그렇게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의 회로를 돌려볼 뿐이죠.
1: 예.
0: 당분간은 이대로 갈 거고 아까 좋은 말씀처럼 미국의 달러라고 하는 게 지위가 약해지겠지만 아마 저희 셋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달러 지위가 약해는 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변화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예.
0: 시한폭탄 안고 그냥 사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들어서 조금 세상이 되게 불안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늘어나는 것 같다 정도의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금이 원래 안전자산이었는데 최근엔 금도 투기자본들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변동이 심해지고
1: 예.
0: 뭐 여러 가지로 뭔가 달러를 해지할 만한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게 사람들의 탄식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고 살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면 뭔가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부채가 많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정도 우려와 변동성은 이제는 좀 뉴노말이 된 거다라고 그냥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이거 자체가 무슨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정도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1: 예,
0: 고지혈증 같습니다.
1: 아, 고지혈증이요. 네. 네, 정상 250m로 가야
0: 네,
1: 되는데
0: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이 상태로는 어느 정도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요. 환율 잠깐 얘기해 보도록
2: 네, 네.
1: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부채도 많아지고 달러 약세 또 이제 일단 환율은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2: 네, 네, 네.
1: 여러 가지

0: 글로벌 환경을 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라 기자님은.
1: 이게 저도 약간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 전망을 참조하자면 예. 전문가 시각이 좀 살짝 바뀌고 있어요. 상반기만 해도 야 1,400원대는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구조상 달러가 우리 원화가 1,400원대가 뉴 노멀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최근에 제가 봤던 전망은 1,2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또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어떻게 보자 환율이라고 하는 게 원화 달러 약세 요인과 원화 강세 요인이 있잖아요.
0: 예.
1: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미국이 좀 불안한데 그럼 달러를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자 달러 약세 요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화 강세 요인이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어떤 부분들입니까?
1: 아, 일단 첫 번째 그 신호탄을 날린 건요. SK 하이닉스가 ADR 발행으로 40조 달러 정도 40조 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달러를 자꾸 말하다 보니까 40조 원 정도를 국내로 들고 왔어요. 그게 이제 환전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난 거고
0: 예.
1: 옆에서 보고 있던 기업들도 저 하이닉스가 들고 오면 달러가 지금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이 들고 있던 물량을 안 팔고 있다가 시장에 내놨어요.
0: 예.
1: 그 물량이 나오고 게다가 이제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이 있거든요. 이걸 납부하려고 또 달러를 시장에 내놔야 돼요.
0: 예.
1: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또 원화 강세 요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엄청난 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0: 어떤 겁니까?
1: 그냥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을 발표해서 대규모 주주 환원.
0: 예.
1: 그럼 주주 환원을 할 때 그 재원이 어디서 나나요? 수출에서 받은 돈으로 가잖아요.
0: 예.
1: 수출에서 받은 돈이 달러였으면 이거를 환전을 해가지고 주주 환원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공급 요인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달러의 공급
0: 예.
1: 요인이.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심지어 어떤 저 기관에서는 1,2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달러 약세 요인 그리고 원화 강세 요인이 겹치면서 우리 환율이 1,400원대 뉴노멀 아니야? 라고 하는데 1,300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 거고 이 상황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전에는 환율이 막 1,500원 넘고 더 올라오고 그럴 때 기업들이 더 오를까 봐 수출해서 가지고 있던 달러를 안 내놓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떨어지니까 막 서로 내놓으려고 하고
1: 네,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 강세 측면이 있다는 거군요. 앞서 이제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도 40조 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국내에서 원화로 사야 되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산다 이거군요. 예.
2: 뭐 교수님은 저는 환율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사실은 예측보다는 중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맞아요.
2: 그래서 환율 예측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저는 뭐 당분간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다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0: 예.
2: 뭐 저는 조금 보고 있는 건 미국이란 전쟁입니다. 결국 이 전쟁 때문에 그동안은 유가가 잘 버텨왔었는데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었을 때 또 이것이 그 자체가 조금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되면서 달러는 달러가치는 저희는 보통 스마일이라고 그러거든요.
0: 스마일이요?
2: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이 너무 좋아도 달러가 강세고요.
1: 예. 안 좋아도.
2: 그리고 중간쯤이면 달러가 좀 약세고요. 미국이 너무 안 좋으면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됩니다. 그거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그런 거라서 저희가
0: 예.
2: 스마일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시 달러 강세 요소가 좀 생기지 않을까 정도의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원화 강세 요인만 말씀드렸는데
0: 예.
1: 반면에 또 아니다. 다시 원화가 약세로 돌아설 거다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가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 이거 집행 이런 이제 일어날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이나 이제 개인들의 왜 그 이제 이른바 이제 서학개미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해외 투자하는 거 이게 줄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화 강세 요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원화 강세 요인이 휘발되고 나면 다시 그 구조적인 원화 약세 요인이 다시 작용해서 1,400원대 뉴노멀을 간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0: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뭐 9%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8%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그냥 서학으로 가야겠다.
1: 맞아,
0: 이런 분들도 최근에
1: 맞아요.
0: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내 금리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지금 우선 이번 8월 금통위는 그 전문가들 서베이해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동결할 거다가 절반. 한번 올릴 거다가 절반인데
0: 예.
2: 제 생각에는 환율이 조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번에 7월에 올린 거 한번 점검하면서 간다 정도로 생각하면 저는 굳이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0: 예.
2: 다만 전문가들과 뭐 저도 그렇고 생각은 앞으로에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올라가는 방향일 거다. 다만 지금 2.75인 금리가 마지막에 얼마 정도 될까? 금리 인상 보통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0: 예.
2: 어디까지 올라가서 멈출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0: 3.25랑 3.5 사이에서 지금 설왕설래는 좀 있는 것 같다. 그럼 당분간은 금리가 한 두 번 혹은 세 번 많게는 네 번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일단 지금보다는 오른다는군요.
0: 네, 왜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1: 미국도 오르고. 일단 뭐 금리가 중력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우리나라 금리도 오른다면 맞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실 분들 뭐 담보대출을 어떻게 받는 얼마나 받을까 다 이걸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2: 그러니까 네. 내 대출 금리도 오르거든요. 지금 보면은 변동형하고 고정형 보면 고정형이 한 1% 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1: 예.
2: 그래서 다들 변동형 받거든요. 아 근데 걱정이 이게 금리가 계속 아까 인상 추세 있다라고 하면. 이 변동형 받으시는 분들은 이 금리 인상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미국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고랑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구.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예, 오늘 주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0: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0: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0: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0: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0: 함께
1: 새롭게
0: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2: 꿈꾸자. 경기도에서.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6: 폭염주의보.
7: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6: 폭염경보.
7: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6: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7: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6: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8: 날씨와 생활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도 늦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서울과 강릉, 청주, 광주, 부산, 대구 등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고요. 낮 동안에도 어김없이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 확대 강화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양산과 포항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부산 35도, 대전 34도, 서울 32도로 어제만큼 무덥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중부지방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저녁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충청북부는 오후까지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0: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걸 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 잡기도 합니다. 이것이 유독 따뜻한 사람이 있고 남달리 넓고 너그러운 사람도 있죠. 이따금 들떴다가 가라앉기도 하고요. 채우거나 비울 수도 있는 이것. 이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사전적인 정의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단 최근 며칠 동안 날씨와 계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만 봐도 그렇죠? 가을을 맞을 마음의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막바지 늦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름의 끝자락을 후회 없이 즐기는 것도 결국 마음먹기 나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입주 1404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